0: 마지막으로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1: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이 들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네 구절 이제 저희가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와, 하나하나 참 너무 묵상하게 되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아까운 그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나?
0: 네.
1: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네. 이렇게 또 씨앗 이미지로 받아보면 더욱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오늘 주제가 이제 그 영적인 우리 마음의 불편함이 결국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저는 그런 주제를 들으면서 잠언 28장 13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1: 아멘.
0: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그냥 방치하고 혹은 또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지만 그 불편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결국에는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긍휼히 여기심 더 나아가서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네, 맞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또 따뜻하게 또 다시 품어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영적 불편함을 표대로 삼아서 결국에는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네.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0: 맞습니다.
1: 준비되어 있죠.
0: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뜻한 오늘의 기도문.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자, 단어만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좀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넉넉하게 문자를 남겨주신다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이제 유튜브에 대전극동방송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지금 키워드를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자 키워드 단서를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요?
1: 네. 마음속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0: 아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인데 믿음과 착한 이것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믿음과 착한 이것을 가지라라고 하고 또 시편 73편 21절에는 내 마음이 산란하며 굉장히 번민이 많다는 거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이것이 찔렸다. 그러니까 이것이 찔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1: 네. 저도 이 키워드 보고 이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나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특히 사도 바울이 또 이걸 많이 고백을 했던데요.
0: 네,
1: 오늘
0: 맞습니다.
1: 오늘 두 글자입니다.
0: 자, 초성 한번 공개해 볼까요?
1: 이응시옷.
0: 이응시옷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점 하나를 안 찍어버리면 점 하나를 안 찍어버리면 부정적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약간 이제 모음 중에서 옆으로 좀 삐져나온 그 점 두 개를 찍어야 되는데 그 점 하나를 찍으면 조금 다른 어감의 단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점 찍는 것 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이게 뭔가 착한 이것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라라는 그런 교훈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제 그 키워드 알려드릴 텐데 자 오늘 두 글자의 키워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집사님 공개해 주실까요?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양심입니다.
0: 양심이죠.

0: 네,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점 9330번으로 양심, 네, 양심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982번님께서 행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행실은 오답입니다. 행실 오답이고. 그래서 아까 점 하나 찍는 거 주의하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점 하나 안 찍으면 앙심이 되니까, 앙심은 좀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가 되죠. 그래서 양심으로 정확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님, 양심이라는 이 두 글자 이제 딱 키워드를 받으시고 이제 집사님께서 어떤 마음 드셨는지 항상 이제 그 묵상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좀 방송가족분들께 집사님의 박은영의 묵상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1: 네. 글쎄요. 자기 전에 베개에 네. 누웠을 때 내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면 정말 감사한 하루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뭐 양심이 막 보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무언 중에 나라는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좌지우지 하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근데 우리는 이제 양심이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양심에 맞는 행동들을 되게 하는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흔히 말하는 가책이잖아요. 양심의 가책, 그리고 양심의 찔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불편함들을 이제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선한 마음과 양심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0: 네.
1: 우리는 이제 크리스천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심에 맞게 또 말씀에 맞게 그 삶의 표대를 또 정해서 날마다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양심, 착한 양심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또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해야 옳은지를 계속해서 우리 양심이 방향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할 때가 많잖아요.
1: 네.
0: 참 많이 거부하곤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부하고 나면 남는 건 불편함이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집사님 말씀처럼 자기 전에 이제 누웠을 때 하나의 찔림도 없기를 그런 평안한 단잠 주무시기를 오늘 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1: 네. 가장 좋은 베개는 깨끗한 양심이 돼요.
0: 아, 가장 좋은 베개가 네. 깨끗한 양심.
1: 네.
0: 네. 진짜
1: 우리 뭔가 이렇게 그 사람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어머 저 사람 양심도 없나 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러니까 뭔가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남에게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양심껏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0: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어젯밤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 검색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뭐 잠을 잘 못 이룬다든지 그러진 않은데
1: 네.
0: 제가 꽤 넉넉하게 잠을 잤다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숙면 방법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어요. 네, 숙면 방법. 제가 잠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1: 네. 네,
0: 넉넉하게 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항상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숙면 방법이라고 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네, 결국 제가 이 착한 양심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영적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베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단잠을 잘 수 있기를 그 베개를 베고 잘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1: 네.
0: 찬양 준비했습니다. 플레이트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자, 오늘 방송 키워드 양심입니다. 양심 샵 9330번 양심 씨앗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입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저희 사랑이 뜰한에서는 감히 영양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보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어떤 선물들 전해 드리고 있을까요?
0: 네, 오늘 방송 키워드 양심이거든요.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씨앗이라고 말씀 또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1: 네, 샵 9330번으로 각각 문자를 남겨주셔야 된다라는 점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집사님,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좀 드리진 않았는데 오늘이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0: 어머, 그러네요.
1: 8월 31일.
0: 어머,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 내일부터 그러면 9월입니까?
1: 9월입니다.
0: 아유, 어떡하나.
1: 그러니까 사실 8월까지는 뭔가 여름 느낌이 확실히 있잖아요. 아, 네. 9월은 확실히 가을 느낌이 있거든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와. 우리 옛날에 추석 때 9월 오면 이제 추석 오잖아요. 예. 더워 죽겠는데 가을이라고 막 옷 입잖아요. 가을 옷 입잖아요. 아.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뭔가 9월에는 여전히 좀 날씨가 기온 자체가 좀 높긴 하지만 뭔가 좀 얇은 긴팔을 좀 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0: 네.
1: 아, 그리고 뭔가 색채도 좀 여름에 어울리는 색채가 아니라 조금은 단풍과 어울리는 색깔의 좀 옷을 좀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0: 네. 그리고 9월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맞아요. 이런 문구도 있잖아요.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죠.
1: 와, 진짜 벌써 이제 8월에 끝나가고 있고. 이제 오늘 뭐 물론 알차게 하루를 보내야겠지만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와.
0: 아, 근데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1: 더웠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저희가 너무 또 이제, 아, 벌써 또 8월이고, 이제 2026년도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뭐, 식상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4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 4개월에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알차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그 하루가 정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일상을 주시고 하루를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것들이 정말 큰 행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다가오는 네. 이제 9월 가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2학기 또 시작해 보도록 하죠.
1: 그렇습니다. 그리고 8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8월...

0: 8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8월을 남은 8월 하루 남았지만 남은 8월을 정말 알차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오늘 또 기도문을 꼭 받으셔야겠죠.
1: 그렇죠. 오늘의 방송 키워드 양심입니다.
0: 양심 네. 기도문 받으시고 기도로 하루를 거룩하게 시작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또 거룩하게 세워나가시면 좋겠어요.
1: 네. 그리고 이거 말씀 받으시면 소리내서 한번 이렇게 읽다 보면 나의 귀로 또 듣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은혜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다면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감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 여기 지금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다가 교회 문구를 봤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0: 아,
1: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그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주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문득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걱정 근심이 생기면 사람한테 가서 그걸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근데 그렇게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했을 경우에 우리 삶에 뭔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주어지는 것은 평안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걱정 근심을 사람 앞에 뭐 물론 토로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선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직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토로했대요. 근데 자신이 뒤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놓았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요.
0: 네.
1: 아,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0: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가장 좋은 베개가
1: 네.
0: 우리 또 양심, 이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일상 가운데 가장 좋은 향기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예배당의 향기, 그 냄새가 아닐까 생각이
1: 맞아요.
0: 들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배를 갈 때 설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0: 네.
1: 뭐 어려워하지 말고요. 그냥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예배, 기도, 말씀 이렇게만 한다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아마 그 안에 많은 은혜들이 분명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0: 맞아요. 고민이 있다면 뭐 요즘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기 앞으로 가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라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굳이 장소를 어디 가야 한다면 교회 예배당으로 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문자를 좀 늦었지만 얼른 좀 소개해볼게요. 2739번님 오늘의 말씀씨앗 또 요청해 주셨습니다. 잘 받으셨 줄로 믿고 자 0675번님이시네요.
1: 네, 양심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선악을 잘 분별하여 선하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양심을 주셨다라는 것도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장치를 주신 거잖아요. 네. 자 오늘도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양심을 갖고자 힘차게 달려갑니다. 2096번님이시고요. 자 그리고 자 5101번님
1: 아 우리 레미콘 운전하신 분이신데요.
0: 네?
1: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사랑의 뜰 안을 여유롭게 집에서 또 이렇게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승리하시고 파이팅하라고 또 응원 문자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주님이 허락하신 어떻게 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또 주님께서 넉넉하게 일감을 또 많이 허락해 주셔서 5101번님 삶 가운데 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또 응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심이 고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368번님 또 고백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청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양심 8959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그리고
0: 8874번님
1: 말씀씨야 사랑합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0: 아 맞아요.

0: 가장 좋은 베개라고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또 인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 2, 3, 4번님 문자네요.
1: 네. 네. 신앙인은 착한 양심이 있어 죄를 고백하고 죄된 길을 가지 않으려는 선함이 있어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구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있어서 뭔가 그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거리낌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까지 나아가야지 우리가 구별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양심의 어떤 신호가 분명히 주어진다면 그것을 외면치 마시고 오늘 선한 길로 꼭 가셔서 여러분께서 참된 구별된 자로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0712번님이시네요.
1: 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선한 양심에 찔림을 당하여 모든 일에 공의와 정의를 정의가 살아있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자, 그리고 박 집사님의 운동을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기를 응원하면서 자, 이 문자까지 소개해볼까요?
1: 네, 순수한 양심을 가진 아이들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고백이 때론 저의 양심을 날카롭게 찌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양심으로 매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0: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집사님?
1: 네, 양심입니다.
0: 아, 양심. 그리고 말씀 씨앗 또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 샵 9330번 씨앗,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기도문과 또 말씀 씨앗 이미지 다 받아 또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1: 네.
0: 인사말을 여러분께서 좀 보내주시는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코너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귀한 간증들 또 감동 가득한 문장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방송에 보내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호산나 싱어즈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0: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떤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의 마음에 생명의 꽃을 피워주십시오.
0: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1: 자,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이번 한 주를 빛낼 축복의 말을 신청받습니다.
0: 네,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생각하셔서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문자는 샵 9330번이에요. 우물정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된 문장은요, 이번 한 주 동안 사랑에 대한 1부 시작할 때 그리고 2부에서 저희가 5번 외칩니다. 5번을 외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청취자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 문장이라면 어떤

0: 어떤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설교 때 들었던 메시지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던 표현도 좋습니다. 또 스스로에게 건네고 싶은 축복의 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는 귀한 한 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사말을 저희가 그냥 하나하나 또 평가라기보다는 반응하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0: 부족하죠.
1: 부족하고 좀 민망한 부분이 네. 좀 있어서 목사님 한 분을 또 모셔봤습니다. 이 시간 추동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덕승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선생님. 반갑습니다.
1: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네. 귀한 축복의 말씀 짧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우리 내일 또 9월 1일 첫날 월삭이고 오늘은 8월 마지막인데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고 또 한 달, 1년, 1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인데요. 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 목사님 말씀 자체가 너무 좋은데 한 번만 네.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이사야 49장 16절 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1: 아멘. 아멘. 아멘.
2: 이 말씀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고 앞에서 양심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다 사랑하시는 그 표현이 바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승리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아멘.
0: 아멘. 와. 아멘.
1: 네, 정말 메시지도 너무 좋았지만 목사님께 또 하나 감사드리는 것은 짧게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네, 네.
1: 아무튼 집사님 저희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나눌 이제 인사말을 좀 받아봐야 될 텐데
0: 네.
1: 지난주 인사말이 뭐였을까요? 집사님
0: 지난주는
1: 조금 길었어요.
0: 네.
1: 좀 극적이었잖아요.
0: 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1: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0: 그랬죠.
1: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0: 네.
1: 사랑한다. 이것이 인사말이었는데.
0: 아, 문자 네. 보내실 때 조금 간단하고 명료하면서도 네. 또 이렇게 은혜로운 또 문자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제 김덕승 목사님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의 수준과 네. 이 청취자분께서 다른 청취자분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네. 담겨 있거든요.
2: 네. 한 달 전에 네. 여기 우리 사랑의 때란 나와서 한번 제가 방송해봤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너무나 수준이 높고
1: 네.
2: 정말 그 언변의 능력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네.
2: 한번 이렇게 인사말을 들으면 한 주간 동안 귀에 맴돌 정도로 수준이 정말 수준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목사님 세 분을 일단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세 아, 제가요?
1: 네. 세 분 선정해 주시고.
2: 네네네.
1: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하나하나에 좀 코멘트는 해 주시되 세 분 선정해 주시고 그 세 분 중에서 이제 공식 인사말로 이번 한 주 나눌 그 인사말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일단은 이제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수준을 조금 이제 우리 목사님께 자랑을 좀 해 드리자면 6292번님 문자거든요. 한번 저희가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0: 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가 히브리어로 힌네니라고 합니다.
1: 힌네니.
0: 주님 말씀해 주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6292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1: 보셨죠 목사님?
2: 네 그렇네요. 히브리어까지 원문까지
1: 힌네니가 네, 나올 줄은 전혀
2: 등장하기 네. 시작했군요.
1: 아. 그렇습니다. 힌네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2: 네.
1: 라는 히브리어 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아침마다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외치면 이제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러면 제일 먼저 내 영이 듣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고백하는 것을 함께 들으시기 때문에

0: 이 한마디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고 아멘. 나의 결단이 될 수 있고 아멘. 듣는 상대방에게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 오늘 딱 우리 박은영 입사님께서 묵상 내용이었거든요.
0: 아, 그래요?
2: 예. 아, 아니, 근데 목사님 저는요,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항상 한 시간 동안 하는 게 뭐냐면은, 아, 이게 약간 겸손해야 되는데, 그 노트가 있어요. 기도 노트가 있어서, 네. 그걸 늘 소리내서 이렇게 읽거든요. 네. 왜냐면, 제 생각으로는 그 기도가 나오지 않지만, 정말 좋은 기도 문구를 작성을 해서 그걸 소리내서 읽다 보면, 그 기도를 또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아, 네.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1: 그럼요, 그럼요.
2: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메모해서 그거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잖아요. 이제 아름다운 문장들을 여러분께서 일단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왜냐하면 그 읽는 것 자체가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더 나아가서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들 잘 생각해 주셔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는 다른 말, 이 생명과 소망의 말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문장들로 이 시간 천국의 향기가 정말 가득 풍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네.
1: 네,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는 동안 또 찬양 한 곡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스케일이 큰 찬양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스티브 규린의 심포니 오브 프레이즈.
0: 네.
1: 아, 멋진 찬양이거든요. 네. 이 찬양 들으실 동안 귀한 문장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주,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이뜨란 월요일 순서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 오늘 이 시간 추동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덕승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섬김을 감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방금 들으신 찬양은요, 스티브 그린이었습니다. 심포니 오브 프레이즈의 찬양 나누고 왔습니다. 찬양의 심포니라고 또 제목이 알려져 있죠. 자, 5101번님께서 김덕승 목사님 반갑습니다.
2: 할렐루야.
1: 건강하십시오. 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이게 인사말로 또 도전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네.
1: 그리고 이제 오늘 인사말 때, 이제 우리 사랑의 뜰 안에서 한 주 동안 나눌 생명의 말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박 집사님, 우리가 이제 그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을 좀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렸지만,
0: 네.
1: 뭐 저는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말도 좋죠.
1: 네. 그래서 각자에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그러니까 스스로를 응원하는 메시지도 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0: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 요즘에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1: 아멘.
0: 이런 말씀들도 본인이 요즘에 묵상하거나 또 마음에 담고 있는 귀한 말씀들이 있다면 샵 9330번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또 이렇게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다만 우리 집사님께서 소개한 건 조금 인사말로 하기엔 좀 길다라는 것을 좀 약간 좀 줄여서
0: 맞습니다.
1: 줄여서 보내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세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릴 텐데, 그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께서 선정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489번님 문자 주셨어요.
0: 네, 여호와 삼마.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오늘 되게 하소서.
1: 아멘.
0: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말씀 읽어주는 아빠가 되길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이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과 큐티하는 남편 사랑합니다.
1: 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우리 남편이 매일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2: 네.
1: 그 기도 이상 역시 하나님.
2: 네. 이 문구에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데요.
1: 예.
2: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1: 네네.
2: 그러니까 과거에 그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현장, 그것을 말하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이렇게 응답되었고 오늘 행복한 것이 이제 앞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호와 삼마에서 여호와 이레로 이제 전달되는 거거든요.
1: 예.
2: 우리 4489번님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하셨네요.
1: 근데 읽는데 물컥하더라고요.
2: 네, 그런데
1: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그 남편이 어떡하지 할 정도로
2: 맞아요.
1: 믿음의 가장으로 든든히 서게 될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네.
1: 기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큐티하는 남편이래요.
2: 그렇죠.
1: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저도 좀 시도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0360번님 문자네요.
0: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1: 이 진짜 저희가 너무 원하는

0: 길입니다.
1: 어,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저도 그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2: 선호하는 길이.
3: 아. 네, 맞아요.
2: 아, 목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네. 인사말도.
3: 그러니까 우리 캐릭터가 인사말이지 않습니까?
2: 네.
3: 그러니까
2: 생명의 말.
3: 네. 그렇죠. 한번 들었을 때 귀에 맴돌아야 되고 입에 붙어야 되고 네. 뭔가 내가 했을 때 또 들었을 때 정말 은혜롭다. 아. 그리고 감동이 온다 하는 이 짧은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근데 집사님 너무 목사님께서 오늘 심사위원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3: 아니 그게 아니고
2: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3: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2: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 저희는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또 너무 좋습니다.
2: 맞습니다. 8840번의 문자도 소개해 볼까요?
1: 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는다고 말하며 신앙생활하는데 힘든 시간이 오면서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또 묵상하는 말씀이라고 고백하셨네요.
2: 와, 이 인사말 또 너무 선포하기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3: 네.
2: 와, 이와 네. 이건 그래. 약간 좀 제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3: 네, 그래.
2: 저는 약간 이런 선명하고 좀 분명한 말씀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3: 네, 와, 맞습니다.
2: 멋집니다. 믿으면 영광 볼 수밖에 없겠죠, 목사님?
3: 그렇죠. 모든 것이 믿음과 연결돼 있고 네. 그 결론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2: 그렇습니다. 네. 와, 가슴 벅찬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8016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
2: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네, 먼저 사랑했네.
3: 저도 그 찬송이 생각났는데.
2: 그러니까요. 와, 멋집니다. 7801번님.
1: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심에 나의 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야, 네. 기도문을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는 복된 하루 다들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0675번님께서 사랑한다 나의 자녀들아. 굉장히 짧고 굵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3: 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까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2: 네.
3: 우리의 정체성이 이 한 줄에 다 들어있는 것 같네요.
2: 집사님이 또 좋아하는 표현이시잖아요.
1: 그렇죠. 이게. 사랑한다 나의 자녀들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네. 그 메시지에 우리 항상 좀 귀를 열고 우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식하고 자각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865번님께서 극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목사님 네. 극복을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3: 해보신 분.
2: 극복의 맛을 아는 분이신 네. 것 같아요.
3: 극복이라고 하는 말이 참 큰 단어인데 어려움 속에서 이겨낸다고 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2: 예.
3: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었을 때의 성취감 그리고 만족감이 이 한 단어에 다 압축되어 있는 것 같네요.
2: 그렇죠. 네. 그리고 극복해보면 더 이상 이전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만큼 힘들어하지 않게 되잖아요.
3: 맞습니다.
2: 이게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440번님도 멋진 문자 보내주셨네요.
1: 네. 아, 저도 이거 참,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의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말씀과 함께 행복하세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2: 할렐루야.
3: 우리 박수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 이야.
2: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또 이게 있어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강한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나눠봅니다. 오늘도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바라는 하루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2843번님 문자네요.
1: 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2: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3: 제가 정치자 입장에서 네. 우리 제 차에 항상 극동방송이 켜져 있는데요.
2: 예.
3: 한 번씩 우리 장 PD님 찬송할 때 그렇게 제가 행복할 수 없어요.
2: 아, 그래요?
3: 네.
2: 아,
3: 목소리 명쾌하고.
2: 아,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3: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3: 굉장히 친근하고 예.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네. 제가 목소리를 좀 내보도록

0: 하겠습니다. 자, 1041번님께서 김덕승으로 삼행시 인사말을 보내주셨어요. 김덕승 목사님 반갑습니다. 덕스러운 주님의 뜻을 품고 승은 집사님 해주시죠.
1: 네, 승리하는 삶, 축복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0: 근데 이거는 인사말로 쓰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2: 네, 그렇죠.
0: 순위권 바뀌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네.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네. 말씀을 드립니다. 0693번님.
1: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야,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본다면 그 스테디한 인사말이죠.
2: 네, 그렇죠.
0: 우리가 지금까지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인사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네, 그 사랑이 가득 가득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9734번님이시네요.
1: 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큰 사랑 오늘도 순종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0: 아멘, 아멘. 절로 아멘이 나오네요, 정말. 자, 0714번님 문자입니다.
1: 네.
0: 소개해 주실까요?
1: 오늘도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그저 감사합니다 하며 하루를 사랑합니다.
0: 아, 이것도 인사말로 잘 다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2: 네. 이거를 조금 다듬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할렐루야 하면 좋겠네요. 아. 제 생각에는.
0: 아. 아, 목사님 약간 이제 문자
2: 저도
0: 조만간 보내실 것 같은데.
2: 네.
0: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4464번님께서 삶의 지배권을 하나님께 드려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 네.
0: 하시면서 어제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입니다.
2: 네.
0: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의 그 승리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야, 삶의 지배권을 하나님께 드린다.
1: 아.
0: 네. 주님께 우리 삶에 어떻게 본다면 주도권, 지배권을 드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한테 있어 주어지는 건 평안인 것 같거든요.
2: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도 비슷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키는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0: 예.
2: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는 주님이 잡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다 모든 것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지배권, 우리 인생의 방향키가 절대 주권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이 기쁘고 행복한 삶이 모두가 승리롭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저희가 집사님과 이야기 자주 나눴던 게 이제 우리가 삶의 좀 주도권 그리고 우리가 뭔가 삶을 어떻게 하려고 하게 되다 보면 주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불편함이고
2: 네.
0: 버거움이고 근심과 걱정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뭐 집사님께서 예전에 그 방송 중에 나눴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우리가 참으로 그때부터는 평안하고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1: 네, 네, 맞아요. 저는 목사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힘 빼기.
2: 네.
1: 자꾸 내 힘을 들이지 말고
2: 네.
1: 그냥 하나님 앞에 축 힘을 빼면
2: 네.
1: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근데 네. 조금 인내는 필요하지만 그 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알려주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2: 네.
1: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또 오늘도 살았으면 좋겠네요.
2: 아멘.
0: 진짜 그러니까 냇가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그 몸을 띄우려고 할 때 힘 주면 빠지잖아요.
2: 네, 맞아요.
0: 근데 힘 빼면 쭉 뜨는 것처럼
2: 그렇죠.
0: 우리 신앙 역시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목사님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선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2: 네, 네.
0: 세 분 선정하셔야 된다는 것을 네. 잘 참고해 주시고 지금 4846번님도 굉장히 강력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대합시다.
2: 아멘.
0: 말씀 구절을 바로바로 인용 가능하시다라는
2: 네.
0: 것을 이분은 말씀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이신 것 같거든요.
2: 그래요.
0: 자, 1404번님께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시다. 라고 굉장히 또 제 취향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452번님.
1: 아, 편안하게 또 써주셨네요. 사랑이 뜰한 청취자분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자, 3367번님 문자도요.
1: 네,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요즘 남편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다시 기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0: 와, 이건 감동입니다, 진짜.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1: 아.
0: 목사님 이거 좀 강력한 후보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 네, 아주 좋습니다. 매...

0: 메모 해놨습니다.
1: 아, 메모 해놨습니까? 어떠세요, 근데 목사님 동의하십니까?
0: 제가 이 말씀에 비슷한 말씀인데 모든 일은 기도 자리에서 다 결판 나거든요.
1: 아, 할렐루야.
2: 네.
0: 기도한 자리에서 결판 나는 거지 현장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1: 아, 이루어지는 걸 볼 뿐이다.
0: 그렇죠.
1: 네. 네.
0: 우리 기도 자리에서 모든 일은 다 결판 납니다. 할렐루야.
1: 와, 아멘. 가슴 뭉클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단 결판 납니다.
0: 네.
1: 기도하는 사람 이길 수가 없습니다.
0: 이길 수 없죠.
1: 그렇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0: 그럼요.
1: 네, 할렐루야.
2: 아멘.
1: 자, 에베넷을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힘듦 주님 안아주십시오. 라고 0824번님 문자 주셨는데, 목사님 이분은 경력직이십니다.
0: 경력직. 아, 네네네. 네,
1: 이분이 8월 24일에 네. 이제 이분이 8월 24일에 인사말 선정되셨는데 번호가 0824번님이세요. 와, 이거 굉장히 할렐루야.
0: 네, 그렇네요. 똑같네요.
1: 주님은 나의 평안입니다. 1041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3667번님 문자죠.
2: 네, 좋은 음식이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듯이 주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며 나를 살게 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2735번님 네. 마음과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축복 가득한 오늘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오늘을 대하면 진짜 이런 날이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기도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 이제 정말 이제 나중 갈수록 점점 강력한 문장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0: 네.
1: 5249번님
2: 네.
1: 빛과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빛과 기쁨을 뿌리신대요.
0: 또 기록해야 되겠네요.
1: 기록이 굉장히 계속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9358번님도요.
2: 네, 우리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
1: 아, 할렐루야. 아, 멋집니다. 자, 그리고 4640번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또 다락방 영화부 기도단을 위해 또 응원해달라는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2735번님 문자까지 소개해볼까요?
2: 네, 마음과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 가득한 오늘입니다.
1: 아멘. 네. 여기까지 함께 나누면서 자, 방송가족분들께서 계속 좀 보내주시면 제가 찬양이 나가는 동안 또 확인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아직까지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하시면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목사님께서 이제 메모한 것들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메모하신 거 정리하실 동안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류하나의 찬양 준비했어요. 보혈 찬송 메들리 찬양 듣고 와서 오늘의 결과 발표할게요.

0: 아멘.
1: 아멘. 아멘.
0: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응원하면서 자 사랑했더란 월요일 시간입니다. 월요일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또 수동성결교회 김덕승 목사님께서 오늘 심사위원으로 저희가 그 부탁드린 건 아니었는데 오늘 정말 뭔가 심사위원의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네. 하나하나의 문장들을 네. 또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보내주셨던 인사 한마디들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6995번님께서 예수님은 나의 마르지 않은 생수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내게 가장 빨리 달려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고요. 8118번님께서 또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잘 확인했고 참고했습니다. 네, 우리 보내주신 문장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집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1: 근데 이 코너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내용들도 많고요. 정말 아 이거는 내 마음속에 기록하고 싶다, 기억하고 네. 싶다 이런 문장들이 정말 쏟아집니다.
0: 네, 결단도 하게 되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 어려운 역할을 저랑 이제 박은영 집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했거든요.
2: 네.
0: 근데 그것을 이제 너무 감사하게 목사님께 넘겨드렸습니다.
1: 근데 자. 목사님께서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너무 즐겁게 지금 아니, 하고 계십니다. 네.
2: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네. 여기 빠져 있으니까 네. 행복합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목사님 오늘 세 분 네. 어떤 분이 선정이 됐는지 일단 세 분 선물 받으실 세 분이죠.
2: 네.
0: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번호 끝자리 3367번님
0: 3367번님 축하드립니다.
1: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0: 네. 지금 남편이 요즘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도전을 받고 기도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다고
2: 네.
0: 본인의 삶의 간증을 담아서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2: 네.
0: 그래서 더 힘이 된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3155번님 광야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곳에 딱 주님 계십니다.
2: 네, 광야에
0: 계셨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분이실까요?
2: 네, 1440번님.
0: 1440번님. 자,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집사님.
1: 아, 행복하세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2: 아멘.
0: 아멘. 아멘. 자, 1440번님 선물 당첨되셨고요. 자, 마지막 한 분, 어떤 분이실까요?
2: 8840번님.
0: 8840번님.
1: 아.
0: 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사연들과 함께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았는데 다시금 이 문장을 붙잡으면서 신앙을 결단하게 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분까지 저희가 세 분 선물 당첨 문자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물 당첨 플러스 한 주 동안 사랑의 뜰 안에서 공식 인사말로 나누게 돼 그분이 과연 누구신지

0: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힘과 소망이 있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자꾸 외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실제적으로 이런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청취자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근데 정말 우리 집사님 이 문장 외치면서 이 하루를 매일매일의 하루를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영광의 날로 만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더욱더 굳센 믿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1: 자, 그리고 우리 추동성결교회 우리 김덕승 목사님이 뭐 사실 소망의 기도를 지금까지 몇 년 정도 섬기고 계실까요?
0: 올해 한 8년 됐습니다.
1: 8년. 네. 어떻게 본다면 소망의 기도의 베테랑 목사님이시군요. 어렵게 이 자리에 모신 만큼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짧게 네. 짧게 축복의 기도 짧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0: 축복의 기도. 예.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1: 아멘.
0: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주님 붙잡고 이김의 생활,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2: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지금까지 너무 귀한 섬김 감당해 주셨습니다. 추동 성결교회 김덕승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집사님 저희도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2: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양심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1: 그렇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이고요. 자, 오늘 선정된 이 인사말은 오늘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잘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힘차게 외치면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더 라이트 워십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 함께 나누고 옵니다.

0: 사랑의 뜰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0: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2: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1: 야, 이 8840모님의 인사말 저희가 생명의 말로 오늘 나눴는데, 막 가슴 벅찬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
0: 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기대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붙잡고 고백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능력이 가득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그런 영광스러운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또 두 가지의 영적 보약, 사랑의 뜰한 공식 영양제 챙겨드리고 있죠.
0: 네, 말씀과 기도문인데요. 샵 9330번으로 양심이라고 오늘의 방송 키워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1: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집사님께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일부 시간에 찬양이 굉장히 비가 오는 날에 어울리는 찬양이 아니었고 비가 오는 거에 이제 굴하지 않고 비를 약간 뚫고 가는 그런 분위기의 찬양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를 뚫고 가자, 약간 그런 어떤 정신으로.
0: 네.
1: 올 테면 와봐라.
0: 오늘 내가, 비가 많이 와요. 네.
1: 그런데 너무 제가 좀 과격했던 것 같은 이제 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곡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0: 아, 그럼 2부에서는 또 오늘 날씨와 또 어울리는 찬양이 또 나옵니까?
1: 이제, 평안을 주고 좀 잔잔한 감동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을 선곡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씨앗 그리고 양심, 오늘 각각의 오늘 그 키워드들 잘 기억해 주시고 이 두 가지의 선물 빠짐없이 잘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인사말 보내주신 많은 분들 계신데,
0: 네,
1: 이제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다 이제 선물 받기에 부족함 없는 분들이라는,
0: 맞아요,
1: 것을,
0: 맞아요,
1: 꼭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0: 아, 정말 귀한 문자 감사드립니다.
1: 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나예지의 찬양 준비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요, 2부에 또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1: 이 시간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사역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0: 뜨란광장. 네, 이 시간에는 대전과 충청 지역의 행사와 사역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저희가 뭐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섬기는 교회나 기관에서 행사가 예정돼 있으시다면 어떤 이벤트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 샵 9330번으로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행사나 사역 소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의 어떤 축하받을 만한 일이라든지 혹은 또 뭐 기도 제목이라든지 혹은 이 시간 신청 찬양이라든지 뭐 그런 뭐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들도 얼마든지 이 시간에 저희 광장이니까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0: 네, 뜨란광장 이 시간은요 다시 듣기와 미리 듣기 그리고 함께 듣기 파티로 나눠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시 듣기는 진행된 행사 소식이고요. 미리 듣기는 예정된 행사 소식 그리고 함께 듣기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식입니다.
1: 근데 오늘은 문제가 있습니다.
0: 네.
1: 오늘은 저희가 미리 듣기를 해야 하는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오늘은 다시 듣기를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미리 듣기.
1: 미리 듣기 예정된 행사 소식을 저희가 아주 빼곡하게 그리고 알차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그 내용을 받아서 좀 가지고 왔거든요.
0: 네.
1: 한 가지씩 좀 전해드리고 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신청 또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청도 요청 좀 드리면서 다채롭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뭐 사랑의 뜨란과 이제 대전 극동방송에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인데 이제 9월 7일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7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월 9일 수요일까지 3일간 이제 대전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제26차 장자권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신청을 좀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다시 초심으로,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열정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의 목회자와 영적 회복을 갈망하고 부흥을 소망하는 목회자와 사모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는 또 교회 성장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리고 뭔가 지금 목회 자체가 조금은 내 마음 가운데 좀 뭔가 동기부여가 떨어졌다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신청해 주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내가 좀 리더십으로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참석하시면 큰 은혜와 또 도전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세미나니까 여러분께서 좀 시간을 좀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9월 9일 수요일까지 대전

0: 한밭제일 장로교회 유성구에 있거든요. 한밭제일 장로교회로 참석하시면 되겠고, 사전 접수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한밭제일 장로교회 혹은 장자선교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털사이트에 한밭제일 장로교회라고 검색하시면 번호가 나올 테니까 그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참석하시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테니까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께 좀 전해드릴 소식이 대표적인 굵직굵직한 이야기가 저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이거 지난주에도 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지금까지 계속 뭐 저희 발대식부터 해가지고 뭐 나라사랑축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활절 음악회도 있었고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는데 70주년 기념 이제 어떻게 본다면 피날레입니다. 마지막 행사 홈커밍 데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10월 17일이에요. 10월 17일이면 아직 한참 남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차량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이제 저희가 그 인원에 맞게끔 차량을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차량 신청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좀 미리 좀 이제 이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정확하게 10시부터인데 이제 9시 반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움직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9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 이 장소가 서울입니다. 집사님,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이 되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제 이 집사님, 저희가 뭐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읊어드리면 좀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축하 음악회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이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굵직하게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세시봉이 옵니다. 세시봉. 뭐 집사님은 약간 세시봉 시대인가요? 아니면 아니신가요?
1: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뭐 윤형주 장로님에 비롯해서 세시봉 멤버들이 와서 풍성한 시간을 여러분께 선물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와. 세시봉 공연만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간 의미가 있을 텐데, 이제 차지연이라고
1: 뮤지컬 배우,
0: 그렇죠. 복면가왕에서 가왕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이세요. 그 복면가왕 또 가왕 출신이고 요즘 드라마로도 이제 간간히 얼굴을 내비치고 있는데 뮤지컬에서는 탑 뮤지컬 배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차지연 씨가 또 아주 멋진 무대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증까지 섞어서 또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하고, 또 나라사랑축제를 열심히 펼쳤던 그 어린이 합창단의 또 특별 무대가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 다채로운 또 성악가 분들의 무대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3시간입니다. 3시간. 네, 3시간 동안 아주 풍성하고 다채로운 무대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70주년 기념 콘서트. 이것도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각종 전시 체험 놀이 부스가 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70년의 역사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또 온 가족이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놀이마당이 40여 개가 또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집사님 먹거리도 빠질 수 없을 네. 것 같거든요.
1: 케이푸드 푸드트럭도 있네요. 이게 여러 가지 음식 30여 개 정도 음식 부스가 운영이 되는 것 같거든요.
0: 그럼요. 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양한 음식 부스를 또 부족함 없이 준비할 예정이고, 또 K푸드 박람회 같은 것도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K푸드 다양한 또 한국 음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또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오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극동방송 애청자분들, 뭐 교회 식구분들, 뭐 누구든 괜찮으니까 혼자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채롭게 참여하시면 될 테니까 신청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샵 9330번 홈커밍이라고 그쵸? 신청하면 네. 됩니다. 네,
0: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를 저희가 또 편리하게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속버스로 출발을 할 거고요. 네. 오전에 출발을 해서 이제 거기서 풍성한 시간을 보내고 또 가는 시간에 맞춰서 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악회가 끝나는 시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음악회가 끝나면 이제 각각의 또 장소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편안하게 귀가하시면 되는 아유, 그런
1: 너무
0: 일정입니다.
1: 편한데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차량 운영을 좀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0: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1: 네. 네. 아마 이거 선착순일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그렇죠. 샵 9330번 홈커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리고 제가 좀 확인해 봤는데 대전에서 대부분 출발할 예정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청주라든지 혹은 충주 저희가 새롭게 중계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충북 지역에 신청자가 만약에 많을 경우에는
1: 아.
0: 거기서도 이제 차량이 출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신청자가 그 지역에서 많지 않다면 이제 대부분 또 이제 대전 근처에서 좀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청주에서 이제 좀 출발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 여러분께서 모셔주신다면 청주에서도 출발할 수 있는 차량이 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정말 큰 행사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네. 한양대학교 그 통째로 정말 노천극장에서
0: 그렇죠. 이제
1: 크게
0: 저희가 아주
1: 같은데.
0: 크게 좀 이제 장소를 대관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사실 한양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모든 어떤 그 캠퍼스 관을 다 빌리는 건 아니겠죠.
1: 그래서 네.
0: 이제 근데 하지만 이제 주차장부터 해서 노천극장 대운동장 해서 이제 아주 넓게 저희가 좀 사용할 예정이니까 아무튼 정말 역대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이런 행사가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홈커밍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의 예정된 행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자, 이거는 이제 하나 더 이제 좀 준비된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전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이제 하반기 신입단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 소식 이제 짧게 좀 전해드릴게요. 자녀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보내시고 좋은 점이 뭔가요?
2: 아이가 극동방송 단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공연을 마치고 난 후에는 굉장히 뿌듯함과 성취감을 안고 오더라고요. 아이가 즐겁게 연습하고 공연하는 모습을 볼 때 매번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0: 입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짧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요즘 아이들이 세상 문화, 어른들 문화에 많이 노출되고 즐기는 세대인데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문화에 동참시키면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을 느끼게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라는 확신이 있고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동참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한 신앙훈련과 국내외 여러 곳에서의 공연 활동을 통해 소중한 경험과 성취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입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짧은 글 50원에 샵 933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6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제 목소리가 나와서.
1: 초등학교 2학년부터입니까?
0: 2학년입니다. 3학년이 아니고 2026년 기준.
1: 그쵸?
0: 그러니까 2027년에 3학년이 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2026년 기준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린이 합창단 우리 집사님 이번에 나라사랑축제 무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1: 굉장하더라고요.
0: 네.
1: 저 정말 놀랐어요. 이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0: 그리고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애들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찬양을 하면서 정말 풍성한 은혜들을 받을 뿐더러 예,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굉장히 견고히 세워지거든요.
1: 맞아요. 그 정체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우리 네. 정말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 모시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기
0: 그럼요.
1: 바랍니다.
0: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아이들이 뭐 대중 가요를 정말 너무나도 잘 부르잖아요. 뭐 그리고 뭐 다양한 뭐 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정서에 우리가 이제 좀 물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이들이 찬양하는 아이로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예,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좀 입단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어린이, 네,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그러니까 당장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의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문의하실 분들

0: 또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짧게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대전 도안교회입니다. 대전 도안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이제 오전 10시에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박사님이신 차준희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님을 초청해서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또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이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은 역사죠. 네.
1: 9월 12일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사실 대전 도안교회가 이제 이단 관련 사역도 충실히 하고 그리고 기독교 어떤 진리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교회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도안교회 홈페이지나 도안교회 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 9월 12일입니다. 또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행적 순례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또 관련 내용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선한목자교회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사랑샘 교회에서 또 진행되는 행사가 있네요. 집사님.
1: 네, 네.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님께서 초청돼서 강연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세종 사랑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세종 아름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천안 소식 짧게 좀 전해드릴게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빛과 소금 교회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또 회복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리라 라는 주제로 9월 축복 대성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강사가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노회 총회장 하헌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관련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빛과 소금 교회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 소식까지 전해볼까요?
1: 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배재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개최합니다. 지휘자는 이영민, 피아노 태경인, 특별출연 바리톤 김민재 등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 단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0: 네, 사실 조금 더 소식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소망선교회 네.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 선교학교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부르심과 은사를 좀 경험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극동방송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내용도 확인 가능하시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니면 혹시 문자 광장이라고 보내도 이 소식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까?
0: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광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내용들 잘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소개해 주신 또 이제 함께 듣기 시간이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전해주시진 않았지만 1440번님 문자
1: 네.
0: 소개해볼까요?
1: 8월의 마지막 날 여름이 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하네요. 김도현님의 여름 찬양 신청합니다.
0: 이렇게 신청 찬양 김도현의 여름이거든요. 이 찬양이 오늘의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2부을 좀 잔잔한 곡들로 채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2부 시간 이제 마지막 곡으로 이제 김도현의 여름 이 찬양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이제 마지막 인사 전하기 전에 오늘 이제 우리 사랑의 달 안에서 준비한 두 가지의 선물 좀 소개해드려볼까요?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양심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자, 그리고 극동방송 홈커밍 이제 데이 이제 참석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홈커밍, 네, 홈커밍이라고

0: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대전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입단 관심이 있다, 또 혹은 좀 문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샵 9330번으로 어린이, 네, 어린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사랑이들한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자,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생터성경사역원 서대전지부가 9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50분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에 위치한

대한 예수은혜 감리교회에서 구약 성경 집중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구약 성경을 함께 통독하기 원하시는 분은 생터 성경사역원 서재전집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행적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사랑샘교회가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강연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사랑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배제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개최합니다. 지휘자 이병민, 피아노 태경인, 특별출연 바리톤 김민재와 트리오 블룸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9월 1일 화요일 천안시 보건소, 8일 화요일 부여군 보건소, 11일 금요일 홍성군 보건소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것이 뭐냐? 2장 1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는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자기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1절에 기도하였다. 사실은 1장에 보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는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만 뭘 했느냐? 나를 죽여달라.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는데도 아니야, 나는 나를 집어던져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거야. 그렇게 하던 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것만 기도했겠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이라는 이 말이 영어의 표현으로 보면 스트레스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듭니다. 그때부터 이제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수올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올은 무덤을 가르쳐요. 이게 뭐 살아있지만 무덤에 있는 거나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게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이것을 푸는 해법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죠.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도 나를 못 따라올 거다. 내가 다시스로 가서 그냥 놀고만 먹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내 방법대로 내가 복음 전하며 살겠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가던 사람이거든요. 도망을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뛰어다닌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님 피해서 도망간다고 핸드폰도 꺼놓고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의 간절한 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향에 나를 묻어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요나는 자신이 지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바치고 있는 그 밑에까지 지금 자기는 내려갔다. 죽음의 장소를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나를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으셔가지고 지금 땅의 뿌리까지 나를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할 때 나의 앞에 생략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이 그러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나이다. 요셉이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런데 요셉이 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또 형님들이 어려울 때에 구원을 하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러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다.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요나의 기도가 이것밖에 있는 건 아닐 겁니다. 3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어쩌면 한 권의 책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거기서 감사하고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100%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의 거대한 물고기입니다. 요나를 삼킬 정도 되면은 아마 큰 고래만큼 큰 물고기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해변가로
옵니다.

0: 아마 이 큰 물고기한테는 이게 목숨을 건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땅까지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욕겨워서 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땅까지 나와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 요나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놓았다마는 내가 너에게 실망한 것이 많으니까 너 선지자 노릇은 여기까지다. 이제 집에 가서 농사지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번 쓰고자 하시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쓰십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쓰임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생한 얘기가 많아요.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부르심에 이제 정말 응답해서 살겠다라고 소원하고 다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았으나 주님에게 붙들려서 살겠다고 할 때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쓰시는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혹시 주님이 나를 쓰다 버릴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나를 쓰신다. 어떤 위기에 있어도 나를 보호하시며 사용하신다. 그걸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 요나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시 쓰임받기를 원하고 다시 사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나이다.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책임질 줄 믿고 온전히 순종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932-5478번 932-5478번 신석장로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31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회와 기독 NGO들이 현장 긴급구호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은 위험 속에서도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네팔 현지에서는 대홍수로 도로가 잘리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가운데 2차 홍수 위험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8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황에서도 현지 선교사들과 교인들

0: 은 매일 기도회를 열어 이재민들을 환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장을 돕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긴급 구호자금 10만 달러를 현지교회에 지원하기로 했고 예장통합총회는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월드비전과 기아대책, 한국헤비타트 등 기독 NGO들도 긴급 구호키트 1,000개를 즉시 배분하고 임시 대피소 마련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정석 감리교 감독회장은 이번 재난을 기후위기의 경고로 지적하며 네팔 국민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주 성명을 내고 네팔 라스와 지역의 대규모 홍수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연락이 끊긴 한국인 근로자 9명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지난 26일 네팔 라스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빙하 붕괴 추정 홍수가 발생해 수천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현지 숙소에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직원 9명이 아직까지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신속 대응팀을 급파해 수색을 진행 중이며 한국교회 총연합은 기후 위기에 대한 성찰과 현지 구호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고통받는 네팔 국민과 우리 근로자들의 무사 귀환,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기독교수회와 기독신우회, 희년의료공제회가 어제 경기도 안산 새생명 태국인교회에서 태국인 이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에는 의사 8명을 포함한 의료진 40여 명이 참여해 내과와 부인과 통증 클리닉 등 무료 진료를 제공했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진료 혜택을 전했습니다. 새생명 태국인교회는 그동안 교인과 지역 이주민들을 위해 병원 동행과 통역 지원, 쉼터 사역 등을 전개해왔습니다. 홍광표 새생명 태국인교회 목사는 한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주민들이 본국과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역파송의 주체로 세워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어제 충남 서천 동백정교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1902년 순교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탑승선의 침몰 위치에 대한 당시 일본 관보 기록 좌표를 공개했습니다. 홍승표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이사는 1902년 7월 일본 관보와 해상통보에 실린 공식 좌표를 제시하며 기존 구전 위치보다 북쪽으로 12km 떨어진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6월 11일 성서번역자 회의 참석차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어청도 해상에서 선박 충돌 사고를 당해 한국인 동행자들을 구하다가 44세를 일기로 순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관계자들은 새롭게 공개된 좌표와 유력 침몰 추정 해역을 찾아 오늘 선상기도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 포도원교회가 교회 드림센터에서 전남수 목사의 위임 예배를 드리고 김문훈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56세 전남수 목사는 고려신학대학원과 미국 미셔너리 침례신학교 휴스턴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미국 아칸소 제자들교회를 개척해 담임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전남수 목사는 다윗과 같은 겸손한 마음과 초심을 유지하며 목회사역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흐리고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8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EBC
2: FEBC 신앙 칼럼.
3: 미국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한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집을 뛰쳐나가 방황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도시를 다니며 수개월 동안 아들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용서했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토요일 정오에 중앙역에서 만나자. 사랑한다 아버지가. 토요일이 되자 그 역에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0: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예로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기서 구속자는 값을 치르고 되찾아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찾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붙든 백성들은 이어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죄로 멀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품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상한 마음은 위로하시고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죠? 가을을 재촉하는 비와 함께 8월의 끝날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긴 폭염과 불안정한 삶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이 8월 한 달 오직 변치 않는 믿음으로 기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지체의 아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하는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자비하심과 위로 그리고 인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기도 시간 되길 바라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들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올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극 동방송 앱을 열고 생방송 채팅창으로도 참여해 주시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면 기도사연 밑에 전화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면 참고합니다. 또한 신원 밝히기 어려우시면 사연 밑에 익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주세요. 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찬양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0: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중보기도의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응답받으시는 귀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산 영리 성결교회 섬기시는 이성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네요.

0: 네, 더위에 고생 많으셨죠?
1: 아, 뭐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더위 때문에 고생했을 겁니다.
0: 네.
1: 근데 요즘은 이제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서 이제 네. 견딜만 하네요.
0: 가을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1: 예, 예.
0: 가을에 어떤 좋은 교회 또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1: 예,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일본 나가사키의 순교지 방문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너무 어르신들이라서 염려가 좀 많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셔서 도전 받고 은혜 받고 일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나가사키 쪽은 그 원폭 피해자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이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모시고 목사님 힘드시겠지만 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청취자들도 아마 기도로 후원하실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오늘도 소망의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아침도 삶의 고단한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의 기도로 모이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을 마감하고 9월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견뎌내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홀로 견뎌내는 외로운 질병의 침상에서 탄식하며 무릎을 꿇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 귀한 이 시간 낙심과 불안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68편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용기와 위로를 건네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 결국 내 힘의 한계를 느끼며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스스로 힘을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힘을 내라고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거룩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문제의 크기보다 여러분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큽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어둡고 바람은 거세게 불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명령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0: 아멘.
1: 주님이 주시는 힘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오늘 시인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 삶에 은혜가 아닌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절망의 낭떠러지 같았던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주셨고 홍해 같은 바다 앞에서도 길을 내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지나온 삶 속에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역시 마침내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선한 일을 결코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0: 아멘.
1: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명령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삶에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하늘의 평강과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0: 아멘.
1: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힘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0: 아멘.
1: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역사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 또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기도예요. 9507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제가 토요일부터 갑자기 음식물을 삼킬 때 통증을 느낍니다. 속히 주님의 치료가 있기를. 그리고

0: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네요. 네, 그리고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새벽기도 마치고 역전전도 나갑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달에도 저희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새벽기도 하시고 또 바로 또 역전에 대전역에 나가시는 거죠. 전도하러 나가시고 네, 건강하셔야죠. 하나님이 건강 책임지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과 또 이 시간을 지키는 수많은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1: 하나님 아버지 9507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음식물 삼킬 때 통증이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또 소화시키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터치하여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새벽 예배 드려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고 또 전도의 열심을 품고 나가는 귀한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영혼을 붙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증거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넉넉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아멘. 네, 성도님 쾌유하시고요. 네, 전도에도 또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의 기도입니다. 저희 가정의 어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대학 졸업한 자녀가 남편과 대화가 아버지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되지 않고 게임에 빠져있는 그 아들. 그러나 아들이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아들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제게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고 비난하고요. 남편이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는 있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갑니다 하셨네요. 네, 이 가정의 어려운 그 그림을 저희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분의 그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또 아드님의 장래를 주님이 보장해 주시도록 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저희가 함께 돕겠습니다. 가정 안의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로 돕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을 염려하며 기도 제목을 내놓은 익명의 우리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좋은 만남을 주셔서 가정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이 오직 주님 말을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는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한 귀한 가정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끼고 존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따뜻한 이해와 깊은 신뢰가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관계가 깨지고 있는 부분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서로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 깊은 관계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직 낫지 못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상처가 있는 곳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한 아버지님 남편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주여. 주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회복되고 풀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귀한 가정을 통해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아멘. 네, 성도님. 주의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과 또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아내, 거룩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저희와 또 어려울 때 이렇게 상의하시고 또 기도 요청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네, 4768 번호 쓰시는 성도님, 최수근 목사님, 네, 한 번이라도 11조 할 수 있도록 대전의 카센터나 정비공장 정비부 일자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네, 목사님 본인이신 것 같죠?
1: 예, 예.
0: 목사님께서 이제 또 목회하시면서 또 이제 주중에 일할 곳을 찾으시는지요.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주중에는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목사님.
1: 요즘은 네. 개척교회나 또 어려운 시골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1: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귀한 일자리도 허락해 주시고
0: 아멘.
1: 또 교회가 부흥돼서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는 귀한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도 잘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수근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목회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옵소서.
0: 아멘.
1: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강도 주옵시고
0: 아멘.
1: 또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대전의 카센터나 정비공장 정비 부분 일자리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0: 주여.
1: 땀 흘려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이 택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께서 평생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부름받아 나섰기 때문에 그의 길을 가면서 그러나 친히 손으로 수고하여 먹는 복도 누리고 또 십일조하고 싶은 그 귀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힘내시고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주중에 택시 운전도 하시고 또 취직하셨고 하셔서 일하시면서 이제 주일에 또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시 29분 50초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예산 영리선결교회 섬기시는 이성일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네, 2180 성도님, 네, 반가운 저를 아는 우리 성도님의 그 기도가 있네요. 저희 이니입니다. 권사님 하셨어요. 네, 제가 틀리지 않다면 우리 이니는 제가 저희 교회 중고등부 때 네, 고등부 출신에 이제 벌써 아기 엄마가 되어가지고 라디오 듣다가 권사님 목소리 듣고 너무 반가워서 기도 제목 보내며 안부 여쭙니다 하셨네요. 목사님 저희 제자예요. 네, 제가 벌써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하와 은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네, 우리 이니 아이고 참 반가워요. 저희가 먼저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먼저 받으십시오. 네.
1: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은희 성도님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0: 아멘.
1: 평생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0: 아멘.
1: 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승하와 은하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1: 기도로 키운 자녀 말씀

0: 말씀으로 키운 자녀, 믿음 안에서 키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걸음걸음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평생 주님과 통행하게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일거수일투족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1: 아멘.
0: 그냥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 아멘. 예, 우리 인혜 자매님, 교회에서 만났다면 인혜야 했을 텐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에서는 출석은 안 하고요. 그, 다른 교회 이제 섬기면서 그 아버님이 안수집사님이신데, 어머님 권사님이시고요. 교회 충성하시고, 어제도, 주차 봉사하신 아버님 뵈었는데요. 우리 인혜 자매 반갑고 고맙습니다. 은하가 최근에 태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승하은하, 잘 키워서 훌륭한 주의 자녀. 주의 일꾼 삼으십시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깜짝 또 선물을 주시네요. 네, 5101번입니다. 비가 내리고 더운 날씨라 그런지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일이 줄었습니다. 저희 회사 주한 레미콘을 도와주셔서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상생할 수 있는 회사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신 직원 되시는 우리 성도님이 회사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셨네요. 대표이사님과 함께 이 주한 레미콘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 요청하는 우리 성도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5101님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1: 아멘.
0: 주한 레미콘 또 대표이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직원이 있는 귀한 회사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회사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표이사님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일거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한 레미콘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점점 회사가 성장해서 많은 영향력 있는 축복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가족처럼 또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복된 기업으로 주님 세워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 아멘. 네, 5101 성도님 고맙습니다. 대표이사님 혹시 방송 듣고 계셨다면은 가슴이 뭉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주한 레미콘 주한에서 정말 함께 상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업 되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7348번호 쓰시는 성도님, 사랑하는 저의 둘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등교를 거부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셨네요. 네, 얼마나 속상하세요, 어머니. 큰아이는 고3이라 입시 원서 쓰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두 아이들 마음이 쓰여서 저도 너무 힘이 듭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도록 도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예, 저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안고 두 아이들을 또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7348님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특별히 둘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등교를 거부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옵시고 아버지는 관계가 잘 풀려지는 은혜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님 특별히 큰아이 고3이라 입시원서를 씁니다. 진학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자녀의 마음도 많이 복잡하고 힘이 들 텐데 자녀의 마음 속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찾아오는 불안과 조급함 부담감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0: 주옵소서.
1: 아멘.
0: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나 남들과의 비교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님 특별히 건강한 육체와 굳건한 정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학업의 장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연결되어지는 진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첫째와 둘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리게 하시고 가정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부모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바심이나 기대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자녀를 염려하며 기도하는 이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옵소서.
1: 아멘.
0: 자녀의 미래를 주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선하신 아름다운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앞으로도 좋은 스승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해주셔서 특별히 둘째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것 잘 치유되고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7348 성도님 주님의 위로가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큰아이 입시원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둘째 많이 안아주십시오. 이해해 주시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기도하는 어머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좋은 소식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3825 번호 쓰시는 성도님 늘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제가 심적으로 많이 아픈 일이 있었던 뒤로 매일 가던 새벽 예배를 놓쳤습니다. 영적으로 눌렸는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기도할 것도 많고 갈급한데 너무 속상합니다. 다시 새벽재단 쌓을 수 있도록 마음과 영혼이 또 회복되도록 예배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참 우리 귀한 성도님의 기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도할 일입니다. 목사님께 연결하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3825님 늘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늘 중보하며 기도하고 늘 기도로 하루를 채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심적으로 많이 아픈 일이 있어서 아버지님 그 이후에부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아버지님 귀한 성도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할 것 많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지친 육신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1: 아멘.
0: 영혼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님 귀한 성도님이 기도의 제단을 다시 찾아 기도할 때에 놀라운 영적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아멘.
0: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주님 꼭 뵙는 은혜를 다시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다시 회복하십시오. 예배 회복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301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사업장 계약하려고 합니다. 첫 사업이고 또 큰 돈이 들어가기에 시작하는 시간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싶어서 요청합니다 하셨네요. 앞길 열어주시고 번창케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의 일에 사용받는 사업장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신 얼마나 긴장되고 또 준비하고 계시겠어요 성도님. 그런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럴수록 기도로 이루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참 귀한 성도님이시죠.
0: 예, 예.
1: 목사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좋겠네요.
0: 예, 함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301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0: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사업장이 단순히 세상의 이익을 쫓는 곳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님, 첫 사업이고 오늘 사업장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계약이 잘 성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귀한 사업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업으로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의 귀한 사업장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1: 아멘.
0: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1: 아멘.
0: 또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기업으로도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1: 아멘.
0: 귀한 사업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선교도 하며
1: 아멘.
0: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업으로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1: 아멘.
0: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업장 큰 복을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 아멘. 네, 성도님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일에 사용받는 사업장 되리라 믿습니다. 네, 순간순간 기도하시고요. 아침에 새로 문을 열 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 인도 받으시면서 반드시 성공하셔서 이날을 간증하십시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8840 번호 쓰시는 성도님, 저의 시누이 아들이 림프암을 앓고 있어서 중보기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3개월 후에 검사해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모든 암 사라지도록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아멘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랑하는 조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네, 참 우리 귀한 신우이시면 어떻게 되나요?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네, 네, 물론 주님이 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8840님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암을 진단하고 또 검사하고 또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암이 깨끗이 사라지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1: 아멘.
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픈 조카의 마음을 또 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나거나 또 퍼지지 않도록 막아 주옵시고 깨끗이 치료하셔서 정상적으로 회복하도록 베풀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1: 아멘.
0: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검사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1: 아멘.
0: 말씀하신
1: 아멘.
0: 주님을 조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님,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8840님의 귀한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생생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간증거리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 아멘. 네. 신우님 아들이면은 외숙모님이 조카를 위해서 기도 요청하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신 하나님이 다른 일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모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조카가 주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외숙모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 소식 알려주십시오. 7006 번호 쓰시는 성도님, 새벽 기도에 제게 역사하셨던 주님, 제가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새벽 예배 쉬고 저녁 기도를 옮겼었는데 그것도 덥다는 핑계로 쉬고 있어요. 9월부터는 새벽 기도 다시 하고 싶습니다. 또 교회와 중보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신 참 귀한 성도님이신데요.

0: 목사님이 참 신기하죠. 사람이 다른 길을 택하면 그 길을 또 못하게 되는 그런.
1: 예, 예, 맞습니다.
0: 예, 목사님 좋은 또 격려의 말씀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7006님 기도의 용사이셨는데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의 시간이고 능력의 시간인데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귀한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새벽에 깨워주시고 교회로 옮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입술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9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교회와 중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채워주옵시고
0: 아멘.
1: 귀한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며 목사님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귀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0: 아멘.
1: 다시는 기도가 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아멘. 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건강도 이제 시원한 바람과 함께 더 좋게 하실 거고요. 일단 알람을 크게 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벌떡 일어나셔서 새벽에 나가보세요. 내일부터네요. 9월부터 새벽기도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귀한 중보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5868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네, 충북 증평에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네요. 29살 청년이시고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믿음의 여인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참 멋지네요. 우리 청년 형제님. 또 아버지와 제가 함께 시온성 연시 청년 목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번창하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네, 아버님 일을 또 함께 협업하면서 청년 목장을 운영 중이신 우리 청년이 이제 좋은 또 믿음의 아내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5868님 아내를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남은 축복이고
0: 아멘.
1: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정말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대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옵소서.
0: 아멘.
1: 이미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자녀를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루어 주옵소서.
0: 아멘.
1: 또한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는 시온성 연시 청년 목장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귀한 목장이 잘 되도록 또 길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0: 아멘.
1: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0: 아멘.
1: 귀한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가정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형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목장 이름도 너무 멋지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연시, 혹시 연시세요? 연시 청년 목장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주님 잘 믿는 자매, 아름다운 자매, 또 우리 형제님의 그 삶을 지지해주는 그런 자매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기도하며 정말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좋은 소식도 알려주십시오. 네, 마지막 기도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오라버니의 요로 결석이 오늘 중에 순조롭게 배출되길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치과 치료 계속 다니는 중이라 매 때마다 은혜를 구하고 있고요. 늘 저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가족 되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신 오라버님의 그 요로 결석을 위한 기도, 또 본인의 치과 치료를 위한 기도, 또 가족들을 위한 기도, 예,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여동생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요로 결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오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0: 결석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아멘. 요로 결석으로 인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할 텐데 통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또 잘 배출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또 귀한 자매 치과 치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치료받게 하셔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님 귀한 가정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자매님 치료도 계속 잘 하시고요. 네, 오라버니 좋은 소식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다하지 못한 기도 내일 또 계속됨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길 바라며 잠시 소망의 기도에서 저희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하겠습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모든 기도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면서 소망의 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뜨겁게 기도해 주신 우리 예산 영리교회 섬기시는 이성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1: 저희 교회 주변에 과수원이 참 많습니다. 사과가 지금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수원에 매달린 사과들이 빨갛게 익어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함께 긴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익어가는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초두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힘을 명령하셨다고 하셨죠. 그 힘으로 오후 내내도 평안하시고요. 계속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시며 행복하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동역자님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C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 천성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끌려가겠는가 끌고 가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전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세상을 직접 통치하기도 했지만 유대 땅처럼 가장 유력한 가문, 헤롯 가문 같은 현지인들에게 그 지역을 맡기고 대신 일정한 기간 통치하도록 맡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안디바는 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유대 전체가 아니고 갈릴리하고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나라를 세 개로 쪼개어서 세 아들에게 각각 맡겨서 왕의 이름이 아니라 분봉왕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헤롯 안디바는 아버지처럼 힘이 있지 못했어요. 로마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통치자였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로 가던 중에 이복 동생의 집에 잠시 머물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하필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눈이 맞고, 그리고 그들은 사랑에 빠져요. 결론은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둘이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아주버님과 제수 씨가 가정을 깨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족보를 보면 이게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정리하면 근친 결혼도 놀라운데, 심지어 가정을 버리고 불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헤롯 안디바는 이혼을 불사하면서 그 여자를 잡으려고 하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여자 헤로디아에게는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왕족의 혈통의 사람이에요. 헤롯 안디바는 늘 이런 열등감이 있었어요.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에돔의 혼혈인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여자도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통 유대인들에게 약간은 비웃음을 사고 리더십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내가 얻음으로 인해서 정통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데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이유는 이 헤로디아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정치적이고 로마 쪽의 인맥이 아주 두터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지금보다 더큰 출세를 원했던 헤롯 안디바에게는 그녀는 너무나 매력적인 카드죠. 그래서 사람들의 세간의 비판을 감수하고 그는 이혼을 결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이 진행됐지만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를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처음엔 몰랐다가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서 온 유대인에게 그들의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악녀였던 헤로디아는 자기 악기를 방해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디바가 망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때로는 그의 말씀에 은혜도 받았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은 사실 대중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따르는 무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설프게 죽이면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안디바는 헤로디아의 부탁대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결국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거로 결정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웃기게도 그렇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밤이 되면 몰래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종종 말씀을 듣기도 해요. 아, 저분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 더 출세하고 싶은 정치적 욕망 사이에 그는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

바가 어정쩡하게 지내던 어느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생일이 된 날이에요. 생일 잔치를 열었어요. 연회장에는 음식과 불이 밝혀지고 갈릴리 지역의 고관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포도주가 돌고 웃음소리, 음악소리가 연회장을 크게 울리고

연회장 중앙에 딱 나오더니 너무나 섹시한 춤을 추기 시작해요. 명분은 새아버지 생일을 축하하며 추는 거지만 이미 술에 취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황에서 그녀의 그 춤을 추는 모습에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손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헤롯 안디바는 흡족한 미소를 띄어요. 말 그대로 기분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 헤롯 안디바가 객기를 부리죠. 그 의부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내가 무엇이든 주겠다. 네가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하면 내가 절반을 떼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일이죠. 이 헤롯 안디바는 로마의 승인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분봉왕 주제에 나눠줄 나라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는 주제에 단지 술에 취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 진짜 왕이 된 것처럼 내가 굉장한 힘과 권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춤을 추던 소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엄마, 뭐를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뒤 소녀는 헤롯 안디바 앞에 서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지금 쟁반에 담아주세요. 조금 전까지 흥에 겨워 웃음소리 가득했던 이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얼어붙습니다. 안디바의 얼굴도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자, 이 상황에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자기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에 막 들떠서 아무 말이나 그렇게 했을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 다시 말을 뒤집고 사람들에게 체면이 좀 구겨지고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 일을 멈추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한번 내뱉은 말,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여기서 아니라고 말하면 얼마나 내가 우스운 사람이 되고 내 자존심과 체면과 리더십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내뱉은 말이니까 그대로 하자. 잠시 고민을 하던 헤롯 안디바는 결국 세례 요한의 처형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유희거리로 전락한 채 마지막 허무하게 죽어요. 결국 바깥에서 이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목 없는 스승의 시신을 거두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영적 거목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헤롯 안디바를 비난합니다. 자, 그러면 헤롯 안디바나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골칫거리 세례 요한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자기 뜻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몇 년 지나 안디바가 그 자기 이혼한 본처의 아버지가 복수심에 친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안디바의 군대를 괴멸시킵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다가 요청을 하지만 그의 허세와 권력욕에 진절이 난 로마 당국은 지원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추락하기 시작한 헤롯 안디바는 다시 몇 년이 지난 뒤 그 부부는 로마 황제로부터 반역을 의심받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유배를 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비참하게 그 유배의 인생으로 그들은 끝나요. 이런 결말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수군거렸죠. 세례 요한을 죽인 대가야. 그때 자기 체면 자존심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인류 역사에 가장 어리석은 인생의 대명사가 바로 헤롯 안디바의 이름이 된 거예요. 자기의 체면, 자존심, 사람들의 시선을 지키려다가 자신의 미래를 몽땅 빼앗긴 헤롯 안디바의 어리석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닌 내 안의 자존심, 체면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미안의 소리 한마디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때로는 잘못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했거나 그렇게 행동한 거 얼마든지 자녀에게 그냥 사과할 수 있죠. 아버지의 체면, 엄마의 체면이 뭐가 필요합니까?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먼저 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거 툭 내려놓고 그때 내가 미안했어, 생각해보니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될 일을 여전히 평생을 내 체면과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우기다가 가족이라고 하는 너무 소중한 사랑의 관계가 뒤틀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사람들. 왜 인간은 별것도 아닌 그 체면이라는 감정에, 자존심이라는 감정에 평생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걸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미국에 UCLA의 뇌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참가자들에게 모니터 속 두 가상인물과 공을 주고받는 게임을 해요. 화면에 두 인물이 등장해서 그 참가자하고 셋이 공을 주고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게임을 진행하다 갑자기 모니터에 그 등장하는 가상인물들이 참여한 이 인간, 참가자를 무시하도록 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들끼리만 계속 공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의도적 따돌림, 사회적 거절과 망신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그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뇌를 촬영해 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우리가 칼에 베이거나 뼈가 부러질 때 고통을 느끼게 하는 부위가 내가 어떤 그 자존심 상할 만큼 거절을 당하는 그 게임의 상황에서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구겨진 굴욕, 최면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뼈가 부러지는 고통과 똑같이 뇌에서 느껴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속에 체면과 자존심이 우리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건 10초면 되거든요. 입이 떨어지지 않아도요, 얼굴이 좀 붉어져도요, 좀 창피해도요, 아 미안해, 아 내가 아닌 것 같아, 후회되네, 잘못했어, 그러지 말자, 이 말 한마디 하는데 10초면 되거든요. 이 10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를 얻을 것이냐, 그 10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중한 영원한 미래를 놓칠 것이냐, 어떤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2018년 2월 영국의 KFC에 참사가 벌어졌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이때 배송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영국 전역의 900개의 매장 가운데 700여 개가 닭고기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치킨집에 닭이 없어 문을 닫았다라는 이 뉴스에 영국의 고객들과 세계인들은 글로벌 기업 KFC

이에 대해서 조롱이 빗발쳤어요.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기업이 체면이 땅바닥에 처박힌 거예요. 자, 이때 KFC 경영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 뒤 영국의 최대 일간지 전면에 텅빈 치킨 버킷 사진 하나를 딱 실어놔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광고 문구를 실었어요. 치킨 레스토랑에 치킨이 떨어지다니 점점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글로벌 기업의 자존심 체면을 완전히 내려놓는 마케팅 덕분에 대중들은 다시 그 회사에 열광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면서 영국 내 브랜드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되려면 지금 당장 내 안에 남아있는 체면, 남들의 시선, 평가, 이런 걸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왜? 때로는 그렇게 하면 두번 다시 내가 그 사람 못볼것 같고 내 인생이 그 자존심이 없는 한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죠. 근데 희한하게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내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레이엄 파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남아공 전체의 고속도로와 인프라를 건설하는 거대 기업인 파워 그룹을 세운 사업가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1999년 43살의 나이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그의 안에 들어오자 그때부터 그가 당연하게 여기고 살던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시 남아공의 건설 업계는 정부가 수주하는 대형 공사를 비싸게 따내기 위해서 경쟁사들끼리 비밀 클럽을 만들어서 낙찰자를 미리 정해서 적당히 담합을 하고 입찰 가격을 조절해서 나눠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가 그동안 성공과 사업수단으로 여겼던 그 담합이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해요. 당장 그 불법 클럽에서 나와라. 그런데 그게 길인 줄 알지만 이 그레이엄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오던 이 카르텔 클럽에서 나오면 우선 우리 회사가 당장 너무 어려워질 텐데, 대형 공사 입찰을 따내지 못할 텐데, 망할 텐데. 이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은 그동안 함께 우정을 쌓으며 이 일을 같이 공모했던 다른 기업의 CEO들에게 내가 배신자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체면, 자존심 때문에 결단을 못해요. 그래서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는 결정을 못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널 살려줄게. 그러니 그 체면 내려놓아라. 그러시더래요. 결국 너무나 강력한 그분의 말씀 앞에 그레이엄은 그 카르텔을 탈퇴합니다.
아니나 달라요?

0: 동료 회사의 리더들이 수군거리고 그의 기업은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는 잊혀지고 망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 남아공의 개혁의 바람이 불며 정부의 경쟁위원회가 그동안 건설업계의 해묵은 담합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카르텔에서 벗어난 그레이엄을 비웃고 왕따시키던 내노라 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고 그들의 회사가 몰락합니다. 반대로 끝없이 바닥을 헤매던 그레이엄의 회사가 유일하게 그 유혹에서 빠져나온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할 뿐더러 경쟁자들이 없는 그곳에 그들은 공사를 너무너무 많이 따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서러웠던 것들을 다 떨쳐내고 남아공의 최고의 건설사, 아프리카의 유능한 건설사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하고 복을 받은 뒤에도 그는 자만하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끄럼 없는 윤리 운동을 시작해서 교회를 찾아다니고 각종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함에 대해서 그는 가르치기 시작해요. 당장의 이익, 남들 다 하는 그 유혹, 여기에 끌려가는 대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기업을 가장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알량한 이익을 놓아버리고 말씀의 원칙대로 사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체면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남들 따라가다가 주저앉은 철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붙들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끌려갈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저 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안산 꿈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듯한 비가 내리는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빗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쩌면 새로운 계절에 대한 또 가을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새로운 계절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아름다운 한국 가곡 준비해서 봤습니다. 이흥렬 작곡의 코스모스를 노래한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4개 가운데 가을의 1악장 준비했습니다.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비발디의 4개 가운데 가을의 1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메이저 작품으로 622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1791년 생애 마지막 해에 작곡한 작품인데요. 모차르트는 개인적으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굉장히 선호하고 또 좋아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작곡한 오페라에도 중요한 테마에는 클라리넷 솔로를 사용했다고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차르트는 당대의 훌륭한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안톤 슈타줄러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있었고, 오늘 함께 하실 클라리넷 협주곡도 바로 안톤 슈타줄러를 위해 작곡했다고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3악장 론도 알레그로를 함께 하시겠는데요. 오늘 이 작품을 게르바스 드 페이어의 클라리넷 연주,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콘체르토 A 메이저 작품번호 622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존 루터가 편곡한 온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존 루터가 직접 지휘하는 캠브리지 싱어즈와 시티 오브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존 루터가 편곡한 온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우리의 월급이 연봉이 오른다는 소식은 현대인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참 반가운 소식이죠. 최근에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도 북한 주민들의 임금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에 파견할 때 외화를 벌기 위해 주민들을 파견할 때 협상 조건을 더 까다롭게 두기 때문에 임금까지 오른 건데요. 계약서상의 월급이 지난해보다 25%가 올라서 3,200위안에서 3,500위안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손에 들어가는 월급은 어떨까요?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20, 30%도 되지 않는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월급이 이 연봉이 25%가 올랐음에도 실제 받는 돈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죠. 북한에서 파견한 이 기관이 임금을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월급을 다 기관이 먼저 받으면서 중개비용이나 뭐 국가

계획분 충성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덧대가고 있다고 하죠. 낯선 땅에서 열심히 일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주일에 5-6일을 어쩌면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그 대가를 온전히 받을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그 권리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으로 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전진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오 해피데이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도 출석 인사로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오해피데이 출발합니다.

오늘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0113님 출첵해 주셨고요. 북한 땅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2132님 감사합니다. 북한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의 한 줄 7043님 아멘.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이런 기도의 한 줄로 오해피데이 채워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로그인하신 후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9733님 복음의 씨앗이 우리 24시간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일같이 심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움트고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의 동역자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언제쯤 올까요? 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7799님 저희는 감히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겠죠?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길 기도합니다. 익산에서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도 오늘 와주셨고요. 샬롬 여기는 전주입니다.

일에 또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를 드리면서 북한과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은 저희가 OFP데이 시간 오늘 끝나기 전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함께 또 신청 찬송 있으시면은 알려주세요. 축하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어플로 듣고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하셨는데 문자를 주셨어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로그인을 하시면 문자 이용료가 들어가지 않고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FP데이에서는 퀴즈도 가끔 나누기도 하잖아요. 퀴즈에 대한 정답도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힌트를 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앱에서도 서로 함께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인사로 늘 함께 하시더라고요. 북한 신의주 개성 북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곳곳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날을 함께 꿈꾸는 방송이지요. OFP데이 여러분의 그런 출석 인사 소망과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OFP데이에서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이 찬양을 사랑하는 우리 언니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언니,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요? 언니와 헤어진 지 2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고난 행군 때 우리 집에 옥수수 쌀과 국수를 가져다 주고 울면서 떠나거든 그 모습 언제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니, 나는 해외와 좋은 남편을 만나고 딸 하나 낳고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나를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께 부름받은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북한 땅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가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니, 1907년에 북한이 복음의 불길이 곳곳에서 교회가 서고 예수 믿던 곳입니다. 언니,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언니,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축복합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1: 찬양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언니가 있는 북녘땅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길 소망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담긴 오늘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대답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대답도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순종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바로 서길 바라면서요. 고향 북한 땅을 향한 김춘옥 자매의 간절한 그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며 부르실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했습니다.

0: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31일 13시 2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는 금강 금산군 무남교입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목 및 공사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금강홍수통제소 041-851-0590 물결표 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 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4학년 때 통일교육을 배웠을 때 같이 기도했어요. 작년 4학년 때면은 4학년이 초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요. 앞자리가 4학년인 것도 있는데 어떤 4학년이셨을까요? 통일교육 때 뭘 배우셨을까요? 같이 나눠주시면 저희도 또 바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속히 하루속히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0456님 감사합니다. 북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문자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한 줄 남겨주신 분도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이렇게 OAP데이에서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과 소망으로 출석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신청해 주셨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고요. 출석 인사 나눠주신 또 신청 찬송 나눠주신 분들 중에 제가 문자 하나하나 다 읽고요. 오늘 또 선물 받아보실 분들은 OAP 대회 끝나고 문자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에서 함께했던 사운드 오브 그레이스 실황 찬양이었어요. 옹기장의 찬양 선교단의 나의 등 뒤에서 신청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께선 북녘 땅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숨죽여 예배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던 4288님의 기도처럼 북한 청년들을 위해서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던 0886님의 기도처럼 그리고 북한의 미래, 북한의 모든 주민이 진정한 자신들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던 0842님의 기도의 한 줄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북녘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오늘의 OE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열둘째 날에는 납달리자 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재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재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 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 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 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수렴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두 마리, 수량 다섯 마리, 수렴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린 제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은 쟁반 열둘, 은 대접 열둘, 금 접시 열둘. 각 쟁반의 무게는 1430g이고 각 대접의 무게는 770g이다. 쟁반과 대접을 모두 합한 무게는 약 26,400g이다. 향이 가득 담긴 금접시 열둘은 하나의 무게가 110g이다. 금접시를 모두 합한 무게는 약 1,320g이다. 곡식제

물과 함께 번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는 이러하다. 수송아지 12마리, 수량 12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12마리. 속죄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는 이러하다. 수렴소 12마리. 화목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는 이러하다. 수소 24마리, 수량 60마리, 수렴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60마리.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 구별한 뒤에 드린 제단 봉헌 제물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려고 회막에 들어갈 때면 증거궤를 덮은 속죄판 위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등잔 일곱 개를 두어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고 일러주어라. 아론이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등잔들을 설치하여 등잔대 앞을 비추게 했다. 등잔대는 줄기에서 꽃잎까지 두들겨 편 금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도안과 정확히 일치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온몸에 털을 밀게 하고 자기 옷을 빨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또한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모아라.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손을 얹을 것이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레위인을 넘겨받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7장 78절에서 8장 11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두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1895년 8월 26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저 아래로 쏟아져 내리던 거대한 물줄기가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전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에서 재밌는 건요, 폭포가 그날 갑자기 더 세게 흐르기 시작한 게 아니라 물은 어제도 흐르고 있었고 그 전날에도 역시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었죠. 달라진 건요, 물이 아니라 그 물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미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힘이 흘러갈 길을 만들어주자, 늘 흐르던 물이 세상을 밝히는 에너지가 된 거죠. 자, 우리의 오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셔야만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곁에 있는 사람, 이미 내게 주어진 자리,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 그 하나로 어쩌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가능성들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이미 지팡이가 있었고요, 다윗의 손에는 이미 물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다윗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이미 있던 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기대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무엇이 더 있어야 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무엇을 시작하실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네, 폭포 안에는 이미 힘이 흐르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가능성이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제와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전혀 새로운 내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는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기를 나눴죠. 늘 흐르던 물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힘을 발견했을 때, 아니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도시를 밝히는 에너지, 전기가 시작이 됐다고요. 성경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죠.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처음 기드온에게 모인 군사는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고 남긴 사람이 300명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3만 2천 명에서 300명이 됐으니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라 오히려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조금만 더 있으면, 아, 내게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가졌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더 채워진 다음에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대신앙 8월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또 어떤 신청들이 들어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가정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지, 그 모든 이야기 우물정 그렇죠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기억하시죠?

0: 네, 지역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행사가 하나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주에 있는 중부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아이고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저도 그렇고 청취자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먼저 청취자들께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중부명성교회 탁신철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오는 9월 5일입니다. 아, 청주에서
1: 네.
0: 열리는 2026 세계 전도의 날, 어떤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1: 예, 그 행사는 이제 같은 날 한국과 미국의 8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서울 서초, 우리 청주, 또 세종, 서산 네 곳, 또 미국에서는 뉴욕, 뉴저지와 샌프란시스코, 댈러스, 샬럿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천에 서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물론 시간 차는 좀 있겠지만, 지구 곳곳에서, 심지어는 반대편 있는 성도들조차도 각자의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서 우리와 함께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0: 네. 그 이름만 들어도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 소개해 주신 지역만 들어도 저희 가슴이 좀 뛰는데 그 의미 있는 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열린단 말이죠.
1: 네네.
0: 자,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세계적으로는 어떤 취지와 비전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1: 예. 이 운동은 복음의 전함이라는 기독교 비영리 단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광고 일을 하던 분들이 그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시작한 단체인데요. 2014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복음 광고 사역을 줄곧 해왔습니다. 출발점은 뉴욕 타임스 스퀘어였습니다. 지난해 2025년 6월과 9월에 한인교회 성도 5천여 명이 그 광장에 모여서 연합 집회를 열었는데요. 세계적인 랜드마크 한복판 대형 전광판에 예수님의 이름이 걸렸고, 성도들이 교단의 벽을 허물고 거리에 함께 섰습니다. 그때 확인된 연합의 가능성을 한 번의 행사로 끝내지 말자, 전 세계가 함께하는 지속적인 운동으로 만들자 해서 시작된 것이 세계 전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을 세계 전도의 날로 선포했고, 올해가 그첫 회입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청주에 있는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함께 모여서 전도하게 되는데, 이 청주의 뭐 지역교회들, 뭐 청주뿐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뭐 충청권, 중부권 다 오셔도 되는 행사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네. 이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의미가 어떤 데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 예. 아무래도 우리 청주는 충청권의 중심 도시이고, 또 무심천은 청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걷고 쉬운, 말 그대로 이 도시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주말이면 산책하는 가족들, 또 운동 나온 청년들, 아이 손잡고 나온 부모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심천과 같이 흘러 넘쳐야 할 곳인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앉아서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청주가 세계 8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됐다는 사실입니다. 청주 교회들의 전도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전도와 한 줄로 이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지역을 좀더 귀하게 여겨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0: 네.
1: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0: 그렇군요. 이 포스터 보니까요, 복음만을 전하는 세계 전도의 날, 국동방송이 하는 일들과도, 뭐, 또
1: 네.
0: 교회가 하는, 해야 되는 일들과도 똑같은데,
1: 그렇죠.
0: 뭐, 다양한 전도 방법이 있겠지만, 이번 행사를

0: 를 통해서 특별히 뭐 전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이 좀 있을까요?
1: 저 역시도 어떤 직함을 갖고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듯이 전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 그것 때문에 참여하는데요. 요즘은 화려한 행사나 다양한 문화 전도도 많지만, 원색적인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전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합니다. 복잡한 수사나 다른 목적 없이 하나님을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핵심 진리를 명확하고 친절하게 그것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을 담백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죠.
0: 네. 이제 당일날 이제 9월 5일인데요. 현장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어떤 방식으로 전도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방송을 듣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처음 참여하면서 뭐 어렵지 않을지 그런 내용도 좀 여쭤봐요.
1: 네. 먼저 다 함께 모여서 짧게 예배 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조를 나누어서 3, 3, 5 무심천 일대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어서 누구든 오시기만 하면 되고 뭔가를 또 외워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준비된 자료를 건네드리고 짧은 인사말 한마디 나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두
0: 네.
1: 오십시오.
0: 그래요. 뭐큰 부담 안 가지고 가셔도 되는 정말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잘 전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전도라고 하면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뭐또 만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망설여지는 분들 이 방송 가족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목사님께서 좀 권면하시고 용기를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누구나 처음에 가지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부담감이죠. 하지만 전도는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서 설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건네는 일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리에 서서 따뜻한 미소와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딛는 순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현장을 친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0: 아멘.
1: 그래서 오면 되는 것입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얘기대로 가면 되시는 거예요. 예. 정말로, 가서 현장에서,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여러분들은 오셔서 현장에 그 자리만 채워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큰, 전도의 일들이 될수 있습니다. 자, 목사님, 2026 세계 전도의 날, 뭐,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데,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 또 어떤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1: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주 지역에 영적 부흥의 바람이 불고 삭막한 도심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길 기대합니다. 침체되었던 개인의 영성이 깨어나고 지역 교회들이 다시 전도의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망설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9월 5일 토요일 오후 무심천 체육공원으로 오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때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 청주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멘, 아멘. 자, 목사님, 이제 9월 5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도
1: 네.
0: 응원하겠습니다.
1: 예.
0: 네.
1: 같이 기도하고
0: 예.
1: 또 같이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청주에 위치한 중부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2026 세계 전도의 날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예, 9월을 시작하면서, 첫 주인 토요일 오후 1시, 청주에는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꼭 기억하시고 그 현장에 오셔서 이제 뭐 무더위도 좀 가시겠죠 그때쯤이면 그렇죠? 네, 현장에서 같이 복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청주에 있는 무시

0: 네, 2시의 기쁨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이죠. 신앙의 일대를 찾아서 지금 한 분이 전화 연결돼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여러분들 가정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로 저희가 또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어디 교회 섬기시는 누구신지 소개가 가능할까요?
1: 아, 저는 서울 살고 있고요.
0: 서울 사세요?
1: 네. 네. 이게 서울이고, 대전 극동방송은 저희 손자가, 저희 딸이.
0: 네.
1: 네, 거기 대전에 살고 있다가 손주 봐줘야 돼가지고.
0: 아하.
1: 네, 그래서 대전에 내려갔다가 극동방송 만나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서울 계실 때는 극동방송을 잘 모르셨어요?
1: 예, 거의 들을 기회도 없었고요.
0: 네.
1: 그래서 손주 보러 가서 이제 제가 주일은 서울에 오고,
0: 야.
1: 주중에는 대전에 있으면서 거기 네. 주방에, 요즘 네. 라디오가 잘 없는데 주방에 라디오가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걸 틀다 보니까, 극동방송이 나와서. 네, 그래서 극동방송 듣게 되고, 이제 서울 와서도,
0: 네.
1: 지금은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와서도 이제 전에는 유튜브로 이렇게 대전 극동방송 들고
0: 네.
1: 지금은 앱으로 듣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아니,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1: 아, 너무 좋죠.
0: 그럼 서울 가서도 서울 극동방송도 들으시는 거예요?
1: 서울 극동방송 거의 안 듣고.
0: 아, 거의 안 듣고.
1: 대전이, 네, 대전이 친정같 라는 생각이 제가
0: 네.
1: 대전으로 대전 극동방송을 처음 제가 만나가지고
0: 예.
1: 예, 그래서 대전 극동방송만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0: 이야, 그 옛날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소 뒷걸음치다 쥐 잡는다고. 아, 아시죠?
1: 네.
0: 아, 정말로 정말 뜻밖의 어떤 우연한 기회. 사실 뭐 우리는 우연은 아니지 필연이죠.
1: 예.
0: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또 이렇게 듣게 하시네요. 그렇죠?
1: 네.
0: 야, 참. 그 손주에게 감사할 일이고, 그렇죠?
1: 네, 정말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시라고 하셨나요?
1: 아, 저 권사님.
0: 권사님은 신앙을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1: 아, 저희는 저희 큰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믿음을 가졌었나 봐요. 저희 큰언니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0: 네.
1: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셨어요.
0: 네.
1: 근데 언니가 갑자기 내려오더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암이라는 진단 이런 게 병원에 가서도 쉽게 그렇게 안 되는 건데 언니가 오더니 갑자기 아버지 암이니까 나랑 빨리 나 다니는 서울교회에 가서 목사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님 만나고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 친정 엄마랑 아버지가 언자락 병원에 가셨는데 네.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이제 큰 언니 말이 맞으니까 그 교회 갔다가 또 이제 기도원에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막내라
0: 네.
1: 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0: 네.
1: 그랬다가 이제 온 가족이 다 이제 교회를 다니게 또 됐어요.
0: 야.
1: 다니다가
0: 네.
1: 근데 아버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고 나만 믿으시던 분이시니까
0: 네.
1: 몸이 점점 아프고 이제 내가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병세가 점점 더 안 좋아지시니까 이제 가족들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0: 아이고.
1: 그러고 저는 또 안 다니게 되다가
0: 네.
1: 결혼하고 나서 저희 남편 친구 어머님 집 앞에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집사님이셨는데,
0: 예.
1: 그, 저희 남편도 교회를 안 다니고, 그, 저희 남편 친구도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 어머님이 저만 데리고 그렇게 토요일 저녁에도,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시고,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주일날에도,
0: 예.
1: 저희 남편한테 가자 소리 안 하시고,
0: 네.
1: 저만 데리고, 주일날에도 가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0: 네네.
1: 그러다가 그 집사님, 그 어머님 덕분에
0: 예.
1: 이제 아니고 또 저희가 이사를 왔는데도 우연찮게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집을 살게 돼가지고
0: 예예.
1: 또 교회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0: 야, 이게 하나님이 권사님을 놓지 않으시려고 이 방법도 쓰시고 저 방법도 쓰시고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우연찮게 정말
0: 네.
1: 그 외에 그 저희 남편 친구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데리고 가셨는지
0: 네.
1: 그러고 이사 가서도 또 우연찮게 또 가게 되고
0: 그러니까 이게 됐거든요. 남편의 어머님도 아니고 남편 친구의 네, 어머님이 아, 저는 이런 경우 또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시어머니가 그러실 수는 있죠. 친정 어머니도 그러실 수 있고 그런데 정말 아무런 피도 안 섞인 남편 친구의 어머니까지 활용을 하셔서 권사님은 어찌 됐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1: 그래서 저희는 시댁에는 전혀 믿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0: 예.
1: 아 이게 뭐 점치러 다니시고 뭐 저희 집에 이사할 때도 어머님이 뭐 뭘 갖고 와서 뭘 태우시고 무적을 갖다 붙여놓으시고 그랬었거든요.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편했는데, 또 저희 남편이 내가 교회 가라 그랬어.
0: 네.
1: 이러면서, 이제 시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이제, 저라고 이러는 거를 제가 안 했거든요.
0: 네.
1: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을 본인도 교회를 안 나가면서,
0: 네.
1: 아, 집사람은 내가 교회 나가라고 했으니까,
0: 예.
1: 뭐라 하지 마라 하면서 또 이렇게 막아주더라고요.
0: 이야. 그 성경에 보면 저는 그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 성경 구절 누가복음인데 이런 얘기 나오시거든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1: 아멘.
0: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뭐 사람이 막고 방법이 막아도 심지어 돌들까지 사용하셔 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건데 야, 그 남편 친구의 엄마를 통해서 끝까지 권사님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1: 네.
0: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권사님이 그 덕분에 이렇게 권사라는 직분까지 알게 됐고요, 그렇죠?
1: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처음에는 이렇게 뭐, 교회는 주일날만 가는 거야, 이렇게 네. 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스웨덴이라고.

0: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본인은 안 나갔지만.
1: 아하. 아, 지금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은 권사님 혼자 하고 계신 건가요?
0: 네, 아직까지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1: 자녀들은요?
0: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는 엄마 따라 나갔는데, 네. 이제 크니까, 예, 네, 또 제가 이렇게 또 관건적으로 하면, 네. 또 아빠가 옆에서 왜 가기 싫다는데, 왜 네.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아직 또 나가다 말고, 그래서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1: 아이고, 그래요. 그 기도 멈추지 않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또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방법으로, 그 남편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자녀들도 아멘. 교회를 이끄실 거라 믿습니다.
0: 아멘.
1: 아, 뭐 이미 뭐 권사님이 다 체험하셨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1: 지금 눈물이 많이 나요?
0: 아, 저희 큰언니가
1: 네.
0: 큰언니가 지금 저희 이제 친정식구들을 다 후원을 한 큰언니가 지금 치매로 작년까지만 해도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런 것도 찬송가도 불렀는데 올해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 언니로 인해서 다 믿음 생활하고 이제 부모님도 추도 예배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거든요.
1: 예예. 예.
0: 근데 이제 큰 언니가 그랬던 언니가 지금 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언니한테는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1: 그래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의 아쉬움들은 좀 많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인데 그 언니분을 위해서도 저희도 기도할 테니까.
0: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언니가 그렇게 또 언니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복음이 이제는 권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에 전해지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청취자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사전에 약속을 해서 이분의 얘기를 듣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뭐, 번호를 골라서 전화를 드린 건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고백을 하게 하세요.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권사님.
0: 네.
1: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한 것 같아요.
0: 아멘.
1: 네. 정말로 그 복음을 계신 가정에서 또 주위 사람들에게 꼭 전하시는 멋진 모습을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극동방송이요, 그렇게 아직은 교회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조금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전도 도구가 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런 걸 느끼시죠? 그렇죠?
0: 네.
1: 그럼 주변 분들에게 그 자연스레 라디오 채널도 맞춰드리고
0: 네. 네,
1: 그렇게 해서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꼭 한번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해서 권사님께는 작은 김치 세트 하나 좀 보내드릴게요.
0: 아우, 감사합니다.
1: 정말 감사하고 저희 방송 늘 애청해 주십시오.
0: 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또 일대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실 겁니다.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혹여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부르실 겁니다. 믿으시죠? 자, 극동방송을 어찌됐든 가까이 두십시오. 24시간 쉬지 않고 이 방송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실 겁니다. 자, 2시의 기쁨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어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0: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31일, 네, 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 내일이면 9월입니다. 이번 주는 8월도 있고요, 9월도 있습니다. 또 아마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을 것 같아요. 8월 동안 덥다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달려가 볼까요? 그리고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다면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내 맡은 일에 더 힘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흐리고 비가 옵니다. 계절이 바뀌네요. 이런 현상은 우리 인간이 절대 컨트롤하지 못하죠. 지금 저기 네팔의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또 어제 예배 잘 들으셨어요? 교회 방학생들 혹시 있다면 개학하신 분들 알려주십시오. 샵 1069 문자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알려주십시오. 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와 말씀으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찬양으로 8월의 마지막 날 새끼라 출발해 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쉐키나 찬양단 앨범에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어떻게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혹시 방학 끝내신 분들, 계약하신 분들 있으시면 속속 알려주십시오.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 무료로는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내일이면 이제 9월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야죠. 기본으로. 저는 이렇게 신앙의 기본 생각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하고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김송희 성도 어제 3주차 예배 드렸다고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남편과 일하시면서 우리 8845부님 서천에서, 또 인천 남동구 양평에서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잠시 뒤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6장 33절 마태복음 이 말씀 두드러진 찬양 듣고요. 잠시 우리 미스바 기도에 관련한 인터뷰 나누고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0: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갈릴리 노래 모임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0분입니다. 새끼라 천안 신방동에서 듣고 계시는 2523번님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우리 6362번님 지난번에 전화 연결 한번 했었죠. 와, 5년 방학 끝내고 지금 계약 잘하고 또 찬양대에서 바이올린으로 섬기고 계신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귀한 소식. 자, 차 안에서 은혜 받을 준비하고 듣고 계시는 우리 3431번님 충북 증평에서 듣고 계시네요. 오늘 저녁에 증평지역 연합부흥회에서 저희 찬양대가 특송을 해서 오늘 저도 참석합니다. 주실 은혜 기대한다고 이렇게 5868번님 사연을 주셨습니다. 주실 은혜, 그렇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증평지역 연합부흥회. 자,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에서도 여러분께서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지금 기도회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잠깐 전화 연결을 해서 이 기도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보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끼라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새끼라를 애청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연되시고 연출하시는 이 새끼라를 진행하는 김인수 PD님 정말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극동방송 양육국장 백두현입니다.
0: 네. 우리 네. 백두현 양육국장님께서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잠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스바 특별기도회 네. 곧 이제 열리게 되는데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예. 오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개최가 됩니다.
0: 네.
1: 이번에는요,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자만 목사님이십니다.
0: 네.
1: 미스바 특별 기도회 축도 후에는 22여 분의 안수 기도 목사님께서 직접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시는데요.
0: 예.
1: 이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0: 네네.
1: 하나님께서 꼭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라 같이 기도하면서
0: 네.
1: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예, 우리 미스바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 네. 정도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동안에 참 그 간증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있는데요.
0: 예.
1: 기도 제목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자녀 문제로 오시는 분들, 부부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육신의 질병, 연약함.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0: 네.
1: 그런데요, 제가 그 간증들을,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0: 네네.
1: 처음에는 하나님, 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0: 예.
1: 근데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0: 네.
1: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0: 네네.
1: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았는데도
0: 네.
1: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 도심 속의 기도원 극동방송 아트홀로 오시면
0: 네.
1: 참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참석은 하고 싶지만 내가 꼭 가야 할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0: 네.
1: 기도회는요. 거창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0: 네.
1: 충분하다는 거죠.
0: 네.
1: 살다 보면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인수 PD님도 그러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힘든 고민들 있잖아요.
0: 네네.
1: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 또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또
0: 네.
1: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0: 네.
1: 그런데요.

0: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라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 미스바 특별 기도회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자, 이번에 저희 이제 중앙사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 네. 아트홀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오전 10시에 미스바 기도회 특별 기도회 열리는데 이 참석을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참석을 해야 되나요?
0: 네.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네.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좀 전에 예. 우리 비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1: 예.
0: 저희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을 강사로 창사 70주년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마련됩니다.
1: 네.
0: 창사 70주년 기념으로 마련이 되는 이번 기도회에
1: 네.
0: 여러분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1: 예.
0: 샵 1069, 샵 1069로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1: 네.
0: 미스바, 미스바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1: 네네.
0: 참여하실 수 있는 URL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1: 예.
0: 입장은 9시 20분부터인데요.
1: 예.
0: 빨리 오셔서 앞에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은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혼자 오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분들, 이웃,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신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휴가를 내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또 휴가를 내고 신청했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1: 예.
0: 직장 생활하신 분도 계시고 방송을 듣고 멀리서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1: 네네.
0: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내 인생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안 갈 이유 전혀 없다. 내 인생이 변화되는데 왜 못 가겠냐 하시면서
1: 네.
0: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1: 네.
0: 내 것의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1: 네네. 자, 보니까는 이제 그 다음 주 네. 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0: 네네.
1: 한번 우리 극동방송 중앙사도 한번 이렇게 방문도 하실 겸 오시면 참 네.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한번 위치도 한번 좀 알려주시죠.
0: 예. 네.
1: 예.
0: 저희 극동방송은요.
1: 예.
0: 서울 중앙사입니다. 그 지하철 6호선 하시고 상수역 2번 출구로 오셔서
1: 네.
0: 그 홍익대학교 방면 쪽으로 조금만 걸으시면 오실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9시 20분부터 입장입니다. 빨리 오셔서
1: 네네.
0: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먼저 찬양하시고 기도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 바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이 자리를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멀리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문자 메시지 샵 1069, 샵 1069.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미스바, 미스바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URL 주소를 보내드리니까요.
1: 네.
0: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저희 이제 새끼라가 네. 이제 전국 방송인데, 서울 경기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미스바 특별 기도회 한번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70주년 특별로 이번에 이제 김장한 목사님께서 또 감사로 네네. 오시니까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끝나고 이제 안수기도도 있으니까 기도 제목도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네.
1: 예.
0: 네네.
1: 예,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아까 이제 샵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거든요. 이쪽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미스바라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고 받는 링크에 여러분의 이제 정보를 기입하시면 참석 신청이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백두현 양육국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찬양 함께 나눕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최근에 이 새끼라도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라이브로 찬양했죠. 이 곡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역전을 항상 꿈꾸지만은 첫 가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예, 기도는 하지 않고 계속 뭔가 역전만 꿈꾸고 복받기를 원하는 거. 예,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미스바 특별 기도회를 창사 70주년 맞이해서 김장한 목사님, 우리 이사장님 강사로 열게 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뜨겁게, 저도 이렇게 참여를 해봤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예, 또 기도회가, 공식적인 기도회가 끝나고 또 안수기도 시간도 있고요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중앙사도 한번, 본사도 한번 이렇게 방문해보시고, 홍익대학교 근처거든요. 6호선 상수역, 6호선 상수역.

상용수역 2번 출구 나오셔서 가깝습니다. 아주 극동방송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인데 9시 20분부터 입장 가능하다고 하고요. 참석하실 분들 미스바라고 세 글자, 미스바라고 세 글자, 예, 한번 샵 1069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번 서울 방문하시는 분들, 지방에서 한번 또 중앙사 방문하시면서 뜨거운 또 은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 미스바라고 보내시면 여러분 어떤 링크 받을 거예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은 신청 완료입니다. 신청 완료. 엄마가 췌장암 4기 판정 받으셨는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도에 참여하고 싶다고 2862번인 미스바 이렇게 신청해 주셨네요. 네,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들이 미스바 기도에 참석한 후에 삶이 바뀌어서 이번에 미스바 기도에 간다고 후기를 휴가를 냈다고? 아 그렇구나. 이번에도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고. 이야 그렇군요. 우리 딸은 15년 방학 끝내고 스스로 교회 출석한 지 두 달 됐어요. 저는 3년 방학하고 딸보다 한 달 먼저 출석했어요. 이야, 0574번님.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하고 혹시 통화가 된 분 아니죠? 스스로 딸이 15년 방학을 끝내고 교회를 갔고 0574번님도 스스로 가신 건가요? 와, 우리 0574번님.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면 귀한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 기도에 온 가족 참여한다고 이런 분도 계셨고요. 자, 우리 정말 기도를 쉬지 않아야겠죠. 이찬양 함께 나누시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0: 조정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의 새끼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큰오빠 전도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큰오빠가 지금 무교네요. 무교고 교회는 거의 안 다녀보신 것 같아요. 기독교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예배를 좀 드려보신 우리 오빠, 큰오빠. 예. 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 무교신데요. 자, 동생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오빠에게 전화해봅니다. 권혁진님. 자, 신호 갑니다. 신호 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아, 안녕하세요.
0: 권혁진님 되시죠?
1: 아, 예.
0: 저는 극동방송.
1: 여동생이 예, 예. 나온다고 그래서.
0: 맞아요, 맞아요.
1: 아, 예.
0: 여동생 이름이 권희정.
1: 권희정.
0: 권희정. 예. 저는 네. 극동방송의 김인수 아, PD라고 합니다.
1: 아, 예전에 라디오 좀 들어본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어, 네, 우리가 80년대 세대니까.
0: 예, 예.
1: 그때 라디오 많이 들었죠. 여기저기.
0: 80년, 듣고. 네, 80년대 네. 때 저 방송을 들은 건가요?
1: 중고등학교였으니까. 네.
0: 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1: 아하, 아니요. 라디오 들어봤다.
0: 라디오를 아, 제 프로그램 라디오 들어본 게 들으니까. 아니라 라디오.
1: 아, 그럼요.
0: 라디오를 들어봤다고요? 오.
1: 저도 미션 나왔거든요. 경신고등학교.
0: 경신고등학교? 오.
1: 어, 해화동에.
0: 오, 그렇군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이제 예배도 드리고.
1: 다니고 했죠.
0: 예. 네.
1: 예, 근데 이제 사회 다니다 보니까 바빠서.
0: 네네네.
1: 근데 이번에 큰 사고 나니까 여동생이 한번 통화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0: 어, 그래서 지금.
1: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0: 지금은 어디세요? 병원이세요? 어디세요?
1: 어, 병원에 한 2주 있다가.
0: 예.
1: 도저히 못 있겠어요. 갑갑해서.
0: 예.
1: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해서 집에서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해요.
0: 아, 그럼 지금 집이세요?
1: 예.
0: 아, 지금도 완전.
1: 관뒀어요, 그래서.
0: 완전, 예. 아, 직장도 잠깐 그만두고, 다리 때문에.
1: 예, 산지가 안 되죠. 직장에서 다친 게 아니니까.
0: 예, 예.
1: 퇴근해서 다쳐서.
0: 아이고, 크게 다치셨나 보구나.
1: 예, 수술 두 번 했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권혁진님께서 고등학교 예. 때 미션스쿨 다녔는데.
1: 예.
0: 졸업하고 교회 다녀보셨어요, 혹시?
1: 아니요.
0: 아, 그럼 고등학교.

0: 학교 때
1: 3년 정도 다니고.
0: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교회 그 예배를 아니요. 드리셨군요.
1: 예배 학교에 성경실이 있어서 아침마다 네. 예배 드리고
0: 예.
1: 또 성경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예. 일주일에 한번 드리고
0: 예.
1: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캠프를 갔죠. 교회에 이렇게 영락교회 뭐 연동교회 뭐
0: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구나.
1: 광림교회 이런 데 네네. 이제 캠프를 네네네. 가죠. 학년별로.
0: 그렇구나. 우리 동생 권희정 씨는 교회를 잘 다니시고
1: 그러니까 또,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예. 다니는데 걔도 다니더라고요.
0: 부모님이 다니시는군요.
1: 예, 부모님이 저 약수동 쪽에 좀 거기 오래 다녔어요.
0: 그렇구나. 우리 또 여동생이 이제 또 교회도 잘 다니지만 우리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극동 방송 듣다가 오빠에 대한 사연을 보냈네요. 그래서 그 사연 당첨돼 가지고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 드린 거예요. 오빠 무슨 무슨 사연을 보냈을까요?
1: 네? 이번에 좀 힘들었어요.
0: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1: 예.
0: 예, 힘들었어. 아이,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또.
1: 말하면 눈물 나요.
0: 눈물 나요. 참, 마음고생, 몸고생 많으셨구나.
1: 한 두 달 됐어요, 이혼한 지.
0: 그래요.
1: 그러니까 예. 이혼하자마자 이게 사고가 났어요.
0: 아이고, 그래요.
1: 혼자 있다 보니까.
0: 동생이 이제 네. 사연을 보냈는데 오빠가 참 여러모로 이제 아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이때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좀 네.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 오빠에게 좀 전화 한번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어요.
1: 이제 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0: 예.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제가 이제 사전에 이렇게 뭐 미리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라디오를 생방송을 하다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1: 네.
0: 생방송 전화를 드렸고요. 우리 권혁진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권혁진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권혁진님을 향한 놀라운 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연결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권혁진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한번 믿어보시고 그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좀
1: 아버님도 예전부터 예. 믿으라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예. 또 이게 생활하다 보니까 예. 또 퇴근도 늦고 막 하다 보니까 예. 또 일요일 근무할 때도 많았고
0: 그래요. 아마 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우리 아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1: 병원에도 오셨어요.
0: 병원에도 오시고 당연하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 아들도 믿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권혁진님, 이렇게 우리가 전화 연결되면요. 선물을 드리거든요. 일단 선물을 드려요.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 선물 하나 골라보십시오. 본인이 좋아하는 선물.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 커피 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활견과,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김과 부각, 오케이. 네.
1: 지금 김과. 한쪽 다리가 못 써서
0: 네.
1: 집에서도 목발 짚고 왔다 갔다 김이랑 뭐 밥 조금씩 먹어요.
0: 예예예. 예, 예. 김도 있고 부각도 있고 아주 많은 네. 양이 있으니까. 그리고 네. 우리 이쁜 동생은 뭐 줄까요? 네? 동생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됐는데.
1: 그러니까 제 취향을 네. 모르니까.
0: 취향을 몰라요. 그 취향을 모르면은 직접 물어봐야 되겠네.
1: 그렇죠.
0: 그러면은 자 우리 권희정님의 취향은 어떻게 되나요? 권희정님?
2: 안녕하세요.
0: 네. 권희정님의 취향. 예.
2: 저는 저번에 처음에 연결됐을 때도 선물 받고, 그리고 교회에 나갔었는데, 저는.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쩐지 이름이 익숙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전에 저랑 이렇게 전화 연결되고 교회 가신 분이세요?
2: 네, 맞습니다.
0: 아, 말씀을 하시지. 권희정,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2: 네.
0: 예, 예. 아, 그렇구나.

0: 본인이 이렇게 되고 나서 또 이렇게 전도를 시도. 아우, 너무 좋습니다. 자, 권희정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지난번에 뭐 받으셨어요?
1: 저는 그때 황금 곶창 받았거든요.
0: 이번에는 뭐 드릴까요?
1: 이번에요?
0: 네.
1: 이번에 김치 세트.
0: 김치 좋습니다. 김치. 자, 우리 오라버님.
2: 네.
0: 동생이 옆에 지금 듣고 있었어요. 동생 전화 연결 돼가지고 동생이 좀 서프라이즈 좀 하려고. 네?
1: 아이고.
0: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청하고 사연도 보내가지고. 네.
1: 네, 제가 방송 들을 때, 그 다른 분이 큰 오빠를 이렇게 막 전도하는 방송을 들었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와, 친형제도 저렇게 전도를 하나, 이렇게 방송 통해서 근데 제가 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0: 그래요.
1: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병원 문병 갈 때, 성경책을 이렇게 제가 처음 구매한 성경책을 갖고 갔는데,
0: 네네.
1: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오빠가, 아니야,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아, 혼자의 힘보다는
0: 네.
1: 깨달아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전도도 하고, 또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오빠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하면,
0: 네네.
1: 큰 힘이 될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네. 자, 우리
1: 네.
0: 오라버님.
2: 네.
0: 오라버님 지금 감동받아서 우시는 것 같은데?
2: 네.
0: 그죠?
2: 네.
0: 옆에서 훌쩍훌쩍 소리가 계속 나. 아, 이 동생의 이 따뜻한 마음에 지금 오빠가 지금 감동받으셨어요. 그렇구나. 자, 우리 권희정님이 보니까 2024년에 저하고 통화됐네요.
1: 맞습니다. 제가 그때 6월 달에
0: 예.
1: 통화를 하고,
0: 예.
1: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교회 가라는 방송인지 모르고 그냥 그때 딸이 잠깐 아프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0: 예.
1: 이 방송에서 갑자기 방학을 쓰라고 해서 저는 방학을 쓰면 기도를 해주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썼다가
0: 예.
1: 연결이 돼서 이제
0: 그니까,
1: 통화를
0: 와.
1: 주시면서 교회를 가라고 해서,
0: 서대문구에 계시는,
1: 네,
0: 맞죠?
1: 맞습니다.
0: 지금
1: 네.
0: 그때 무교셨는데 지금 교회 잘 다니고 계시는군요.
1: 네,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어제도 교회 다녀왔고요.
0: 와. 우리
1: 다락방 모임도 하고.
0: 다락방 모임도 하고, 와.
1: 네.
0: 자, 우리 오라버님은 어디 사세요?
2: 양주시요.
0: 양주시에.
2: 경기도
0: 양주에. 와. 자, 우리 막 문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늘이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우리 동생이
1: 감사합니다.
0: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빠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네.
1: 이게
0: 자, 오빠하고 뭐라고 불러요? 오빠한테. 오빠,
1: 오빠로
0: 오빠. 자, 오빠 부르면서 우리 오빠한테 지금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보세요.
1: 오빠 이제 혼자서는 이렇게 막 지금 힘든 상황을 겪어내면 계속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힘든 일을 겪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주신 일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단련해서 나를 단련해서 좀더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더 편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또 교회를 다니면 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교회도 다녀보고 하나님을 좀 믿어보고 했으면 좋겠어. 한번 다녀봐.
2: 한두달 걸린대, 이게 다리가. 아물려면 한두달 걸린대.
1: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온라인 방송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예배라도 이렇게 보고 하면 마음이
2: 어제 예배
1: 평안이 올
2: 들었어.
1: 거야.
2: 어제 예배
1: 됐구나.
0: 들었어. 어제 예배 드렸어요?
1: 제가 온라인 방송으로
0: 온라인 방송으로? 아이고, 그렇구나.
1: 보내줬거든요, 톡으로.
0: 잘하셨네요. 자, 우리 권혁진님. 일단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시작하시고, 다리가 낫는 대로 꼭 양주에 저희가 교회를 좀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혹시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친한 분 계세요? 양주에?
2: 없어요.
0: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양주에,
2: 저도 서울 살다가 여기
0: 아,
2: 이웃집에 이사와가지고.
0: 예. 저희가 건강한 교회 양주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다리 낫기 전까지는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때 꼭 우리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혁진님 놓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꼭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아까 우리 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방송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우리 권혁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1: 아멘.
0: 예, 양주가 어디냐, 양주 어디 계시냐고.

0: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자 우리 권혁진님 이 시간에 네. 저 따라서 짧은 기도문인데요. 네. 저 한번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네.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자, 우리 혹시 아멘. 오빠가 동생에게도 혹시 하실 말씀?
1: 그동안 네 오빠가 신경을 너무 못 쓰셨어. 먹고 산다고 바쁘다고. 이번 기회를 이렇게 만나고 다 연락도 되고 너무 고마워.
2: 그러니까
1: 우리 형진들 뺏기 없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0: 그래요. 아, 예. 자, 우리 권혁진님, 힘내시고, 꼭 회유되셔서, 그 1대1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 이제 집에 계시면서요, 네. 라디오 106.9를 맞춰보시든지, 네. 휴대폰에서 극동방송 어플을 한번 다운로드 네. 받으셔서요, 이 방송을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방송을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조금씩 네. 알게 되실 겁니다. 예.
1: 네.
0: 훌륭한 여동생을 두셨다고 그렇게 뭐 네. 사연도 와요.
1: 네.
0: 진짜 좋은 동생을 두셨고 아 우리 권희정님은 무교셨는데 와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까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네?
2: 와. 저도 은혜 받아서.
0: 그니까.
2: 우리도 정말.
0: 기적입니다, 기적.
2: 예, 힘든 안에서도 진짜 평안이 있고. 예. 좋더라고요.
0: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권혁진님.
1: 네. 네.
0: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곡 아시죠?
1: 네. 네.
0: 이 곡 흐르고 있습니다. 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혁진님을 선택하셨고, 우리 권혁진님을 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 네,
0: 오늘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예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가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2: 네 오빠 꼭 교회 다녀.
0: 자, 두 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눈물 난다는 분 많으시네요.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남매 사랑이 느껴진다고요. 두 분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 느껴진다고요. 꼭 교회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라고. 정말 감동. 멋진 동생 00608312. 네,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셨습니다. 권혁진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우리 보물 퀴즈입니다. 또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자,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생터성경사역원 서대전 지부가 9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50분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에 위치한 예수은혜 감리교회에서 구약 성경 집중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구약 성경을 함께 통독하기 원하시는 분은 생터성경사역원 서대전 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 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행적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사랑샘교회가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강연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사랑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배제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되는 우리를 개최합니다. 지휘자 이병민, 피아노 태경인, 특별출연 바리톤 김민재와 트리오 블룸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9월 1일 화요일 천안시 보건소, 8일 화요일 부여군 보건소, 11일 금요일 홍성군 보건소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화는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이야 말씀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여러 번 들으신 대로 남북 왕조가 나누어진 것이 BC 931년입니다. 남쪽에는 유다의 나라가,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섰습니다.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시작하였고 북쪽은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은 그 전왕 솔로몬의 신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이 여로보암 왕의 가장 큰 특징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각각 남유다와 북방이스라엘의 20명, 정확하게 표현하면 북방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는데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선한 왕이 꽤 많은데 초대 북방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우상을 극도로 숭배하였고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에 있었고 아들은 2년 동안 있었는데 그 나답 두 번째 왕이었던 이 왕이 이사갈 지파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바하사의 반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살되어 죽어버리고 바하사가 3대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북방이스라엘은 3대째 벌써 또 왕조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하사 3대 왕, 그 이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엘라 왕 역시 2년 동안 재위했고 바하사는 24년이었습니다. 엘라, 4대 왕 엘라도 2년 뒤에 술에 취해서 잔치를 벌이던 중에 전차 부대장 시머리의 반역으로 살해를 당함으로 두 번째 왕조, 바하사의 왕조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왕은 벌써 5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머리가 이 5대 왕이었는데 시머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대 왕 가운데서 39명의 왕 가운데 가장 짧은 7일 동안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시머리의 모반으로 왕이 되었지만 백성과 군대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군관 오머리에 의해서 그가 피살되고 왕조에서 끝나게 되죠. 드디어 오머리가 6대 왕이 됩니다. 아까 아합이 몇 대라고 그랬죠? 7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가 오머리고 오머리의 아들이 아합이라는 겁니다. 오머리는 12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외교 정책을 폈고 많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주변 땅,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주변의 나라에서도 이 오머리의 하우스라고 하는 하우스 오브 오머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므로 얼마나 영토가 컸던가를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 오머리도 12년 재위하고 그 이후에 아합,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아합이 7대 왕으로 22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상을 제일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합왕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 이런 식으로 아합왕의 두 아들이 왕조를 했지만 이 오머리 왕조도 끝나게 됩니다. 연왕조, 제5대 왕조, 제6대 왕조, 제7대 왕조. 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된 해가 BC 722년입니다. 자, 아까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요?

놀랍습니다. 931년 BC에서 722년까지 그러니까 210년 동안 왕조가 있다가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멸망됩니다. 210년 동안. 210년 동안 왕조는 몇 번 바뀌었다고요?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남방 유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남방 유다는. 이로부터 135년 뒤 586년 BC에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방 유다는 왕조의 전체 길이가 345년이고 북방 이스라엘은 210년대 210년에 7개의 왕조가 있었고 남방 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처음 세웠던 유다 왕국은 345년 동안 단 한 개 왕조만 계속돼 아들 이렇게 해서 20명의 20대 왕조가 이어졌던 겁니다. 20대까지 한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긴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전능했습니다. 아합 왕, 7대 왕입니다. 이 7대 왕, 아합 왕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 수 있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이세벨의 특징이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우상 숭배라고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북왕국에 가장 잘했던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 이세벨이 가장 잘한 게 우상숭배. 아합이 가장 잘한 게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에 제일 열을 올렸고 제일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우긴 했지만 시돈,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돈, 여러분 수로 보니게 할 때 그 보니게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지역을 두고 있는데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결혼만 한 게 아니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우상들을 그대로 도입해 왔습니다. 아합이 함께 해왔던 겁니다. 국가 종교 차원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이 아세라를 섬기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400명을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주 나쁜 짓은 골라골라 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성경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한 구절이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설명해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함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악함의 탁월함을 나타냈던 말이 안 되지만 정말.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야. 여로보암 1세인데 그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가 아니죠. 사실은 친조상은 아니지만 왕조로 따지면 그 앞전 최초의 왕조였던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시돈 누구예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왕이 참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이 있고 전부 다 나쁜 짓만 우상만 했습니다. 계속해서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노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을 가장 노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합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니까 이세벨의 자기 와이프 왕비가 섬기던 나라의 신들까지 다 도입해서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 왕 때 있었던 저 유명한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아합 왕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장으로 따지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7절에 175세로 죽는다고 기록합니다. 모두 합하면 10몇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두고 말하는데 앞으로 내가 말하기까지 비가 안 올 거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18장 1절로 가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 일부 예배 때는 금방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얼마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아합이 말하기 전에는 아니 엘리야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안 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이제 가서 비 내린다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라.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동안 지나간 3년 동안 기근이 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아합 왕 그 악한 우상 숭배하는 왕의 왕조 내에 요 사이로 말하면 장관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오바댜가 있었어요. 성경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13명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오바댜.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가 우상 전체로 뒤덮여 있습니다. 왕과 왕비가 우상을 가장 앞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싹 썰어버리면서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많이 살려두었는데 오바댜는 100명을 숨겼습니다.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한 구절은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오바댜가 그렇게 3년 동안 가문 가운데서 물을 공급해요. 굴 속에 숨겨놓고 몇 명을? 100명을 50명씩 두 개의 굴에 그리고 뭐죠? 떡을 갖다 먹이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뒤에 보겠지만 이게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아합은 사실 아합은 오바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숨기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의 신하로 국내 대신으로 요사의 말로 장관으로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물 근원을 찾아가자. 내가에 어디 물이 있는 데를 찾아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혹시 꼴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꼴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혹시 풀 나는 데 있으면 그 풀이 있어야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짐승을 모두 잃어버릴 왕실에 있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많은 짐승들을 잃어버릴 그런 아주 위태로운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6절 두 사람이 누구예요? 왕과 아합 왕과 오바댜가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갔습니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바댜가 따로 왕은 따로 가고 오바댜 따로 갑니다. 오바댜가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하는 말이 당신 하나님의 사람 나도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빨리 가서 아합 왕에게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오바댜가 깜짝 놀라며 아니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요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를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라고요? 그러면 왕은 얼마나 엘리야를 찾았는가? 엘리야를 왜요? 엘리야가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비가 안 왔으니까 엘리야를 왜 찾았을까요? 죽이려고. 왜 찾았을까요? 다시 만나면 혹시 비를 얻을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바댜가 내가 당신을 만났다고 만약 왕께 이야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데로 데려가서 왕이 당신 만난다고 왔다가 당신 없어지면 나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게 하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옮겨가면 나는 그냥 죽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아합 왕이 가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는데 아합 왕이 엘리야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복상에 선지자들하고 나하고 좀 내기를 합시다. 얘기를 합시다. 소 두 마리를 잡아서 제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신이 응답하시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갈멜산 꼭대기에 영적 전투가 열에서 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 올라가서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 400명, 450명, 850명이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리는, 해질 때 소제를 드리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죄송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소제 드릴 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넣고 물을 12동이나 갖다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의 영어 단어 단 53 단어의 짧은, 일명 명진학파에서는 엑기스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여.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불이 내려서 그 12동이 물 저 주변에 판 그 물 도랑에까지 모든 것을 다 핥아버리죠.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 모두를 이스라엘 골짜기 가서 다 쳐주겠습니다. 다 쳐주겠습니다. 엄청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한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죽여봐도 알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모든 선자를 850명 싹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 비도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입니다. 19장 1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왕이 왕비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갈멜산 위에서 제단을 쌓고 비가 내리고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든 거짓 선자들을 다 죽인 일, 칼로 죽였는지를,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왕비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합니다. 신 한 사람을 보내, 신부름을 보냈어요.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엘리야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저 사람들 중 누구예요? 네가 죽인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생명을 그렇게 갖게, 너도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아직도 우상을 섬긴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섬기는 신들, 아직도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누구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우린 여기서 정말 성경에서 이상한 장면을 만납니다. 이상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나요. 18장에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 너 가서 아합에게 비가 안 온다고 그래라. 네가 다시 말하기 전에 비 안 온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너 이곳을 떠나서 그릿 시내가로 가라. 그릿 시내가에 갔습니다. 저녁때가 되면 까마귀가 갖고 와요. 뭐를요? 떡과,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겁니다. 시내의 물을 먹고 그 떡과 고기로 지납니다. 근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시내가 말라버려요.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이제 그리 시내가에 더 이상 있지 마라. 사르밧으로 가라. 기억나십니까? 사르밧 가서 누구를 만나요? 나무 줍는 여인을 만납니다. 사르밧 땅에 들어가니까 나무 줍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이 과부예요. 그 과부가 나무를 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저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래. 그래서 가서 그릇에 물을 좀 달라.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요. 불러서 나 떡 하나 먹고 싶으니까 떡을 하나 가져다.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하십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하십니다. 나는 우리 집에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있는데, 나는 과부인데 아들 하나 있는데, 오늘 이 나무 주워다가 우리 집 마지막 남아있는 한 움큼 가루를, 마지막 남은 기름병에 기름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이 엘리야는요, 그것을 굳이 떡 한 덩이를 내게 먼저 가져래. 네가 만들어 먹기 전에 그 떡 한 덩이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만들어 갖고 오래요. 저는요, 정말 저는 엘리야처럼 그런 음성 안 듣는 목사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고 목사야, 너네 교회 과부 모자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거 그거 네가 먼저 달라고 그래서 먹어라. 저를 보세요. 제가 그거 말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저는 그거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못할 거 아시니까 저한테는 그런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엘리야는 근데 그 음성을 듣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무슨 소린지는 알아들으시죠? 근데 그 이후에 그냥 간단하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가루가 다져 모든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과 아세라 목사를 섬기는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영적 전투에서도 그렇게 큰 대승을 거두고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을 단칼에 자기가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아니 하늘을 뚫고 나갈 듯한 그런 용기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승리도 있었고 놀라운 간증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19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제 자기 생명 살겠다고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를 어디에 속한?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동안 활동하던 데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제는 나라의 경계를 넘어 남쪽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로 국경을 넘었어요. 야, 내가 여기 있다간 죽겠어. 자기 생명을 위하여 나 살려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완전히 그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 다음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야, 얼마나 절망과 좌절과 디프레스와 얼마나 심적인 침체가, 영적인 침체가 이렇게. 이걸 현대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한때는 교회에 없어서 안 되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열심을 내고 누가 봐도 저분에, 저분만큼 믿음 좋은, 저분이 기도하면 모든 게 응답돼. 막 역사, 그때 그 역사도 그분 때문에 된 거야. 그랬던 그가 어떤 날 갑자기 예배당에 안 보이는 거야. 알고 봤더니 저 어디 딴 데 가서 죽기를 구하고 있지. 그 모습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가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 죽여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그냥 죽기만 해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나 누구하고. 한때는 그렇게 영적으로 찬란한 역사를 만들었던 그가, 빛나는 역사를 만들었던 그가 그렇게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사실은 잔다는 표현이지만 이게 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 눈 안 떴으면 좋겠어. 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어루만진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어루만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주님은 그때 어루만지세요. 6절 계속해서요.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래요.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기는 먹었지만 에이, 아니야. 또 그냥 누웠습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 다시 왔어요. 또 하나님 어루만지심.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필요한 분들이 오늘날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한때는 그렇게도 잘 나갔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좀 모르면서 내 남편도 나를 별로 안 어루만져주고 내 아내도 별로 안 어루만져주고 우리 사업도 누구도 안 어루만져. 하나님 우리 사업이 지금

0: 너무 힘듭니다. 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여 어루만져 주세요. 이랬다고 맞은 게 아닙니다.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거는 그냥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냥 주님 이제 족하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좌절과 절망과 영적 디프레스 속에 침체 속에 빠진 그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또 어루만지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어루만지고 다시 어루만지고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다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루만져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은 아무것도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 이 어루만짐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막 엄마들이 오는 겁니다. 엄마들이 요새 말로 말하면 애기 안고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아이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께 와서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와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이 회중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아기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우리가 만져주심을 바란다면 주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 나온 사람에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다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처럼 주여 조카오니 죽여주옵소서.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저 좀 만져주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아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사업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곳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하죠. 엘리야 자기가 하려고 하던 그렇게도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복음서 안에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실로암 못에 가서 그도 침을 뱉어 흙을겨 눈에 바르시고 손을 대셨다는 거죠. 주님의 만져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 229국의 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FEBC 드라마 하나님의 구속사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하나님의 메시지 번역구성 정경원 연

연출 박진탁.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자신의 실패, 나약함, 중독, 이기심, 오만, 증오 등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위대하신 사랑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고 완벽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살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그 후 인간의 역사는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게 됐죠. 우리의 반역과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분리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고 복 주시겠다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불과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기근이 닥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식량이 풍족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가 늘어나자 애굽의 왕 바로는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힘든 노역을 시켰고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곡을 들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땅에 도망가 살고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1: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허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알아.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0: 그래서 모세는 짐을 싸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형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뱀으로 변하게 하셨던 지팡이가 들려 있었죠.

0: 그를 들어오라 하라. 정말 네가 모세가 맞느냐? 우린 네가 광야에서 죽은 줄만 알았다.
1: 예, 접니다.
0: 자, 그럼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왜 다시 돌아왔으며 내가 왜 지금 널 처형하면 안 되는지 말이다.
1: 전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돌아왔습니다.
0: 하나님? 대체 어느 신을 말하는 것이냐? 요즘엔 하도 많은 신들이 자기 뜻을 들이대서 말이지.
1: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셨습니다.
0: 방금 전능이라고 했느냐? 지금까지 그런 단어를 붙이는 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1: 하나님께서

0: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1: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모세?
2: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난데 말이다. 내가 왜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했느냐?
3: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 이 자는 누구냐, 모세?
0: 저의 형, 아론입니다.
2: 아론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뭘 어쩌겠다는 거냐? 지금 애굽의 왕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것이냐?
3: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내리시든가 전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2: 말도 안 되는 소리. 애굽의 신들은 너희 노예들의 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 내가 눈꽃만큼이라도 두려워할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노역에서 빼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될 일이다. 모세, 이것이 너의 요구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이제부터 저 백성들에게 벽돌 만드는 데 쓸 짚을 주지 말고 직접 모으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들던 벽돌 수만큼 만들게 하라. 그들이 일하기 싫어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런 말이나 하는 것이다. 당장 이 말썽꾼들을 여기서 쫓아내. 여호와가 대체 누군데? 난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가 없다. 알겠느냐?
4: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더 고달프게 됐습니다. 낮에는 벽돌을 구웠고 밤에는 짚을 모으러 다녀야 했죠. 이렇게 며칠이 흐르자 사람들의 불만이 커졌고 몇몇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있어. 결국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이라고 칼을 쥐어준 거나 다름없어. 여호와께서 보시고 벌을 주시길 바랄 뿐이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며 설득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5: 주님, 어째서 이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6: 모세야.
5: 네, 저 여기 있습니다.
6: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 언약을 맺었고 지금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내가 강한 손을 휘두르면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내 백성을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나의 편팔과 무서운 심판으로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0: 그가 다시 왔다고. 모세가 골칫거리가 돼서 돌아왔구나. 들이라. 또 뭘 원하는 것이냐?
1: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셨습니다.
0: 뭐? 모세, 내가 한 말을 못 들은 게냐? 난 분명히 보내지 않겠다 했다. 내가 집회다. 이제 진흙까지 직접 가져오라 해야겠구나. 벽돌 만들기 참 쉽겠구만. 모세, 당장 꺼져라! 내가 너와 너의 형을 진흙 속에 처박아 넣기 전에!
1: 이제 바로께선 통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의 강한 손이 그의 백성을 보내도록 하실 겁니다!
2: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0: 놀랄 필요 없다. 이건 하찮은 마술에 지나지 않아.
3: 바로는 자신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결국 모세는 다시 특별한 수화가 없이 바로의 궁을 나와야 했습니다.
4: 모세야.
1: 예, 하나님.
4: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내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구나.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나일 강가로 나올 것이니 너는 거기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를 만나라.
1: 예, 하나님.
4: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을 향해 팔을 뻗으라 하라. 그러면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다.
1: 예, 하나님.
3: 다음 날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들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의 물을 쳤고 강물이 모두 피로 변했죠.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시며 모세를 설득하신 것처럼 바로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죠. 물이 피로 변한 첫 번째 재앙에 이어 개구리, 이, 파리가 차례로 온 애굽을 덮었고 다섯 번째로 가축들이 죽어 전염병이 돌았으며 여섯 번째로는 모세가 재를 공중에 뿌린 뒤에 지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는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재앙을 거두시면 다시 완악한 마음이 생겨 보낼 수 없다고 말을 번복했죠.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가 쏟아지는 일곱 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뒤이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은 농작물을 메뚜기 떼가 덮쳐 모두 먹어치웠으며 아홉 번째로 사흘 동안 캄캄한 어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불렀죠.
5: 모세, 너냐? 횃불들이 다 꺼진 데다가 이 빌어먹을 어둠 때문에 널 볼 수가 없구나.
1: 네, 접니다.

0: 가서 너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든 제사를 지내든 맘대로 해라. 단 너희 가축들 두고 가라.
1: 안 됩니다. 가축도 데려가야 합니다. 말굽 하나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0: 뭐? 안 된다. 감히 누구 앞에서? 당장 물러가거라. 다시 내 앞에서 얼씬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널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1: 저도 다시는 바로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큰아들부터 몸종의 큰아들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애굽 온 땅에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큰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2: 제발 저들을 보내주십시오.
3: 그냥 가려하세요. 바로요, 바로요, 그냥 보내십시오.
1: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에게서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니 나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3: 그냥 가게 하세요.
1: 그때 바로의 이 모든 신하가 제게 나와 절하며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제발 나가달라 한 후에야 제가 나갈 겁니다.
3: 제발!
4: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앞으로 닥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이 어마어마하고 두려운 일을 들으며 모두들 긴장과 알 수 없는 흥분 가운데 조용히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1: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한 가족이 양 한 마리를 다 먹기가 어렵거든 이웃과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준비할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 하고 양이 아니면 염소도 괜찮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돌보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다 그 양을 먹는 집 문틀 옆쪽과 위쪽에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드십시오. 절대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만일 남은 고기가 있거든 불에 태워 없애야 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 드십시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5: 아니지? 왜 꼭 그래야 합니까?
6: 유월절이 뭐지?
1: 그날 저녁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애굽을 다니시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집에 피를 발라놓으면 이것이 표시가 되어 그 집을 그냥 지나치신다 하셨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고 우린 이 날을

0: 주님 감사합니다. 찬미가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0: 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2: 예정된 날 밤이 되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고 바로와 그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밤중에 일어나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렀죠.
3: 당장 떠나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당장 가거라! 가축도 다 가져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당장!
2: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곧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라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홍해도 건너야 했으며 그 후 40년간 광야를 떠돌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땅으로 돌아왔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과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크고 놀라우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희생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신 순양을 예비하신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희생양에 대한 큰 그림이 담겨져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죽으셨죠.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고발할까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방으로 힘든 일이 몰려와 마음이 괴로운 상태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해도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해도 목숨을 위협당하는 위험한 상황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일평생 모든 순간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영적 전쟁이 있을지라도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비참한 지경이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 그네야 날아라 높이 높이 였습니다. 임승환의 시였고요. 김광자의 곡으로 테너 김승직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에 힘을 주시고 균형을 잡게 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줄 믿고 힘차게 그네를 타듯 바람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읽으며 힘이 불끈 났습니다.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자신감을 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고난도 넉넉히 거뜬히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찬향, 강명성의 시를 가사로 해서 정혜련의 곡으로 테너 윤승환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보내드렸던 곡은 얼굴, 신봉석 씨의 신기복 작곡으로 소프라노 정경순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7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음 구절까지 한번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모든 시험을 이기는 무적의 용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만약 지금 두려움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지금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확증된 사실이니까요. 그것을 붙드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송이 흰 백합화. 김호 씨의 김성태 작곡으로 소프라노 박순복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보내드렸던 곡은 시소타기, 노영심 작사 작곡으로 바리톤 최현수가 노래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7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면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확신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깨치고 나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고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이기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김효근 작사 작곡으로 영원히 사랑해 함께할게요. 소프라노 김순영, 테너 김승직이 함께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모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탐심을 넘어 만족으로 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속담에 시루에 물은 채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는 말이 있어요. 역설적 표현이죠. 구멍 뚫린 시루에 물은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욕심을 채울 수는 없다는 거.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남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어렵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욕심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남보다 앞서 성공도 합니다. 그러나 그 탐심으로 공들여 쌓은 탑을 순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게 탐심으로 크게 무너진 인생이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게하시죠.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 제자였어요. 이 게하시는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의 탐욕, 탐심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졌어요. 무너질 줄 몰랐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은 한 달란트는 30kg, 은 1kg이 현재 국제시세가 340만 원, 그래서 현시가로 1억 원 정도가 은 한 달란트입니다. 1억 원 갖고 싶어서 남한 장군 쫓아가 거짓말하고 선물 받아 숨겼다고 탐욕으로 무너진 인생을 산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사환, 사신, 사도, 이 사자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게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은 잘했을런지 모르지만 그 메시지를 따라 살지 않았던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드라마처럼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한 장군은 이방인이었지만 나병에 걸려서 오히려 병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아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였지만 탐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나병이 걸린 그런 인생,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사람이 이 게하시죠. 나만과 게하시의 운명이 뒤바뀌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여 있는 이 탐심입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외부적인 조건, 환경, 그런 어떤 적들, 원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이제 뿌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악하거나 선하지 않죠. 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도구와 수단이 악하고 선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탐심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악이다,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강력한 유혹이 되는 것이 돈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중요한 세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나만과 엘리사와 게하시입니다. 나만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그 북동쪽에 있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북쪽 쪽에 있는 큰 나라, 강대국이 아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는 적은데 사방으로 작은 나라들이 이웃하면서 많은 전투, 싸움, 끊임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 이 아람은 북쪽 지역에 있는 큰 나라가 이 아람이죠. 지금도 시리아죠. 뭐 경제력은 약해도 시리아가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에 만만치 않습니다. 툭하면 레바논은 가가지고 뭐 팔레스타인 레바논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시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죠. 예, 남한 장군은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 승리한 아람 군대의 그 사령관이죠. 그런데 나병이 걸렸어요. 남한 장군은 이 나병 때문에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병이 아니면 남한은 절대
엘리사를 찾아오지

지 않을 쓸 거예요. 남한 장군에게는 병이 구원의 통로가 되더라 하는 거죠. 인생의 불행이죠. 병이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난치병, 쉽게 고침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중한 질병이 나병인데, 인생의 큰 불행인데 오히려 그 나병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나병,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항상 신비로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남한 장군이 나병이 걸렸을 때 때마침 그렇게 돼요. 때마침 남한 장군 집에는 지난 전투에서 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포로들 잡아다가 노예로 종으로 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어서 아주 이 외모나 모든 것들이 학식이나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남한 장군이 데려다가 자기 아내의 수종들은 그 종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병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법입니다. 사람이 깨져야 돼요. 겸손해야지 사람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법입니다. 병이 이 남한을 겸손케 하죠. 이 지체 높은 남한 장군이 두 여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자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두 여인의 말을 듣는데 남한 장군이 누굽니까? 그 계집죠. 수종들은 이스라엘의 소녀의 말과 아내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뵈려고 아람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까지 먼 길을 옵니다. 근데 이 남한 장군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그 선물을 가지고 와요. 은 10달란트. 이게 우리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양, 두 장, 우리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AI한테 물어봤어요. 현시가로 이게 얼마냐. 의복은 카운트하기 어려워서 빼고 이걸 물어보니까 AI가 계산해 주는 액수가 뭐냐면 150억입니다. 다 이게 전쟁의 전리품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쟁에 승리하면 반드시 약탈을 시켜요. 약탈을 시켜가지고 군인들도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 전리품을 챙기는 거. 거기에는 왕의 목이 있고 사령관의 목이 있고 군사 군인들의 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전리품, 약탈한 걸 거예요. 드디어 남한 장군이 이 군사를 이끌고 엘리사 선지자 집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남한 장군은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지 않아요. 대신에 사환을 시켜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을 듣고 이 남한 장군이 크게 화를 내죠. 화가 난 다음에 되돌아서 자기 고국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왜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가 빗나가니까 화가 나는 거지. 내가 기대한 것이, 생각한 것이고 기대가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빗나가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 구원의 그 문턱에서 되돌아가려고 그러죠. 남한 장군은 자신의 주위에 걸맞게 엘리야가 나와서 격식을 갖추고 자기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자신을 위해서 정성으로 기도하여 고쳐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기대가 빗나가면 실망하고 분노하죠. 엘리사 선지자는 남한 장군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와서 기도해 줄 수 있을 텐데 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씻으라 그렇게 메시지만 전달했을까? 여기 11절 본문에 남한 장군의 생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병이 걸려도 자기 생각, 자기 답, 인생은 자기 생각 가지고 살고 자기가 인생의 답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인생의 답을 갖고 온 거죠. 그 생각을 갖고 온 거죠. 아, 이 내가 가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를 치료해 줄 거라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답을 갖고 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요, 자기 생각하고 살고 자기가 인생의 답을 찾아서 답을 따라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잘못하면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생각, 내가 인생의 답이 아니라 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거는요, 인생이 깨어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답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권세를 가진 남한 장군이 나병으로 인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아직도 꺾이지 않은 이 교만이에요. 가득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할까? 이 지체가 높은 남한 장군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기대에 빗나가니까 돌아서서 돌아가려고 화가 나서, 그때 남한 장군의 종들이 옆에서 남한 장군에게 뭐하라고 뭐라고 이렇게 진언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당연히 했을 텐데 하물며 단지 몸이나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더 큰 일도 하라고 했으면 했을 텐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한 거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종들이 옆에서 그렇게 진언을 한 거죠. 예, 여러분 잘 보면 남한 장군에게 큰 문제가 된 것이 하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을 갖고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인들은 늘 비천한 대우를 받아서 늘 겸손하거든요. 여러분이 지위 자리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죠. 하인들은 늘 비천한 대우를 받아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된 건 나만입니다. 평소 존귀한 대우를 받아서 교만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남한 장군이 한 번 더 접습니다. 이 교만을 다시 한번 꺾어요. 교만이 꺾어지는 거죠. 남한은 한의 말을 듣고는 요단강까지 가서 옷을 벗고 일곱 번 강에 몸을 담그죠. 남한 장군의 교반이 이제 세 번째 꺾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지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일곱 번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환자가 병원에 가면 옷을 다 벗잖아요. 다 환자복을 다 입힙니다. 다 똑같아져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만 뭐라고 불러요? 무슨 환자분, 무슨 환자분. 사람을 겸손케 하는 거죠. 겸손해야 이제 치료도 되는 거죠. 남한 장군이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남한 장군은 자신의 나병이 깨끗하게 낫자 자신의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다시 찾아서 엘리야의 집으로 옵니다. 이때 엘리사가 피로소 이 남한 장군을 이렇게 만나줍니다. 이 남한 장군이 엘리사 앞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 세 가지를 행하는데, 먼저는 남한이요, 엘리사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15절 보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됐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이거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나만의 기대와 목적은 분명해요. 와가지고 병고침 받고 돌아가는 거였는데 놀랍게도 나만은 자신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한 장군은 자신이 준비해온 선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요, 단호하게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그냥 의례적으로 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단호하게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받을 수 없다. 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50억. 왜 이 선물을 거절했을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기도하지, 기도해 주지 않고 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했을까? 궁금하죠.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 기대를 걸고 와요. 누구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대를 걸고 큰 기대를 걸고 왔어요. 근데 나만 장군은 이 엘리사는 이 나만 장군의 이 치유는 자신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질병의 치료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구원과 치유의 근원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모든 구원과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엘리사가 이방인 나만 장군에게 알게 하려는 거죠. 만약 엘리사 선지자가 이 과정에 개입했다면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당연히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엘리사에게 다 돌렸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선물을 일절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 선물을 받았으면 나만 장군과 거래를 한 거예요. 나만 장군은 생각을 갖고 왔어요. 기대를 갖고 왔어요. 자기의 뜻이 있어요. 목표를 갖고 왔습니다. 그걸 성취하려고 그 선물, 엄청난 선물을 갖고 왔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병을 고치고 선물을 주고 병 고침 받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그냥 돌아가듯이 이게 나만 장군의 생각이었어요. 나만 장군은 거래하고 싶었어요. 병만 고치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그 중심을 본 거죠. 나만 장군이 자신의 지위와 선물을 가지고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와 거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올 때 오직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만 장군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여 주십니다. 누구도 자신의 자격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모든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과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 나만 장군에게 알게 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지. 나와보지도 않았고 대가로 주려고 하는 선물도 일체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드디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나만 장군의 마지막 요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가지고 가서 이후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겠노라.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의 2인자인 것 같아요. 림몬 신당에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왕을 자기가 부축하고 들어가야 될 형편인 것 같아요. 내가 그때는 몸을 굽혀서 림몬 신에게 제사를 드릴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으니 림몬 성전에 들어가는 것들을 허락해달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흔쾌히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나만 장군은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참신임을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이 우상임을 알게 됐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을 축복하고 평안히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엘리사의 사환했던 게하시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옆에 지켜보고 있던 이 게하시,

엘리사의 이 시종이고 사환이었던 이 게하시가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래 게하시가 나만 장군을 뒤쫓아가서 엘리사 이름을 팔아서 은 한 달란트와 외부 두 벌을 달라고. 우리 스승인 엘리사가 두 생도를 돕고 싶어서 은 두 달란트 하고 외투를 좀 구해오라고 그렇게 엘리사 우리 선지자 선생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속이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으로 이 게하시가 남한 장군에게 달라 쫓아가 가지고 이런 이 탐심으로 인해서 이 선물을 구걸하고 있어요. 게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탐심으로 눈이 먼 거죠. 그래서 엘리사까지 속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아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나중에 나병이 걸려서 몸까지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죠. 어떻게 탐심에 빠지지 않고 자족한 삶, 만족의 삶,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엘리사 선지자라고 탐심이 없었을까? 그러나 엘리사의 갈망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항상 영적인 신령한 것에 대한 이 갈망을 갖고 있어요. 이 게하시는 눈앞에 탐심으로 소탐대실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지만 탐심의 눈이 멀어서 추락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엘리사와 게하시로 이어지는 사역의 그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인생, 사역에 계승하지 못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이 게하시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 생도들이, 그 제자들이 엘리야 그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간 것이 엘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나한테 뭐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오느냐 그러니까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급절의 영감을 달라. 급절의 영감.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의 급절의 영감을 주면서 자기가 입던 그 외투를 엘리사에게 이렇게 줬어요. 그래, 급절의 영감. 근데 여기 보면 이 게하시는 남한 장군에게 가가지고 은 몇 달란트를 달라고 구걸했죠? 은 한 달란트를 이렇게 달라고 했더니 몇 달란트를 줬어요? 갑절로 두 달란트를 줬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고 갑절의 능력으로 갑절로 쓰임받았는데 이 탐심의 눈이 멀은 게하시는 나만에게 갑절로 은 두 달란트를 받고 무너지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어요. 게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무너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로 인간의 탐심, 욕심 때문에 무너졌어요. 우리는 게하시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 자족하기를 배워 탐심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인생에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인생의 필수처럼 보이는데 그런 선택적일 수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에 어리석은 탐심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반대로 탐심은 경건 생활에 특별히 해롭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탐심에 빠지지 않고 주신 것에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거 자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하심을 믿고 헛된 욕심의 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탐심이 뭐냐? 탐심은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구하는 마음이 이게 탐심이에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왕비가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는 탐심이 생겨서 그거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은 보는 거에서 시작이 돼요. 왕에게, 왕비에게 포도원이 없겠어요?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는 순간에

0: 이세벨이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것을 소유하려고 안 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봇을 살해한 다음에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그 심판, 저주를 받습니다. 이 탐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이 우상 숭배예요. 다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남의 포도밭을 넘보지 말고 내게 주신 내 밭에 감사하십시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모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822-0503번 모건대학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 쉬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 쉬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 오늘 저녁 그 참된 쉼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의 마지막 날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초다슬입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속에 한 구절로 횡저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오랫동안 하나님에게서 멀리 달아나 있었죠. 쾌락도 찾아보고 철학도 공부하고 영예도 쫓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참된 쉼이 없었다고 하죠. 그는 결국 마흔이 다 돼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즈음 쓴 책이 오늘 고백록이라고 합니다. 오프닝에서의 한 문장, 이 한 문장이요, 이 책의 전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진짜 쉼을 찾지 못한다는 것 말이죠. 이 퇴근길 피곤한 게 단순히 몸이 지쳐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가야 할 길에 들어서지 않고 헤매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일상을 시작하면서 지친 분들이 있다면 참된 쉼을 주시는 그분의 품에 안기면 어떨까요? 우린 주님의 품이 아니면 참된 만족을 모르는 존재로 지음받았으니까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고 축복하면서 8월의 마지막 날 행저질라 문을 활짝 열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다 좋습니다. 어떠한 주제든 대환영이에요. 오늘 하루 일터에서 있었던 일 혹은 마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연이 있다든지 축하가 필요한 사연 다 좋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좋아요. 기도 제목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찾아오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 여러분들께 매일 저녁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8월의 마지막 기도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한 달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한 달이었는데 주님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저녁 기도문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찬양과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 사는 이야기로 가득한 행저질라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만족감으로 충만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3314번님 귀한 사연을 주셨어요. 8월 30일 주일이 저의 환갑이었습니다. 환갑이라 그런지 올해 생일은 조금 더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극동방송에서 축하받으면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314번님. 또 그동안 지나왔던 삶의 한 고비 한 고비마다, 그 길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3314번님,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갈 길도 주님께서 더 강건케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 더 사랑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우리 3314번님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하드려요. 1069번님 사진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키르키즈어로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노트를 끝내고 여섯 번째 노트를 시편 106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와, 한국어로 필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키르키즈어로도 필사를 하고 계시대요. 그쪽으로 선교를 꿈꾸고 계시는 분인지 아니면 다녀오신 분인지 아니면 가족 중에 그쪽에 계시는 분이 있나.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정말 대단하십니다. 1069번님. 요한계시록까지 필사 마무리하시면 꼭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자랑해주세요. 1069번님. 감사합니다. 1070번님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피디님, 저 집에서 최초로 후라이드 치킨 만들어요. 갖다 드리고 싶네요. 하셨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 사진까지 감사합니다. 배가 고파지는데, 야, 집에서 이렇게 만드는 치킨이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막 튀기면 정말 바삭바삭하고 깨물었을 때그 촉촉한 살결, 그리고 육즙도 아주 잘 나오고, 아우, 진짜 맛있겠네요. 1070번님. 제목까지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703번님도 귀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며칠 전 8월 28일은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22년 전 목사님의 소개로 한 자매를 만나서 4명의 귀한 자녀를 선물로 받아 2명이 6명이 됐네요.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귀한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2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6명이 됐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정말 감동인데, 제가 더 감동받은 포인트는 아내와 처음 만난 그날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요. 며칠 전 8월 28일, 어떻게 특별하게 보내셨습니까? 1703번님. 사랑꾼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사랑하시고, 더 화목한 가정으로 이 가정이 쓰임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703번님, 감사하고요.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저녁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면서 또 인사를 나눠주시고 또 귀한 사연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차근차근 또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연 보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를 보내시면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고요. 사연 보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쭉 사연을 남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26차 장자권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다시 초심으로,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열정으로라고 해요. 이번 세미나는 장자선교회 대표 이영환 목사님의 교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장자권의 권세를 회복하고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 사전 접수가 필요하다고 해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사전 접수는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까지고요. 자세한 문의는 장자선교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에요. 8월의 마지막 월요일, 마지막 날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나의 힘, 나의 찬송 시간으로 행저질러 함께하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이야기예요. 그 찬송가를 지은 최소 50년 전 혹은 몇백 년 전의 믿음의 선배들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찬송가를 지었는지 그들의 일기를 흘기 보는 마음으로 오늘 코너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찬양 나누고요. 나의 힘, 나의 찬송 함께 하시죠.

1892년 어느 찬바람 불던 저녁, 펜실베니아의 한 캠프 모임. 수많은 이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현장이었지만 내 시선은 줄곧 한 청년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가대의 솔로를 맡아 누구보다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던 청년. 그의 목소리는 예배당 안을 울렸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나는 조용히 그 청년의 곁으로 다가가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는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저는 남들을 위해 찬양하고 음악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내 영혼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남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정작 자신의 심령은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다는 그 고백이 내 가슴을 깊게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나는 좀처럼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청년의 고백은 사실 그만의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 평생을 음악사역자로 살아온 나 역시 때로는 익숙함이라는 타성에 젖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뿐인 찬양을 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멀리 떠나 있던 그 청년의 모습 속에서 나의 어두운 영적 실상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안타까움과 회개가 밀려왔습니다. 나는 어두운 방 안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탕자처럼 주님을 떠나 방황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염치 없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피 흘려 나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 사랑 외에는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울부짖음과 방황하는 모든 탕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음표 하나하나에 눌러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크신 은혜 입어서 이제 옵니다. 주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곡을 써내려가는 동안 내 눈에서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멀리 떠나 방황하던 우리를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넓은 품을 벌려 오랜 시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제 만난 그 청년에게 이 찬송가를 건넸습니다. 청년은 곡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내 악보를 가슴에 묻고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와 멜로디 속에 담긴 주님의 부르심이 그 청년의 얼어붙은 마음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날 그 청년은 진정으로 주님 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방황길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팔을 벌리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행저질라 나의 힘 나의 찬송 새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들으시죠.

주님, 오늘 저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문득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루를 돌아보니 부끄러운 장면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마음이 급해 서둘렀던 순간도, 끝내 참지 못하고 뱉었던 말 한마디까지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겠죠? 그렇기에 감출 것 없이

저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제가 어떠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부족했던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잘못한 것은 주님께서 씻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저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주옵소서. 이제 하루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저녁만큼은 저를 향한 판단을 멈추고 깊이 쉬게 하시고 내일은 주님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8월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오늘의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이 8월의 마지막 날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마무리하시길 소망합니다. 8663번님 산소망 찬양 신청할게요. 소망 없던 내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유일하신 소망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 곡이 우리 8663번님의 인생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사람마다 그런 곡 있잖아요. 어떤 곡으로 나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떠오르는 찬양이 한 곡 이상은 있으실 겁니다. 아마 우리 8663번님에게는 오늘의 신청곡 산소망 이 곡이 그런 곡이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7131번님 기도문 보내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챙겨가셨고요. 반갑습니다. 5101번님 너무 습합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 3186번님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문 챙겨갑니다. 감사합니다. 1917번님 기도문 부탁드려요. 기도문으로 저녁에 주님께 기도한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7801번님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6613번님 저녁 기도문 신청합니다. 기도가 잘 안 돼서 찬양만 하고 있거든요 하셨어요. 찬양 또한 전심으로 드린다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6613번님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에다가 오늘 받으신 행저질라 기도문까지 얹어서 주님 앞에 전심을 드리는 그런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또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기도문을 많이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기도문은 진짜 독백처럼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투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7시 전까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8663번님의 신청곡이죠. 산소망 이 찬양 함께 노래하고 올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 쉬지 못하는 존재라는 어거스틴의 고백. 생각해보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 따뜻한 눈빛 속에 평안으로 가득한 저녁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시간에는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진리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진리라고 할 때 진리의 사람입니까? 할 때 진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이론들, 견해들, 진술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과학적인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검증된 원리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진리는 이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법학자들 중 가장 인텔리전트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도 인간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계속 개정된다고 하는 것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수정된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킬 때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곧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입니까? 말하고 말할 때는 입장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펴고 있는 요한 3서는 가요라고 하는, 가요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환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요한 사도께서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할 때 이 참으로라는 단어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에 같이 합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내가 진리하는 생각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 함을 요한이 생각할 때 가이오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이, 또 가이오는 그의 마음속에 내 혈육의 자녀들과 내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전에 가졌던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분들이 가졌던 기쁨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가지는 기쁨은 뭡니까? 내 자녀들이, 내 아들, 딸들이, 내 손자, 손녀가, 혈육의 자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가문마다 자손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후손들이 진리의 후손이 되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보여주는 대로 진리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진리의 사람 누구누구 할 때 여러분 이름을 부르세요. 진리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오정호. 아멘. 진리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할 때도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무엇을 바꿨을까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 관심 많은 분들이 많아요. 물로서 포도주. 주님이 바꾸신 것을 마음껏 마시자. 이런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물이나 포도주가 아니라 가정이 주님을 모실 때 포도주 같은 기쁨이 충만해진다. 아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천적인 변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자녀들이,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럼 요한 1, 2, 3서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짜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이들을 가리켜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안티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진리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지금도 지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챌린지를 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들이 미혹되었던 자리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바로 앞에 보면 2장 18절 19절입니다. 거짓의 추종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몇 명이 아니에요,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같이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은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진리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발적으로 자기 힘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지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믿음과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에서 분리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적그리스도적인 가짜 이단들이 있죠. 세상에서 거짓 영에 미혹되어 이단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돌아와서 정말 신실하게 교회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그러나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미리 내적인 면에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아닙니까?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식들이 안티크라이스트,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 가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종말, 마지막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사도요한이 동일하게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미혹하여 진리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20장 10절 15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져집니까? 유황불 붙는 곳에.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보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불과 유황못에 마귀의 최후도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 마귀가 떨어질 뿐 아니라 그 쫄개 역할을 했던 아주 못된 사람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도 지옥형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이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살아야 돼. 우리 교회는 죽어보면 알겠죠. 이런 희미한 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세상에 누가 도전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초대교회도 그랬지만은, 요한사도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분별력, 식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하면 아군끼리 싸우는 걸 팀킬이라고 말합니다. 아군인데, 우리 편인데 뒤에 대고 총을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 부인 집사님들이 묻습니다. 남편이 적이요, 아군이요? 왜 남편을 왜 총 쏘고 그래요? 말로 총을 쏴요. 남편 기죽이고 시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내 남편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남편들 묻습니다. 아내가 적이요, 아군이요? 봐, 2층은 조용하잖아요. 2층에 있는 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의 남편이 아군이요, 적이요? 단전에 힘을 주고, 그때는 내 남편 가족입니다. 그러세요. 남편이 아군이요, 적이요? 아군인데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아시겠어요? 찬송하는 입술로 남편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세요. 아내에 대해서 따뜻하게. 그러나 한국교회 보면 예배당 지을 때 벽돌 한 장도 올려주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남을 난도질을 하고 못된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인데, 시간이 짧은데 남을 미워하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의 뜻을 행하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게 끌려다녀서 교회와 또 가족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거짓 교사들은 물러가고 적그리스도들은 타도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나은 일을 나으신 일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넓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품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 성도가 있다면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 같이 합니다. 주여, 사랑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이것이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사랑으로 사는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할 때 우리 회중석에서는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라고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사람은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3절, 5절, 6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증언입니다. 진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진리의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이로다, 진리를 증언하되, 그 다음에 이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니? 행한다는 말은 원래 걸어다닌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를 실생활에 적용 실천한다,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고백을 했던 이 신앙고백은 나의 삶에 녹아들어서 삶으로 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결혼할 때 아내의 사랑, 남편 사랑에 대해서 서약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요 사이는 출애자 없이 결혼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유행을 따라서, 유행은 변해요. 왔다 갔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아무리 많은 하객들과 함께 결혼한다 할지라도 서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혼은 무산된 것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서약할 때, 아,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주님 주셨구나. 그리고 마음에 결심합니다. 사랑하며 살리라. 서약 다음에 사랑이 나와요. 근데 살아보니까 100% 남편이 있어요? 100% 아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11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 계속 자기를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사랑의 학교에 새롭게 입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석박사 머리가 좋은 사람, 학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초보자예요. 서로를 배려하며 존경하면서 역지사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고백했다고 하루아침에 진리의 완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실천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맡은 역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삶으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고백에 분명했을 뿐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표현, 사랑의 발자취를 남겼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때의 나그네는 집을 버리고 유리방어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는 순회 복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무슨 호텔이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분들이 어떤 마을에 갑니다. 그럼 그 마을에서 어떤 가정을 택해서 거기에서 환영해야 그 가정에 짐을 풀고 일주일, 이주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정을 열었던 곳이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름하여 홈철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발전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배척하면 있을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경상북도나 또 섬지역이나 평안도, 함경도 이런 데는 어떻게 복음전도자들이, 순회전도자들이 쪼랑말을 타고 갑니다. 그럼 돕는 분들이 몇 분 있겠죠. 그러면 거기 마을에서 한 집을 골라서 우리가 유숙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오픈하시겠습니까? 이 정신이 이번에 드려지는 소그룹 다락방에 순장님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뭡니까? 가정을 오픈하는 그 영적인 유산이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여는 자들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역사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할 때 2000년 전에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니. 6절 우리 같이 합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

함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조리로다. 너의 사랑을 어디 앞에서? 교회 앞에서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사람은 사랑의 실천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루아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챌린지를 하고 또 전도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주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국민일보에 열흘 전에 실린 신앙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스토리를 펼쳐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 목사님이 또 자기 이야기하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목사 그냥 됐겠습니까? 1967년입니다. 부산 가야 초등학교 4학년일 때 형 오정년 사령의 목사는 6학년이었다. 나이가 몇 살 차이에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살 차이는. 우리 형제는 둘 다 학교에서 반장으로 뽑혔다. 우리 목사님 또 자기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형제 반장은 드문 일이었다. 그 당시 북부산교회에서 발행되는 어린 양이라는 미니 잡지에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그 미니 잡지를 편집한 선생님이 나중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10년, 20년, 30년에 될 일을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을 운동회를 앞두고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셨다. 오정호 어서 와라. 이번 일요일에 매스게임을 연습해야 한다. 매스게임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되는데. 반장인 내가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면 좋겠다. 나는 순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왜냐하면 다른 일은 몰라도 주일 성수는 생명과 같았다. 주일을 범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예배 중심의 삶 우선순위가 먼저 세워져 있지 않았더라면 선생님의 지시를 어떻게 거역할 수 있었을까? 나는 정중하게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의 신앙 양심은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 때문에 운동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매스컴 잘 됐을까요? 못 되었을까요? 잘 됐기 때문에 이런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매스컴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못마땅해 하셨다. 하지만 내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후일 생각하니 신앙 양심이나 원칙을 양보하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습게 된다는 사실을 덤으로 깨닫게 됐다. 나는 확신한다.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철이 드는 것이 아니다. 은혜를 받아야 철이 든다. 은혜에 대한 각성이 인생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내 목회의 많은 부분은 어릴 때 형성된 성경관, 교회관을 바탕으로 한다. 성경관과 교회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우리 같이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모임 모양과 적용은 가변적이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아날로그를 건너뛴 채 디지털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걸음,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월반이 없어요. 학문의 세계, 머리 똑똑하고 다 가르치는 수화해내면 막 몇 등급을 뛰어오를 수 있지만은 신앙의 세계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계셨다가 지금 새목회라고 새로남 우리 목회자 협의회 새로남 교회 출신입니다. 여기 회장인 우리 조승민 목사님과 대화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씀이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그럼 무슨 기대가 됩니까? 오는 9월 21일이 우리 교회 40주년 설립 사주년 기념주일이에요. 그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 생활을 했던 하다가 담임 목사로 가신 분들 오래전에 이제 헤어진 분들이죠. 이분들 이제 우리 교회 온다고 그 40년 기념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오는 분들이 온다고 통보를 했는데 가족들과 같이 온대요. 좋아요 나빠요. 그래 80명이 온다고. 가족들 총출동해서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다 하고 아마 좀 존재감을 나타내고

0: 기대가 있는지 애들이 컸잖아요, 많이. 그때 요만한 애들이 있다가 10년 전, 20년 전에 벌써 그 담임 목사님 갔으니까 애들이 뭐 벌써 시집도 가고 뭐 이런 장가도 가고 이래요. 그래서 80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기는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설렁탕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떠오르는 데가 있죠. 그래서 내가 조 목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무슨 홀이 있어요? 만나월에 만나가 풍성한데 왜 대전까지 와서 설렁탕 집에 가서 먹고 있어? 그 여러분 설렁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설렁탕이 워낙 원해 가십시오. 그러나 가족들이 왔는데 교회도 밥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냉대해가지고 40년이 됐는데 환영도 잘 안 하고 아이 뭐 설렁탕도 내가 먹고 애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목했기 때문에 문전박대 당했냐 이런 마음이 들면 자손 대대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이 풍성한데 만나오래 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 대접하겠습니다 하니까 할렐루야 드디어 아름다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왜 말합니까? 개인이나 교회나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죠. 물어봅시다. 중간에 사라진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월이 지나보면 한때는 키고만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다 한때는 다 사라져. 그래서 사람은 사귀어봐야 아는 거예요.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가짜들도 많아요. 사랑을 빙자한 가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 사랑의 실천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사랑을 어디서 실천하는가? 가정에서 사랑 실천, 교회에서 사랑 실천, 사회에서 대신 관계는 반드시 대인 관계를 통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사람이며 사랑의 실천자일 때 그냥 홀로 외롭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본문 다시 봅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 정독에 몰입하고 열심을 다하고 피니싱 웰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새로 오픈하는 다락방에서 열정을 다하여 진리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를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진리를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한 분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영적인 거룩한 연대를 이루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훈련하실 때 베드로 혼자만 부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을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범입니다. 동시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리의 사람들 사랑실내 똘똘 뭉쳐서 교회 안에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랑 실천자로 이미 인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손을 펼치고 같은 동일한 진리의 사람과 사랑 실천자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거룩한 연대를 이루어서 믿음의 전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1: 새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로남교회 042-479-700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도 불안하고 최고의 선택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무한한 선택지는 끝없는 불안과 심령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선택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선택하면 최고의 선택이 되고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건강을 위해 몸을 단련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식과 경험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데요.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더욱 깊어지게 되는데요. 육체의 연단은 잠시 유익하지만 경건은 오늘의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까지 이어지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경건의 삶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예배 인도자 담번의 음반 God is good 중에서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죠. God will make a way를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것이다.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는 일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며 또 모든 순간에 참된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중저음의 보이스 칼라가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였죠. 캐시 트리콜리의 곡으로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를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브라이언 덕슨의 곡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소서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Father M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곡입니다. 주께 가오니 The Power of Your Love 매튜 워드의 리드 보컬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남성 합창곡으로 놀라운 구세주 Wonderful Savior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아주 멋진 남성 합창곡으로 놀라운 구세주 Wonderful Savior 그리고 그 전 곡은 죽게 가오니 The Power of Your Love 매튜 워드의 리드 보컬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크람데우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패션 월십 음반 라이브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in my soul.

0: to be sin on our behalf that we might be.
1: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

여러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하도록 우리 앞에 덫을 놓습니다. 그러고는 정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존 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영적 틀에서 마음을 떼어놓는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며 영혼이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께 똑바로 진실하게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 소망 그리고 경외심 등이 죄로 물들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질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하는 때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열려 있고요. 5073번님께서 지선 전사님 매일 이 방송 들으면서 저만의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겐 이 시간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에요. 와, 정말 감사하네요. 그리고 3538번님께서는 지선 사역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또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2132번님께서는 광주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시편 필사하면서 은혜 받고 계시다고요. 와, 정말 곳곳에서 방송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이 시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들으실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 여러분의 것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히스가든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다양한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회복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몸의 소망무행가 손영진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소망의 바다의 하늘소망 오랜만에 함께 들으셨고요.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곳곳에서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7511번님께서 평안한 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 극동방송 틀어놓고 들으며 각자의 영역에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 평안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0679번님께서 매일의 야근 속에서도 찬양을 들으며 퇴근하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야, 인생을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하시는 정말 잘 해석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또 자신의 신앙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또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죠. 또 어떤 이는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또 늘 겸손하게 나를 가르치시려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애청자 분들,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 3082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볼까요? 신청 찬양 온맘 다해 신청해 주셨어요. 은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달려가는 시간, 주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방송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날 텐데요. 8월 한 달 잘 마감했으니까요. 이제 9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일주일에 적어도 하나쯤은 기다리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요. 금요일 밤에 먹을 맛있는 야식,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한 반가운 사람,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기다리는 택배, 아니면 기대를 모으는 영화 개봉일 같은 거 말이죠. 우리 삶을 길게 버티게 해주는 건 대단한 인생의 목표보다 달력에 작게 적혀있는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거창하고 거룩한 사명도 분명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지만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소소한 기다림과 설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줍니다. 목장 식구들과의 교제, 박수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극동방송을 들으며 집에 가는 퇴근길, 지친 하루 끝에 먹는 야식과 말씀처럼 말이죠.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 내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이런 작은 영적인 즐거움들을 기대해보면 어떨까요? 나를 위해 매일 소소한 기쁨을 준비해 두시는 다정한 주님을 느끼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기쁨으로 거뜬히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김순주님의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와 이동형님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기타 연주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오프닝에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정신과 의사의 조언을 나눴죠. 일상의 작고 소소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작은 즐거움을 줘서 삶을 버티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시나요? 갑자기 떠나는 여행, 한적한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퇴근 후에 주문하는 야식, 집에 도착하는 택배, 이런 것들이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주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퇴근 후에 조용한 집안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는 일이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소소한 즐거움이자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진짜 버팀의 이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소소한 기쁨들로 인해 이번 한 주를 즐겁게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찬양

두곡 전해드릴게요. 김도현님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와 임은영님의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두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다윗이 이 고백을 남긴 순간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원수 앞에서 미친 척하며 도망쳐야 했던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다윗의 입술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열렸습니다. 이것은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터져나온 감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찬양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찬양이 곤고한 자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고백은 결코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누군가에게 소망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높이자고 초대합니다. 찬양은 결국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신화 콰이어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와 달빛마을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그리고 강찬 목사님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늘 편지 보내드릴게요.

더욱 시기와 질투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너에게 나의 사랑아, 질투심이 너의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잘 살피거라. 시기와 질투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감사와 만족까지 잃어버리게 한단다. 다른 사람의 잘됨을 기뻐할 수 없다면, 심지어 다른 사람의 망함을 바란다면 너의 마음을 가만히 살피고 내 앞에 내려놓으렴. 나의 사랑아, 세상이 말하는 복은 나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단다.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란다.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복이란다. 너의 성공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비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자격 없는 너에게 베풀어준 나의 복을 기억하거라.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기쁨과 만족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말아라. 오늘도 나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렴. 너의 삶에 가장 큰 복이 되는 하늘 아버지가

잔치 공동체의 주의 손이와 안선님의 죽게 드리네 그리고 나의 생명 드리니 연주 찬양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으로 박혜나님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는 중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14세기 존 위클리프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기관으로 성경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남미나 아프리카 오지 가운데 글 없이 사는 부족들을 위해서 언어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속된 한 선교사님은 자신이 사역하고 있던 마을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님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은 부족원 중에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큰 힌트를 얻어서 순종이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이에요. 노아처럼 모세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곁에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8월의 마지막 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잭 윌리엄스의 There Was Jesus 들려드렸습니다. 돌아보면 야 그때 어떻게 지나왔지?

싶은 그런 시기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한가운데 있을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혼자서 견디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에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건네받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유 없이 마음이 놓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구나. 지금 지나고 계신 시간도 그럴지 모릅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고 뭔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분명 거기 누군가가 계셨다는 것. 우리는 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8월의 그 마지막 밤,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좀 만나서 모시고 싶었던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분을 사심으로 모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른 찬양한 곡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방금 들으신 노래는 우미셸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은 주님 계신 곳에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우미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우미셸 목사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한 번 만났는데
1: 네네.
0: 그때하고 두 번째 만났는데 약간 내적 친밀감이 더 생긴 느낌이 듭니다.
1: 그렇죠. 두 번 만났으면 뭐 베프죠. 네.
0: 아, 성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1: 네, 저는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지금 한창 분주하게 이제 여름 사역 잘 마무리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네.
0: 목사님 보니까 건강해 보여요. 되게
1: 그래요?
0: 얼굴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이 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 칭찬인가요? 네,
0: 자매님 우리 그 여성분들한테 네. 건강해 보인다 그러면 약간 오해랄까.
1: 그러니까요.
0: 근데 되게 밝고.
1: 아, 네.
0: 네, 뭐 그 전에도 좋았긴 했는데 훨씬 더 이렇게 좀.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유쾌해지신 것 같아서.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 뭐 이렇게 들리는 소식에 사역지를 네. 옮기셨다고 들었는데.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어떠신지.
1: 작년 12월부터 네. 이제 오륜교회에서 사역.

0: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랑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 네. 제가 잘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위로받고 또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서 얼굴이 좋아졌나 봅니다.
1: 그게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
0: 네.
1: 그 오륜교회에서 어떤 네.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0: 아, 오륜교회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제가 할 줄 아는 게 찬양밖에 없어서 지금 뭐 찬양 사역 네. 하고 있어서 네. 뭐 대예배 뭐 10시 예배, 12시 예배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청년 부서까지 이제 2시 예배까지 섬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오륜교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근데 제 메인은 이제 찬양 사역이 아니라 그 DNA 미니스트리라고
1: DNA
0: 이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에 네. 이제 사역을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해외 동포 성도님들을 네. 함께 섬기면서 또 그 지역에 이제 연합을 좀 도모하는 그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저에게 참 굉장히 특별하고 또 함께 함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사역입니다. 네.
1: 특별히 그렇게 또 느끼시는 이유가 물론 모든 사역이 다 그렇겠지만
0: 네. 아무래도 제가 저도 디아스포라 성도였어서 그런지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그런 특별한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그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제가 사역을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역을 함께 하면서 약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참 이민 생활이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민 생활을 했다고는 할 수 없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을 제가 보면서 자라왔고 또 그 녹록치 않은 이민 생활, 그 척박한 이민 생활 가운데에 그 성도님들의 그런 갈급함과 그 뜨거운 예배와 집회와 또 말씀과 또 찬양을 경험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니엘 기도회가 그 지역에 가서 좀 연합이 힘든 그 가운데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이렇게 연합을 함께 도모하고 또 이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역이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저희 거기 뭐 미국에 남겨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향한 그런 사역처럼 저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가끔가다 이제 재미 교포분들 어린 친구들 만나게 되면 약간의 이질감을 저는 본의 아니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냥 그 이질감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같은 얼굴을 갖고 있고 같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나 어떤 노래들이 그분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구나라는 걸 이제 점점 느끼는 거예요.
0: 그래서
1: 아마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0: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과분합니다. 제가 뭐 하는 거는 별거 없고요. 그냥 그곳에서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연합 콰이어를 또 만들어서 함께 찬양단에 서고 이러는 작업이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1: 되게 즐거워 보여요.
0: 네. 너무 즐겁습니다.
1: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피아노 클래식 피아노
0: 부끄럽습니다. 여기 피아노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뭐 한 곡 쳐보라고
1: 한번 쳐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만났을 때 물론 이제 본인이 찬양을 하고 있지만 또 음악을 전공하셨다고 하는데도 그걸 메인으로 하고 이렇게 내세우시지는 않는 게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0: 클래식 피아노를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쳤죠. 근데 뭐 이런 말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되게 잘 쳤어요. 피아노를 되게 잘 쳤는데 왜 이렇게 약간 어중간하게 잘 하면 이렇게 연습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해도
1: 너무 반응이
0: 좀 잘하고 그죠? 선생님 이제 뭐 교수님들하고 막 레슨 하고 선생님들하고 만나고 그럴 때도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진도가 이렇게 막 나가고 이렇게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0: 대학에 가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이제 그때 가서 막 어디 뭐 내셔널 콩쿨 같은데 이제 휩쓸고 온 사람들, 어디 뭐 다른 나라 뭐 어디 컴페티션에서 뭐 이렇게 프라이즈 윈한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저랑 레퍼토리도 급이 다르고 그냥 그분들은 일단 그 엉덩이 싸움이 되시는 분들이어서 네, 그러니까 하루에 뭐 진짜 10시간 기본으로 진짜 앉아 있는 게 그들의 달란트의 일부인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그냥 음악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1: 인내심.
0: 맞아요. 인내심과 열정과 이것을 엑세큐트 할 수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어져야지 이걸 달란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대학교 때 약간 딱 그거를 깨닫고 나서 제가 교수님한테 나는 대학원을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반주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가 여기서 뭘 그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은 모두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피아노는 뭐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1: 피아노는 뭐 그렇다 쳐도 전공하지 않은 보컬은 또 이렇게 타고 한 걸 보면 뭐든 그냥 내추럴 본 뮤지션이 아닌가.
0: 아, 너무 감사하죠. 아니, 부끄럽습니다.
1: 저는 보컬 전공한 줄 알았어요. 솔직히 목소리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보컬 전공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다들 놀래요.
0: 아니에요.
1: 당신이. 그런데 근데 보면은 어우, 그래서 저는 저분은 아마 그 약간 팝쪽 보컬을 전문적으로 성악은 아니더라도 발성이나 이런 거 공부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클래식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저분은 좀
0: 아, 저희 제가 이거 예전에 라디오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1: 그래요?
0: 저희 외갓집이 다 뮤지션이세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거의 1세대 그 이화여대 성악과 출신이시고 할아버지가 막 색사폰 부시고 클라리넷이시고 그 저희 뭐 이모 할머니들 다 피아노 치시고 노래하시고 하시는데 해서 뭐 제 안에도 뭔가 잠재된 뭔가가 있었겠죠. 그런데
1: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0: 제가 대학원을 준비를 이제 피아노는 안 치겠다 하면서 대학원을 콜라보티브 아트라고 그 오페라 코칭 쪽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진로를 확 튼 적이 있었어요.
1: 뭐 상당히 큰 변화인데.
0: 그죠. 네. 그래서 그 오페라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페라 레퍼토리를 조금 알아야 하니까 그때 레슨을 한 3개월? 뭐 이렇게 한번
1: 3개월만?
0: 뭐 이렇게 받았었어요. 네. 그 성악 발성. 근데 그게 저에게 정말 제 뭐 커리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발성에 많은 이게 턴오버가 되었어요. 턴 포인트가 되었어요.
1: 야, 그 3개월 배워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습득한다는
0: 엑기스만 이렇게
1: 아무리
0: 수박 겉핥기처럼
1: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0: 잘 알지는 못합니다.
1: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중에 그 임담이라는 호주에서 활동하는 엑스펙터라는 그 프로에서
0: 저 아는 것 같아요.
1: 그 1등한
0: 그 나의 하나님을
1: 찬양도 했었고 아이자이 61 앨범에서
0: 그 찬양이에요. 네네네.
1: 그분도 피아노 전공이에요.
0: 그래요.
1: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노래를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0: 너 만나 뵙고 싶다.
1: 약간 둘이가 오버랩이 돼요. 목소리도 약간 비슷하고.
0: 그래요. 아직도 호주에 계시나요?
1: 호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한국에 왔을 때 만나긴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0: 다음에 만나면 꼭 제 이야기 해주세요.
1: 한번 둘이 만나면 되게 재밌는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운쉘 목사님을 이제 목사님이라고 알기 전에 그냥 찬양 인도자로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뭐 우리 같이 동역하는 형제가 제 노래를 많이 부른다라는 소문을
0: favorite set list에 항상 올라가 있죠.
1: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은 그냥 찬양 사역자구나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직접 만나보니까 목회자로서의 어떤 마음을 이제 점점 먹으시기 실 즈음에 제가 만난 것 같아요. 마음 먹을 때.
0: 그런가요?
1: 최근에 전임 사역자가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0: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제 제가 원래는 오륜에서는 이제 파트로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임으로 감사하게 또 불러주셔서, 전임 사역을 시작한 지가 뭐 한 1, 2주 이렇게밖에.

0: 인터넷 찾아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1: 오, 무서운 세상이에요.
0: 아무튼 네. 그래서 전임이다라고 하면 벌써 네. 이제 파타임에서 네네네. 풀타임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뭔가 마음가짐 다를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냥 막연하게 찬양인도, 물론 찬양인도도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 네네네. 필요하지만
1: 네네네. 네. 이제 뭐 크게 바뀐 거는 없고요. 다만 저에게 지금 맡겨진 공동체가 이제 저희 찬양팀을 이제 제가 두 개를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프레젠스라는 팀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년팀 렘넌트 워십이라는 팀 하나를 맡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네,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빚어가는 것, 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0: 이건 개인적인 바람인데 앨범 준비 같은 건 안 하세요? 혹시? 네. 목소리를 더 이렇게 좀 네. 담아서 듣고 싶은, 물론 유튜브로도 다 가능하지만.
1: 아, 네네. 뭐 곡을 써주신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0: 아, 그래요? 빨리 써야겠네.
1: 오늘 바로 녹음 가능합니다.
0: 되게 그 보니까 예전 인터뷰도 얼핏 보니까 네. 어디선가 본인이 되게 내성적이라고.
1: 아, 네. 네,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그 MBTI의 I가
0: 극아이예요?
1: 극아이 100% 나오는 사람입니다.
0: 전혀 네. 상상이 안 되는
1: 습득된 이제
0: 잘했어. 네. 그 앞에서 찬양인도 하려면 아무래도 카리스마틱한 부분을 보여야 되는 그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보면 상당히 막 회중을 좀 휘어잡는다 그래야 되나? 아유, 되게 아닙니다. 압도하는 네. 게 보이더라고요. 아. 저분은 분명히 네. 그리고 만났을 때도 네. 조용조용하지 않고 그래도 되게 업 텐션을 네, 가지고 네, 말씀하셔서 네, 네. 저는 당연히 성격이
1: 아, 네.
0: 찬양 인도자들 대부분은 조금 그렇게 약간 업된 그쵸, 상태에서 네, 인도를 네, 하잖아요. 네. 그 힘들지 맞아요. 않으세요? 그렇게 성격은
1: 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저의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저의 이 갈망과 열정이 제 성격과 제 성향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는 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다 소진을 하고 이제 데려와서 뭐 누워있든지 뭐. 네.
0: 저도 사실 무대에서 내려오면 아무도 안 만나고
1: 싶어요.
0: 네. 네. 뭐 계속 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노래 한 곡 좀 또 한 곡 네.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1: 제가 사실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안 한 적이 이렇게 처음이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막 누가 과연 내 근황을 궁금해할까
0: 많이 궁금해하세요.
1: 아니요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비전이라는 곡을 비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비전이 저에게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인데요. 제가 원래는 성당에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가봤는데 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드릴 때에 부르는 보통의 이제 미사 곡들은 이제 라틴어로 부르는 예, 예. 그레고리안 찬트가 이제 주된 하고 뭐 성가를 부른다던가 이제 그런데 제가 이 비전이라는 곡을 어떤 이제 교회 갔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작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통기타를 하나를 들고 이 곡을 부르고 계셨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근데 그때 제가 이 곡을 딱 듣고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뭐 CCM의 매력을 발견했다 이거지만 저는 정말 그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온 약간 저의 첫 CCM이라고 할까요? 그때 저 미국에 있었으니까 막 보좌에 앉으시 했는데 막 보좌가
0: 무슨 말이야?
1: What is 보좌? 이러면서
0: 네. What is 보좌?
1: 해서 맞아 찾아보고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도 몰라. 엄마 성당 다니시니까 성당에서 보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아직까지도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네. 저의 그 막 그 20살 때 그 교회 빌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곡을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어제 화요 예배 때 불렀던
0: 그렇구나. 예, 미실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부르신 보좌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0: 목사님이 언제,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짧게 듣다 보니까, 뭐, 교회를 다니신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성당이 익숙하고.
1: 그죠. 네, 모태신앙인데 이제 성당. 네,
0: 성당에서부터. 네, 네, 네. 그렇다면은, 그냥 뭐 교회를 다니는 거야 뭐 그렇다 쳐도 찬양사역까지 하겠다라고 한 거는 네.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된 건지 그냥
1: 그러게요.
0: 하다 보니 네. 노래를 잘 시켰는지 뭐 여러 가지 연유가 있을 거잖아요.
1: 네. 이제 미국에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좀 특송으로 많이 세워주셨어요. 그 사랑의 교회에서.
0: 남가주 사랑의 교회.
1: 네,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저를 되게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예뻐해 주시던 목사님이 음악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지금 서초 사랑의 교회에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네네. 그 목사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일단은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일단은 막 뭐 특송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산 싱어제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그분도 외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선교를 마치시고 이제 되게 오랜만에 여의도 순복음으로 복귀를 하신 목사님이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어린 저를 보시고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막 이 교회에 원래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제가 이거 되게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오디션 보는데 이렇게 핫팬츠 입고 이렇게 나시 입고 갔어요.
0: 당시에?
1: 네, 당시에. 네, 여의도 순복음이라는 곳을 제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네. 너무 이 교회는 뭐지? 하면서 빨간색 카페트 막 와, 알고 하여튼 그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제 합격이 되면 안 됐죠.
0: 예. 왜요? 오차임 때문에?
1: 그냥 얘는 안 되겠다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되게 긍휼히 봐주시고 예, 되게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으로. 예. 그래서 거기에서 잘 사역을 하고 거기서부터 찬양 사역이 조금씩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평신도 사역으로 시작을 했죠. 네.
0: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미셰 목사님을 세우시려고 주변 사람들 붙이셔서
1: 맞아요. 네. 네.
0: 사실 보통 우리 찬양 사역 저 같은 경우는 네. 아예 사역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어서
1: 네.
0: 옷차림부터 태도나 말투 이런 걸 다 네. 이렇게 좀 주변을 서치한 다음에 내가 그 정도 수준 아닌데도 그런 척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냥 버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세워져서 저는 되게 힘들어했던 뭐 그랬는데 우미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나는 뭐
1: 네, 자유분방했죠.
0: 네, 네. 근데도 하나님이 그런 한국교회의 상황들이나 이런 시선이나 네. 이런 거 상관없이 잘 이렇게 네. 하나하나 빚으셔서
1: 네.
0: 지금의 우미셰 목사님이 된 게
1: 아직 멀었습니다.
0: 네.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1: 네, 네.
0: 그래도 되게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네.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셔서
1: 네 너무 네, 정말 저의 이 지난 제가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되었거든요, 지금.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 주시고 또 많이 인내해 주시고
0: 우리를 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1: 특별히 특별히 저를 해서 또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좋은 분들 우리 선생님, 스승 분들, 목사님들 많이 붙여 주셔서 제가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저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옳은 길로 좀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0: 뭐 이런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여성 찬양 인도자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대부분 형제들이 섰었어요. 시커먼 형제들이 서서 약간은 좀 뭐 저는 이제 형제니까
1: 네.
0: 제 입장에서는 다들 이렇게 기타를 둘러매고
1: 네.
0: 약간 전투적인 찬양이 많았어요.
1: 네네네네.
0: 개인적인 음악 성향으로는 조금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요즘은 우리
1: 네,
0: 여성
1: 진짜 여성 인도자분들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0: 대부분 요즘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1: 맞아요.
0: 우리 목사님을 네. 비롯해서 다 여성분들이 서서 하는 걸 보면서 네. 사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조금 이제 있잖아요 시선들이 뭐 어떤 것 같은.

0: 보세요.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뭐
1: 제가 찬양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가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0: 없었죠.
1: 않았어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많이 존경하는 원유경 목사님 영상 많이 봤었고 또 너무 사랑하는 우리 김윤진 간사님 또 그때 이제 한창 한성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 그리고 뭐 한부영 간사님 전은주 간사님, 지금 목사님, 뭐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빅 네임들만 있었어서 그분들이 이 여성 인도자, 목회자, 사역자로서의 길을 잘 닦아주셔서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제 뒤에 오늘 이제 우리 여성 후배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도 또 열심히 하고 계셔서 또 하나님께 잘 아름답게 쓰임 받고 있지 않나.
0: 그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더 개인적으로 곡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 키가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저는 만들 때 그래도 여성분들이 부르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제 목소리가 낮아가지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노래들이 조금 좀 전투적이고 세야 됐었거든요. 예전에 노래들 쓸 때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자매분들이 할 때는 부드럽게 더 훨씬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1: 네. 뭐 그렇죠. 어떤 곡들을 옛날에 우리 형제분들이 진짜 키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쓰신 곡들은 레인지가 너무 넓어가지고
0: 맞아요.
1: 이거를 좀 부르기가 애매한 곡들이 많이 있었었죠. 네네네.
0: 회중들이 부르기에도 오히려 남성분들보다
1: 맞아요.
0: 여성분들이 네. 인도할 때 그 키를 편애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편해요, 그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1: 네.
0: 그럼 기대하는 바는 저는 더 많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0: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앨범 계획이 없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고.
1: 네, 앨범 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0: 욕심이 없다라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버려서.
1: 성격이 막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을 모습만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 성격이 되게 세다. 되게 욕심이 많다. 원하는 게 많을 거다. 이러지만 저는 사실 제 성격이 굉장히 진취적이지 못한 성격입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잘 플래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이루고 막 쟁취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이 앨범 작업이라는 게 이게 뭐 그래 나 앨범 할래 하고서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네. 잘 구슬려도 봐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1: 그래서 일단 주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전에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진짜 앨범을 다 만들어 와서 자 이거 한 숟갈만 떠먹어봐 하면 저에게 떠먹여 주신다면 그래도 제가 먹을까 말까 이런 성격인데 뭐 누가 그걸 저에게 해주시겠어요. 그죠? 네.
0: 또 하나님이 또 떠먹여 주실 줄도 압니까?
1: 아유, 알죠.
0: 여태까지 하셨듯이.
1: 네. 그래서 우리 새롭게 하소서 그때 나갔을 때에 우리 주영훈 작곡가님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저를 떠먹여, 진짜 너는 먹기만 해! 해가지고 그때 겨우 하나님의 열심, 러빔 거, 네네네. 한 곡, 네. 밴드 편곡 해가지고 겨우 하나 내고. 내는데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0: 그래요. 네.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하나님이 그 욕심에 더 이렇게 부풀려서 떠먹여 주시지 않을까.
1: 입을 크게 벌려보겠습니다. 네.
0: 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마지막으로 아니면 뭐 시청자 아니 저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1: 앞으로의 계획은 그냥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지인 오륜교회 잘 섬기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사랑으로 잘 돌보고 또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0: 기도 제목 같은 건 없어요?
1: 아, 기도 제목? 아, 이거는 조금 프라이빗한 기도 제목인데 제가 사실 뭐 숨기지는 않고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온 열방이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1: 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3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가지고 네.

0: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이제 계속 이제 트라이를 하려고 해서 네 원래는 9월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 원래 아프리카 사역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백신 맞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설류 목사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네. 그것도 이렇게 사역도 내려놓게 되고 네 그래서 많은 네.
1: 이 밤에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네. 기도 열심히 하실 거예요. 여기 네, 제가... 이 시간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0: 네,
1: 분들이에요.
0: 제가 만나 뵙는 모든 분들께 이 기도 제목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네. 뭐 여러 나라에서 네.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고 계셔서 뭐 두려움은 없고요. 네, 하나님의 때에 네, 잘 되리라 믿습니다.
1: 나중에 네.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아, 네. 또 방송을 통해서 네, 같이 네. 이렇게 또 네. 기쁨을 나누고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0: 맞습니다. 네, 네.
1: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0: 아멘. 네.
1: 바랍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여러 사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또 그냥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0: 아유, 오랜만에 또 연락 주시고 불러주셔서 저야 네. 너무 감사드리죠.
1: 뭐 네. 앞으로도 재밌는 일을 저 네. 개인적으로는 같이 해보고 싶어서
0: 너무 좋습니다.
1: 저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샬롬나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번에 또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이유라는 시를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깨우는 빛이 포근하게 느껴지고 찬 겨울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느껴지는 건 하루의 시작에 주님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아침이 한없이 여유롭고 붐비는 차 안에서도 넉넉함이 느껴지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한없이 즐거운 건 생활 속에 주님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하루의 끝에서 지치지 않고 하루를 보내며 행복한 이유는 내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죠. 하루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행복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설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송경민 목사님 앨범 중에서 동행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진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 에녹 선지자의 삶처럼 그것을 잘 보여준 삶은 없었죠.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이 산책을 나가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에녹아, 그냥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그러고 나서부터는 에녹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행복한 것이구나.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이 삼행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찬양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래간만에 동행하니까 이 찬양 생각났어요.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아이들의 찬양하는 음성이 너무 사랑스럽게 들리네요. 박수진의 예수께로 가면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언제나 들어도 또 불러도 좋은 찬양이네요. 예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

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러고 계시죠? 여러분의 그 복된 발걸음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굿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혹시 부러운 적 있으셨나요? 공감이나 댓글이 많이 달리는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자신의 인맥과 인기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남에 비해 한참 부족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때로는 근심 속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슬픔과 고통, 또 억압과 가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며 날마다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얼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메리 메리의 와저 프렌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에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펜타토닉스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에레지의 사나 죽으나 띄워드리고요. 여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진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가족 여러분께 잠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가 송출이 고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정규방송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새벽 2시 35분 지나고 있는데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주요 소식들 전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을 다시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고 이란도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의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고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신규 모집 인원을 웃돌면서 정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는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백 명이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작업과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세관을 통한 중국산 신차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수익성이 낮아 차량 수입업자들은 중고차 반입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나간 일본인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에 올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한 달 만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해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인 라라크 섬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은 혁명수비대가 기뢰를 장착한 로켓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임박한 위협에 제한적이고 정밀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언론들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격에 나서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두 곳을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이 미사일들이 모두 요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 기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선박을 즉각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는데요. 지난달 군사 공격을 중단하고 경제 제재에 집중해온 미국이 다시 군사행동에 나서면서 이번 충돌이 제한적인 작전에 그칠지 본격적인 교전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교전 재개로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3% 가까이 올랐고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소형 선박 5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G20 회원국들을 상대로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약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는 상황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와 수입 금지를 적용하자 중국이 유럽과 중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이 싼 값에 해외로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 벌여온 양자 무역 전쟁을 넘어 G20 회원국들을 끌어들인 다자간 압박으로 전략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이란과 경제 관계를 끊지 않는 국가가 2차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사들이는 주요 교역국이어서 이번 G20 회의를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하루 약 1천 명의 신규 병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최근 두 달 동안 사상자가 크게 늘면서 병력 손실을 신규 모집만으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올해 러시아군의 월간 사상자를 3만 명에서 3만 4천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월간 신규 모집 인원인 약 2만 7천 명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최근 병력 손실이 커진 주요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격전지인 동부전선에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촘촘하게 배치돼 러시아군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일부 추산에서는 러시아군 사상자의 약 90%가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총 40만 9천 명을 모집한다는 목표로 지방정부에 할당량을 내려보내는 등 공격적인 모병에 나서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입대자를 데려오면 1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160만 원의 소개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신규 병력 수용 장소 등을 점검하는 동원 대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동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이용해 크게 줄어든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2억 9천만 배럴로 1982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대 저장 가능 용량인 7억 1,400만 배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한 것이 재고 감소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와 대규모 석유 개발 합의를 했다며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전략 비축유를 채우는 절차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의 미개발 유전 17곳을 개발하고 미국이 생산량의 55%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당 유전의 원유 매장량은 약 65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경질유 생산 비중이 높아 중질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력발전소 근로자들이 물과 진흙이 밀려든 터널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등 생존자들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리슐리강 유역의 한 수력발전 터널에서는 근로자들이 쇠 사다리를 붙잡고 약 6시간 동안 한 발씩 이동한 끝에 빠져나왔고 일부 생존자들은 함께 일하던 친척과 친구들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조작업은 피해가 심각한 라스와와 누아코트 지역의 수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는 14곳이며 수력발전소와 관련해 933명이 연락 두절인 가운데 약 300명이 터널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접근 터널에 구멍을 뚫어 산소를 주입하며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홍수 발생 이틀 만에는 잔해 속에 갇혀있던 5살 소녀가 구조돼 부모와 재회했고 한 중학교 교장은 홍수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직후 학생들을 대피시켜 약 9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전하는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세관을 통해 중국산 신차를 들여올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차량 수입업자들은 신차 반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세관을 통한 차량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차량은 신차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으로 공급과 판매, 이전이 제한된 품목으로 그동안 양강도에서는 이른바 국가 밀수로 불리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산 차량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차는 중국 현지 매입 가격이 명확해 판매 과정에서 이윤을 남길 여지가 적고 여러 업자가 비슷한 차량을 들여오면 판매 경쟁까지 벌어져 수익성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차량 수입 경험이 있는 한 주민은 신차 한 대를 들여오는데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50만 원 이상이 들지만 5천 위안의 이윤을 남기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고차는 차량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 한 대를 팔면 대체로 7천에서 만 위안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고 판매도 빨라 자금 회전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업자들은 신차 수입보다는 이미 중국에서 구입해놓은 중고차를 언제 다시 들여올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수개월째 자금이 묶이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전하는 두 번째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거나 손가락을 턱에 대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가까운 또래 사이에서 손짓을 주고받으며 신나거나 기분 좋은 상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기성세대가 주로 말이나 표정으로 감정을 나타냈다면 청년층에서는 손짓도 하나의 감정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의 유입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 청년들은 어른이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행동을 삼가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영상물을 보고 자본주의 문화를 따라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지난 2024년에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곡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주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이른바 엄지척 장면이 등장한 뒤 주민들 사이에서 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현상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외부 문화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손짓까지 모두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

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해외여행에 나선 일본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외여행지에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 813만 6천 명 가운데 228만 명이 한국을 방문해 전체의 28%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미국은 13.1%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일본인의 전체 해외 여행객 수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을 찾은 외국 일본인은 18.8% 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항공 노선 확대와 K컬처의 인기, 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도 확대돼 올 상반기 부산과 제주, 강원 등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5% 증가했습니다. 전체 방한 외국인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2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3% 늘었고 이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은 12조 원을 넘어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남한과 북한 모두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2도, 세종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세종과 청주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역시 하늘에 구름이 가득 지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전주, 대구 모두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 32도, 대구 31도, 전주는 30도로 보이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 25도 선으로 시작

0: 이렇게 낮 기온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개성 21도, 평양 20도, 신의주 1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28도, 신의주 27도, 평양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턴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0도, 청진 18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 1일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요즘 비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적당히 내려야 또 가을 추수를 앞두고 도움이 될 텐데 너무 많이 오는 곳이 있고 피해도 발생하다 보니까 참 기상이변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구나. 아까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네팔에서도 이렇게 큰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무사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식들을 전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홍수 피해가 최근에 있었나 봐요. 빨리 복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방송 청취하신 소감,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응원의 한마디와 기도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658 성도님께서 깊은 밤 주님 숙면을 취하게 하셔서 아프지 않고 편안하기를 남북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나눠주셨는데요. 이런 은혜가 오늘 9월의 첫날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일곱 가지의 지혜로운 대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한다. 그리고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또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진실의 사랑을 더해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지혜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중보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셨다. 오늘도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주변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베멜렉 왕 앞에서 가짜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렸을 때에 쫓겨나가지고 기록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는 의인은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말씀. 그럼 의인이 누구냐? Who is righteous? 빌그램 목사님 사모님 무덤을 가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초라해요. 거성에 안에 쳐놓고 무덤이 그렇게 초라한 거 처음 봤는데 피석 하나에다가 한문으로 의자 하나 써놨어. 의자. Righteousness. 의롭다. 선교사의 자녀로서 중국에서 오지에서 선교하는 의사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학교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평양 외국인 학교에 와서 공부한 루스 그램 사모님의 무덤에 가보면은 한문 한자만 써 있어요. 의라고 하는 자 하나만 써 있어. 그만큼 의가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여기 서 있는 저도 죄인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의인이냐?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장서방, 정서방 다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야.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는지 구조조정으로 실직되거나 뜻하지 않은 질병과 교통사고로 예측 못했던 불의의 사고로 고통이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참 무속인도 찾아가죠. 그러나 성경에 평탄히 살다가 죽은 사람의 얘기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죠. 아브라함서, 아담서, 뭐 모세서 모든 사람들이 한 생명을 놓고 보면 엄청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을 우리도

0: 것들은 찾아볼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 고통의 역사, 고난의 역사.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고난과 고통을 통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늘비하게 돼 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큰 죄에 빠진 나를 이어서 주의 사랑 비칠 때까지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내 맘에 낙심되며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1: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네, 남한정착 3개월 차에 우리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중국에서 지냈던 그 10여 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리고 주셨던 소망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의 중국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더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귀한 이야기가 복음의 메아리 시간 가운데 북한에 띄우는 편지 그리고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라는 코너가 있어요.
0: 예.
1: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편지 한 줄 한 줄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은 그리고 나누고 싶은 찬양의 한 소절을 들려드리는 시간인데 선생님이 중국에 계실 때 이 코너를 직접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0: 예, 맞습니다. 예.
1: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마주해서 예. 이곳에 오신 지 3개월 만에 또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도 감회가 새롭지만 선생님이 더 그 마음이 더 뭔가 새로운 마음일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1: 그곳에서는 그렇게 녹음하는 것도 사실은 중국에서는 숨죽여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가끔 그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주실 때 조용히 조용한 가운데 보내주시고 새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옆에서 아이가 아멘 어린아이가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가끔은 중국어 말도 들리고 이렇게 막 문이 여닫는 소리도 들리는데 지금은 또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또 마음이 어떠세요, 선생님?
0: 아, 감회 깊습니다. 정말 거기서는 이렇게 마음을 북한에다 전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1: 그렇죠. 예.
0: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땅에서 살면서 숨어 살아야 되고 누구한테 숨기고 싶고 아픈 상처 드러내기 싫어하고 서로 속이고 막 이런 그 저 이제 그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던 분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거기서 진짜 그 저희들에게 이제 북한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라고 할 때
1: 네.
0: 정말 많은 갈등들이 있거든요.
1: 아.
0: 그렇지만 정말 이 한 목소리, 정말 작은 목소리 하나가 저 북한 가운데, 우리 동포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1: 아. 예. 지금은 이곳에서 정말 마이크 앞에서 그 복음을 담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세요. 네,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얘기를 나눠주셨지만 지금은 이곳 남한 정착 3개월 차로서
0: 예.
1: 국정원에서도 2, 3개월 보내셨고
0: 예.
1: 하나원에서도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나오셔서 이제 정말 사회정착 3, 4개월 차가 되셨는데 어떻게 중국 땅에서 이제

0: 이곳에 오시기 직전에 생각했던 남한의 모습과는 좀 비슷한가요? 어떠셨어요?
1: 아, 솔직히 저는 이제 남한에 대한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왔습니다. 솔직히.
0: 영화도 안 보시고.
1: 저는 영화를 못 보고 그냥 저는 말씀과 기도와 아주 율법적으로 복음도 또 믿던 사람이 되나서 이 그 드라마도 못 봤고 인터뷰도 못 봤고 저 진짜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국정원이나 하나원 거치는 것도 몰랐고요.
0: 네.
1: 예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왔습니다.
0: 그래서 양강도에서 사셨으면 그리고 예. 뭐 2010년대까지 거기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양강도가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1: 예.
0: 사셨던 데도 바로 앞이 중국이잖아요.
1: 예.
0: 충분히 외부 문화 정보를 접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셨나 봐요.
1: 그냥 귀로 듣는 거죠. 귀로. 예, 귀로 아, 저 땅에 가면은 자기 이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0: 그것도 남한 땅이 아니라 중국 땅에
1: 예,
0: 가면은.
1: 그렇죠. 아니 한국 땅도 저를 들었지만 한국 땅에 오기는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0: 그럼 이곳에 오셨을 때 마주한 모습들은 어떠셨어요? 좀 신선한 충격이셨을 것 같기도 한데.
1: 아, 예. 저는 한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정말 곳곳에 이렇게 나무가 꽉 들어차고 시내인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그쵸. 저 그럴 거 저 생각도 못 했고.
0: 도시인데.
1: 예. 전 그렇게 하고 이제 딱 한국 땅에서 이제 다니지만 이게 제가 진짜 서울에 도착했는가. 좀 꿈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0: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1: 예. 처음에는 우리 사람들이 흔히 말씀하시기는 뭘 좋은 일이 있으면은 비행기를 탄 기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이제 삼국에서 한국에 도착하는 그 밤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주 딱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희 아들은 막 마지막에 막 울음까지 울 정도로
0: 그렇죠.
1: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예.
0: 귀도 아프셨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어린아이는 또 이제 귀를 이거 뭐 하품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귀가 좀 덜 아픈데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1: 아니, 사탕을 물면은 예, 괜찮다고 해가지고 침을 넘기고 예,
0: 네.
1: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가면서 오긴 왔습니다. 근데.
0: 딱 그 착륙했을 때 굉장히 안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1: 예.
0: 힘드셨으면.
1: 아, 그렇죠. 예.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마음은 예, 있었습니다.
0: 비행기 타는 기분이다라는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이 안 되셨겠어요.
1: 그렇죠. 결국에는, 예.
0: 그렇게 마주한 그 인천 공항을 보고서는 굉장히 또 충격받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1: 아,
0: 이곳의 첫인상이 인천공항이잖아요.
1: 예. 전 진짜 밖을 못 보고 아주 이렇게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주 꽃들이 만발한데, 와, 진짜, 정말 그게, 아, 우리가 이제는 밖에 나왔구나. 우리가 자유의 땅에 왔구나. 막 이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올라오죠, 우리한테.
0: 만개한 꽃들이
1: 예.
0: 선생님과 우리 아드님을 반겨줬어요.
1: 예, 4월 25일 날 도착했거든요. 와.
0: 꽃향기도 만발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예, 맞습니다.
0: 그럼 인천공항에서 따뜻한 그날 오셔서 바로 또 국정원으로 향하신 거죠?
1: 예.
0: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아, 저는 그 이제 모든 문제나 상황 가운데 선생님들이 이제 또 딱 붙잡잖아요. 예, 선생님들이 딱 붙잡으니까 너무 감사했죠.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 아닙니까?
0: 네.
1: 예, 그리고 정말, 저도 계속 생각한 것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한국 분들의 그 세금과 후원으로 이곳까지 왔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0: 네.
1: 저희 둘만 3국까지 도착하는 것만 28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조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던가 힘들던가 제 머릿속에 탁 하면은 감사함부터 먼저 찾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함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함이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 또 기본은 또 이제 오자마자 그냥 성경 말씀부터 찾잖아요. 저는 이게

0: 이제 우리 이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근데 국정원에 들어가면 또 성경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지낸 거죠.
1: 이곳에 오셔서 마주한 꽃향기 가운데, 꽃내음 가운데 바로 또 국정원으로 들어가시고 그 무엇보다 성경을 먼저 찾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장 먼저 마주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시작한 나만 정착기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너무나 궁금한 나만 정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가운데 폭 빠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이어서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소서.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당신을 사모합니다. 오늘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만을 가장 먼저 찾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순종과 감사와 찬양의 걸음으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올려드리면서 문을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1: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2: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진짜 완전히 뭐 성경 말씀이 됐으면 막 이야기하고 막 충격받았죠. 그 모르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복음이 전달 안 돼가지고 아직도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등대다 이렇게 생각되고 비치고 강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어서.
3: 우리 가정에 또 저에게 이 극동방송은 구원이었다 혹은 희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었기에 아버지가 한국까지 가야 될 용기를 내셨고 10년 넘게 이 방송만 들으시면서 이 탈북의 꿈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4: 북에 있을 적부터 가족에게 희망이자 소망이었던 극동방송. 태어나면서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주일용 형제의 이야기를 이 시간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네, 주일용 형제 자리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남과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4: 네, 청진에서 살다가 하면 청진에서 태어나신 거죠?
3: 네, 청진에서 태어나서 청진에서 살고 청진에 있다가 청진에서 왔습니다.
4: 아, 다른 동네에서는 그러면 거주하신 경험이 없으신 상태로?
3: 네네네. 거의 뭐 다른 동네 가본 적도 거의 없고.
4: 네. 네네. 일가족이 함께 사시던 곳이죠?
3: 네, 청진에서 부모님 또 누나들 다 같이 할아버지도 모시고. 네, 근데 도심에서는 안 살고 조금 떨어진 시골에서 살았어요.
4: 그러면은 몇 살 때까지 북한에서 지내다가 오신 거죠?
3: 13살에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4: 그때가 2005년에서 10년 사이 장마당이 활성화되던 그 세대를 지나온 말 그대로 정말 장마당 세대시잖아요.
3: 네네.
4: 외부 문화도 꽤 접하셨겠어요. 어릴 때면.
3: 그럼요. 특히 저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극동방송도 많이 들었어요.
4: 네.
3: 극동방송도 듣고 다른 라디오도 듣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그러면서 외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은 그 라디오 덕분에 탈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또 통로이기도 해서 외부 문화가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죠.
4: 장마당 세대의 변화.
3: 네.
4: 그리고 북한 주민분들의 변화를 논할 때.
3: 네.
4: 꼭 같이 있는 연관 검색어라고 할까요?
3: 네.
4: 외부 문화인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4: 라디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3: 네네.
4: 근데 특별히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오셨잖아요.
3: 네네.
4: 그때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들으신 거예요?
3: 몇 살 때부터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4: 네.
3: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생할 때부터 라디오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생길 때는 자연스럽게 라디오가 옆에 있었죠.
4: 오.
3: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는 시기는 알 수가 없다.
4: 네. 네.
3: 그리고 오기 직전까지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4: 오기 직전까지면 13살까지 들었겠어요.

0: 들었어요?
1: 한국 오려고 준비하는 그 시기에는 거의 못 들었으니까 12살까지는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여기 남한에서는 네. 극동방송의 찐 애청자라고 할까요? 애청자분들은 네. 태교도 극동방송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1: 아유, 중요하죠.
0: 태어나서 신생아를 아기를 이렇게 돌보시면서 극동방송을 계속 틀어놓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1: 네.
0: 우리 그러면은

0: 네네.
1: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네네네. 잘 모르는 나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어떻게 어릴 때 그런 일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으셨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0: 그럼요. 일단은 들으면서 그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날 때부터 항상 아빠가 강조하셔요. 절대 입도 뻥긋하지 마라.
1: 아.
0: 다 죽는다.
1: 네.
0: 근데 제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다른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에서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1: 네.
0: 그걸 보고 집에 돌아와서 일부러 막 거실을 어지럽게 만든 다음에 엄마가 들어오셨을 때 딱 무릎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했더니 막 얼굴이 새파래서 혼내시는 거예요. 그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 당연히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게 바로 들통이 나니까
1: 네.
0: 그렇게 혼을 내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자그마한 실수라도 있을까 봐 엄청 단속을 하셨죠.
1: 실수로 인해 찾아오는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잖아요.
0: 그렇죠.
1: 일용 씨도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처형 장면
0: 네.
1: 그런 장면 가운데 계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0: 그런 거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1: 네.
0: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사실은 그 위협 밑에 있었죠.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을 때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여섯 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 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1: 여섯 가정이요?
0: 네. 그러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조인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부에 약간의 어떤
1: 밀고를 했군요.
0: 네, 네,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1: 여섯 번째 가정이 하신 거예요?
0: 네.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 오래전이라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네.
1: 성경책을 소지하고 계신 건 아니었어요?
0: 저의 집에는 성경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못 봤어요.
1: 그러면은 그때 그 여섯 가정, 여섯 일곱 가정 그 가운데 속해 있는 다른 분들도 네. 긴장해 계셨겠어요?
0: 긴장해 있기는 했지만
1: 네.
0: 사실은 동네가 워낙 작다 보니까 다들 이 친밀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정보를 얘기했을 때 가장 최신화된 정보이거나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라디오 들으니까 알았겠지 정도의 인식은 갖고 있었을 때라
1: 네.
0: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마을 안에서는 그나마 좀 보호를 받고 있었다.
1: 그럼 권능 씨는 라디오 가운데 극동방송이라는 방송을
0: 네.
1: 어릴 때부터 자연히 흘러나오기 때문에
0: 들은
1: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극동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을 외부 라디오를 들었던 적도 있어요?
0: 그럼요. 그때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새벽 시간대에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뭐 KBS 당시 한민족 방송
1: 네.
0: 그다음에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요 네 가지는 확실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럼 항상 그 라디오의 온, 오프 스위치를 갖고 계신 분은 부모님이셨겠어요?
0: 그렇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항상 네.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 있으면 듣고 네, 가끔은 저희가 자기를 기다렸다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자는 척하다가 이제 방송이 나오면
1: 네.
0: 다시 몰래 이렇게 아버지 근처로 기어가서 또 듣고 네.
1: 거기서 리시버라고 하나요? 이어폰으로 듣지 않으세요?
0: 오 대박. 제가 지금 빌림 통해서 그 단어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리시버, 레시바.
1: 레시바.
0: 네, 레시바라고 하는데 이어폰이죠.
1: 네.
0: 그거 꽂고 들은 적도 있고 보통은 음량을 가장 낮은 거로 설정을 해놓고 그대로 들었어요. 왜냐면 아빠 혼자 들으실 때는 레시바로 이어폰으로 들으실 때가 많았는데 우리 다 같이 들을 때는 그걸 빼고 조용히 또 저의 집이 다른 집과 바로 붙어있는 게 아니어서
1: 네.
0: 어느 정도는 좀 보호를 받았습니다.
1: 그럼 권능 씨가 주로 들었던

0: 시간대는 새벽이었겠어요?
1: 새벽이죠.
0: 그 어린 나이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요.
1: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0: 네. 그러면은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가 청취했던 그 장면들이 있을까요? 워낙 또 어릴 때부터 듣다 보니까.
1: 이게 참, 뭔가 제가 극동방송의 애청자였었다고 말하기는 민망한 것이 제가 워낙 어릴 때 듣다 보니까
0: 네.
1: 사실은 여러 가지 라디오 내용이 다 섞여서 기억에 남았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어떤 라디오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근데 주로 라디오 드라마 하면 극동방송에서 많이 하죠. 라디오 다큐를.
0: 네.
1: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비가 내렸고 노란색 택시였는데 딸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온 장면을 묘사한 게 있어요. 그때 그 빗소리와 그걸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그렸던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약간 장화를 신고 우산 들고 노란색 택시에 내린 아버지에게 마중 나온 딸. 그 장면이 이상하게 계속 기억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짤막짤막한 장면들,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0: 그게 참 라디오의 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로만 장면을 딱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끔 그 제안해 주고.
1: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낸 영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더 이렇게 확 남지 않았나.
0: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10대 때 강을 건너고자 결단한 우리 주일용 형제와 함께하는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북한에서 들은 극동방송은 나에게 어떤 희망이었는지, 어떤 소망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어가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지금까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주일용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삶의 여정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신앙생활 삶의 여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 구원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신앙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신앙의 힘도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인격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성령님을 탄식하거나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힘있게 살려면 결정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그러나 죄를 지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 충만함은 위험하지요. 전통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죄사함 후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존중하면 그 성령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탄식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와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죄를 지었다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후에 성령님을 통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대하고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갑절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갈급한 심령으로 전력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에 오순절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 다 같이 기도에 힘썼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기에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요 담대한 신앙으로 이어지고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사와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나 날 때부터 앉은뱅이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켰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복음 전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황홀한 기쁨이 넘치고 가슴 속에 즐거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

0: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전인격적 변화를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된 신앙은 생활 속에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능력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담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전도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복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지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전쟁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힘입으시고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먼저 남한의 날씨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강원도와 제주도의 하늘은 잿빛의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에서 32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함경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1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한반도 온 땅 위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주님의 영이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밤낮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모세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해요. 여기서 11조는 단순히 수입의 10%를 떼어내는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만큼 얻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3절이 참 특별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먹으라고 해요. 우리는 11조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그저 손해본다는 생각부터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먹고 누리라고 합니다. 그 목적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떼어놓으면서 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으며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시구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라고 합니다. 한번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지요. 돈 문제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기에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가지고 가야 할 소산이 너무 많으면 25절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드리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형식을 요구하며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해 주십니다. 26절을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고 해요. 소나 양도 사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준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하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결론은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11조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요. 내가 움켜쥐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나눌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11조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히 누리는 훈련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나요? 내 소득과 재산, 자녀와 시간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셨음을 진심으로 인정합니까? 주의 복을 받으려면 둘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11조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레위인을 말씀하실까요? 레위인은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기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 까닭이지요. 그렇게 백성이 레위인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8절을 보면 3년마다 드리는 또 다른 11조가 나옵니다. 이 11조는 성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각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보면 레위인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 객은 머물 곳이 없는 사람이며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갚을 능력이 없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을 것을

0: 조금 나누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9절을 보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해요. 배고픔만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먹여 만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11조의 완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면 나눌게요가 입에 배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나누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넘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복이에요. 받은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범사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고 배부르게 해야 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나는 받을 사람에게만 잘합니까?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냅니까? 11조를 드리기 아까워한 욕심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나누겠다는 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 11조를 내는 게 아까웠어요. 가끔 교회에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나는 교회에서 하는 게 많으니까 굳이 11조까지는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수많은 날짜 중 이날 이 본문을 제게 주셔서 묵상 간증을 쓰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며 저의 욕심과 불순종을 회개했어요. 11조를 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해 주신 귀한 명령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제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복으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 유익과 편안함만을 추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주변의 힘든 친구들에게 말을 걸어보는 적용부터 해볼게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아침에 가족과 함께 큐티 설교를 들을 때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겠습니다. 짜증나고 화날 때 잘 참아보는 감정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감정의 11조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꼭 그렇게 적용하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돈을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억지로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범사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내 힘으로 벌고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며 움켜쥐고 살 때가 많습니다. 드리는 것을 손해로 생각하고 가진 것을 나누기보다 더 많이 쌓으려는 욕심도 있습니다. 이 11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감사히 누리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에게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말씀 365일

0: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뭘 믿는가? 왜 교수하고 왜 목사가 됐는가? 내 사명이 뭔가? 이게 확실치 않으면은 가다 넘어지고 가다 싸우고 가다 고발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 저는 안 믿었다고요. 성경 많이 알으면 뭐예요? 안 믿는데. 공부 유학 가가지고 5개국, 7개국 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데. 메시아라고 안 믿는데.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성령 얘기 많이 해도 구원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 실상,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들을 섬기러 왔다. 너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봐라.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한 것은 내 2000년 전에 내가 태어지지 않았어도 그래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이 섭리 가운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졌다고 그것을 고백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여서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짓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음에 재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걸 믿고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것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읽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없는데 이 죄인 박대하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삼각산이로다가 오살리에다가 참나 기도해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메모지 이만큼 해가지고 폭포같이 내 속에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가슴에 그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니까 회개가 있는 거예요.

0: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 기뻐할 게 아니라 전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준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가져서 여기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많이 아는 사람 저런 분들이 무릎을 꿇고 성령이 충만해서 딱 서서 하면 그거보다는 더 좋은 게 없지. 건물 같지. 예? 내가 배운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배설물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는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48년을 저는 교수님들하고 만나니까 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학문을 더 의지하는구나. 신학이 하나님 말씀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구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야.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핏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혈교와 능력으로 세상의 완악함에 대적하지 않고요. 십자가의 사랑과 인내의 온유함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오늘 레오네 삐삐친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 지으신 솜씨.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의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캐나다 측의 잠수함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던 한화오션의 영상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술력과 정부의 지원 속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자신들이 조금 부족하여 실패했다고 솔직히 인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이 동영상을 보면서 패배를 숨기지 않는 따뜻한 실패 마케팅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패를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학생은 좋은 대학과 직장을 원하며 사업하는 사람은 자신이 시작하는 일이 번창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점에는 성공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책들로 가득하고 방송은 성공한 사람을 인터뷰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실패를 만나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마음을 추슬러 다시 일어서는 힘을 말합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넘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수치를 당했고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모세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다윗은 욕망에 넘어져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다시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신력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의지가 특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의인이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뿌리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포기하는 것이 실패이죠. 윈스턴 처칠은 학생들에게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포기하지 말아야 할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로 버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기대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에

0: 있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넘어짐은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9월부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선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요.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짊어 마음의 쉼을 누리길 원합니다. 내용은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새달 9월의 첫날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여름 대지는 여전히 달구어져 있지만 마침내 가을이 오고 선선한 바람도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달 내내 성령의 기운을 흡족히 내려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삶의 열매도 넉넉히 주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로 인사드리시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간절한 성도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1일 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은혜의 9월도 우리를 주님 따라가게 하실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9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입니다. 이게 전부 몇 절까지 있냐면 요 뒤에 보시면 176절까지 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는 너무 은혜로운데 읽다 보면 지치죠. 그래서 우리 16절씩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119편 여기 보시면은 문단을 구분하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9절에 시작하고 17절에 시작하고 그다음 25절에 시작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단락에 8절씩 구별이 돼서 쭉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8절씩 구별이 돼서 176절까지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176 나누기 8을 해야죠. 그러면 22절이 되죠. 2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히브리 알파벳의 숫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알파벳이 시작되는 게 알렙이라고 하는 알파벳. 우리로 하면 이제 A에 해당하는 단어죠. 알렙, 베트. 이게 꼭 처음 시작하는 게 A, B가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린 나이가 부를 때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이 기본적인 원초적인 이 순서 같아요. A, B, C, D 해당하는 게 알렙, 베트 이렇게 해서 김멜, 달렙 쭉 가고 맨 마지막 절까지 총 이 알파벳이 몇 절이냐? 22절, 22개입니다. 22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 각 성경 구절은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쉐르라고 하는 알렙으로 시작하는 복이 있으며 시작하고요. 9절 청년이 이거 할 때는 또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76절이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치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제5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07편에 보면 제5권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시편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모세 5경을 상징하는 것과 같이 제5권부터 제일 끝까지 150편까지가 시편 제5권에 해당하는데 제5권의 핵심은 뭐냐? 땅으로부터 속량받은 백성들. 5권 107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대적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속량하셔서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온 땅으로부터 돌아오는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삶, 귀한 삶이 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사는 것이다. 특별히 이 말씀을 새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시편 119편에서 아주 진지하게 아주 진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시편 119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선언을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을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시편에는 종종 정말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인지가 나오는데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자, 여기 보면은 꾀를 따르다가 길에 서고 그 다음 자리에 앉아버리죠. 따르다가 서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애를 따라서.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건 아니하고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합니까? 묵상한다. 이게 묵상한다라는 건 밑에 나라주 3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 말씀을 내 귀에 내가 들리는 소리로 계속 반복하면서 나한테 선포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전 존재를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거죠. 사람이 즐거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즐거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공명하고 진동하도록 하는 즐거움.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9편을 묵상합니다만 100을 뺀 19편을 보면 여기도 이런 복을 또 얘기를 합니다. 19편 보시면 7절부터 14절까지 쭉 이게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송시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여호와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붙들고 읊조리다 보면 나를 소송시키고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 율법 또 8절에는 교훈 그리고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러면서 다양한 측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을 하는데 이 말씀이 10절에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길 원하나이다. 여기 묵상이 또 나오죠. 묵상은 뭐냐? 여기도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달게 여기는 이들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면 내 안에 진동하며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들 이런 이들이 정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다양한 시대이고 너무나 유혹과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복된 길을 선택하고 놓지 않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이 길을 가야죠.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행위가 온전하여. 이게 온전하다라는 건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 내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기 이제 율법은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 스승이라는 의미가 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인도해주는 우리의 걸음을 주의 뜻대로 인도해주는 그 말씀 이게 토라,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 그러면은 아니 막 억지로 지켜야 되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신약 성경에 많이 부각됩니다만 원래 이 율법의 의미는 우리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안내자, 길잡이, 스승의 의미가 있죠. 자, 2절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거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적으로 선언해 주시고 또 공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드러내 주시는 것, 증인으로서 서시는 것, 이게 증거이죠, 증거. 여러분, 우리 그 구약 성경의 언약궤를 뭐라 그러냐면 증거궤라고 그러죠, 증거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뭐라 그러냐? 증거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왜 이걸 증거궤요 증거판이라고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 백성임을 선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그 안에 넣어 놓으셨죠.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 돌판, 또 만나 항아리, 또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 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을 이 증거궤 안에 넣어 놨죠. 그래서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증거. 그래서 2절에 이 증거들,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고 그다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지키는 차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또 전심으로 이걸 통해 누구를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다음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그러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얘기하느냐? 주의 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다양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 밑줄을 하나씩 그으시면 좋죠. 율법, 증거 2절에 그다음 3절에 주의 도, 4절은 법도. 아 법도. 이 법도라는 건 뭐냐? 여기 주의 도가 먼저 나오는데 이 주의 도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향, 도라는 게 길도자를 쓰니까요. 그 길로 가야 되는 이 길을 따라 굳게 가는 게 복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다. 이 법도라는 건 상관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일종의 이제 임무와 의무를 맡길 때, 의탁할 때 이거를 이제 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된 길을 가기 위해 마땅히 의탁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법도라는 거죠. 법도. 자, 그 다음에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럽니다. 자, 율례라는 말은 이제 호크라는 말인데 우리 이 율례는 이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돌에 새긴 글을 율례 이렇게 호크라고 얘기하죠. 돌에 새기는 글. 이 돌에 새겼다는 건 뭐냐? 변경 불가능한 하나님의 뜻과 규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례는 내 가슴팍에 새겨서 마땅히 내가 그 안에서 행해야 할 것들, 그것들을 주님 잘 지키게 하소서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서서히 놀라운 표현이 드러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지키고 행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표현들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어떻게 해요?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도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주님 제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막 어떨 때는 벌떡벌떡 깨지고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이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기도하죠. 주여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 또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계명은 뭐냐?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왕의 명령을 말합니다. 왕의 명령. 그러니까 주의 계명에 주의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지 사람들의 시선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자 하나님의 뭘 배웁니까? 의로운 판단, 공의로운 결정이죠.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공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 의로운 판단,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공의가 올 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고 찌르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근데 그런 판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게 뭐냐? 나를 쳐서 복종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자, 이 율례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5절에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킬 텐데 주님,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힘든 거예요.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 기자가 다윗이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주님, 나를 아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배트에 시작하는 게 또 나오죠.

0: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9절에는 두 번째로 그러면 청년이 우리가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어떻게 나는 그럼 이 복된 길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특별히 여기 청년은 열정이 있고요. 욕구가 많고요. 유혹도 많은 존재죠. 청년.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 처음으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 다바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선포하신 이 말씀. 이게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이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지켜야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 답이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답은 말씀이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떠나지 말게 하소서는 뭐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유 말씀이고 뭐고 몰라 하고 다 제쳐놓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11절에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나? 내 마음에 둔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새 언약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마음에 둔다고 그러죠. 마음에. 마음에 할 일을 행하는 겁니다. 자,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내가 이 율례들을, 규례들을 다 선포하고, 그 다음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돈이 많으면 즐겁죠? 좋죠? 너무 많으면 골치 아플 수 있지만, 웬만큼 있으면 즐겁죠? 그런데 즐거워함 같이, 어떻게 해요?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가 되면 이전에는 물질이 정말 즐겁고 좋고 전부인 것 같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점점 크게 다가와서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여기도 보면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해요? 읊조리며 늘 그 말씀을 따라 읊조리며, 특별히 이 읊조린다라는 말이 여기서 시아흐라는 말, 1편에는 그 하가라고 하는 좀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 늘 기쁘게 내 안에서 막 흘러넘치는 이거를 말하죠. 늘 기쁘게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실을 깨끗하게 할 때는 말씀이 답인데 그냥 말씀이 답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꼭 간직하고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복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사는 자를 성경은 행복자라고 하셨어요. 오늘의 말씀 중에 더욱 은혜가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가 그 복된 길을 따르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길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겠다는 이 언약이 9월의 첫날 아침에 가을과 함께 선물로 다가옵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모두 이 한 달을 더욱 담대히 더욱 행복하게 살기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결단과 다짐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져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으며 모든 것이 특히 우리의 지친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복 있는 9월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향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많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9월 1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습니다. 샬롬.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바제일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가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굳이 그 길로 지나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사마리아성을 통과하기 위해 그 수가라는 동네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굳이 지나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굳이 지나가신 길,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성을 그렇게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의도적으로 걸어가심으로 그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수가성 여인의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 자연스럽게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그 초점이 처음에는 자기가 물을 기르러 왔던 우물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다는 영원한 생수에 대한 주제로 넘어갔다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으셨는지 그 여인의 영적 현실, 실제적인 육적 현실을 드러내시죠. 그게 바로 내게 남편을 불러오라. 그저 여인이 남편이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맞다. 그러자 여인이 마치 뭔가 자기 했던 실상을 누구도 가르쳐준 일이 없을 텐데 예수님이 알아차리시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물에 대한 그 주제가 영원한 생수로 갔다가 이제 예수님께 어떤 주제를 이 여인이 던지냐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영적인 실체, 그 필요로 넘어가게 됩니다. 종종 성경을 보면 성경의 지면 구조상 그 모든 이 전환 구조, 즉 예수님과 예수님 만났던 이들의 대화 속에서 대화의 주제가 전환되는 구조 방식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면이 좁다 보니 왜 그런 대화가 그렇게 이어져 갔는지 성경이 다

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사마리아 성 여인이나 혹은 예수님 만났던, 가령 예를 들어서 이방 여인으로서, 가나안 여인으로서 그 귀신 들린 자녀를 예수님께 고치러 부탁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모욕스러운 얘기를 하시죠. 그자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의도는 그 여인의 끝까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세를, 모욕적인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이 드러내신 결과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피로를 구하러 왔다가 그들의 피로뿐만 아닌 진정한 피로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거나,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에게 진정한 피로, 지금 가장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 전환 방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물을 기르렀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인지 모른 채 대화를 나눈 중 예수님께 그런 육적인 피로뿐만 아닌 영혼의 영적인 피로를 이렇게 물었던 거죠. 도대체 어디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 아는 것을. 세상의 종교 우상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면 그 안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인데, 그 야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 때 안다라는 뜻으로 해석됐지만,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할 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안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연합됨을 뜻하는 것은 내 것은 다 버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걸 뜻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분께 훨씬 더 뛰어나고 지혜롭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라 그러고 예수로만 산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아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 그 자체를 아는 즐거움에서 점점점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내 삶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남겨두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또한 동반되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지식 안에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담겨 있을 것이며,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셔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할 수 있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길이 있었는데 그 최고의 길을 듣지도 깨닫지 못해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길, 그 길도 틀린 길 아니었어요. 나쁜 길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거기에 만족이 떨어지고 행복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없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제일 좋은 길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 비록 믿음의 길이고 더 엎드려야 되고 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지만 거기에 나를 만족시키는 행복이 있고요, 거기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인도하신 길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유일한 길이 돼야 돼요. 유일한 길. 다른 길이 헷갈리게 만들고 나를 방황하게 만들고 그 길을 그냥 걸어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절대로 나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내 삶이 그래서 식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더 예배해야 되는 걸 아는데 만족을 몰라요. 맛을 몰라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진정한 맛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 인도하실 최고의 길에 대한 그 기대와 관심과 깨어있음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걸어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길을 선택한 그 결과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그것만 붙잡기를 원한다고. 그걸 목표로 둔다고. 그걸 인생의 내용과 방향으로 둔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의 핵심 중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두 번째 내용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기록된 말씀을 기반으로 예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없애라고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가 그 땅의 옛 거민,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옛 본성, 옛 자, 그걸 없애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산당을 멸하라. 산당. 산당이 뭡니까? 우상을 모셔다 놓고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구약의 왕들의 얘기를 읽다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당은 없애지 않았더라. 산당은 없애지 않았더라.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반복이 돼요. 왜 그 얘기가 반복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할 것을 명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했더니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너무 멀고 또 그까지 가는데 짐승들 몰고 가야 되죠. 또 가는 길에 짐승이 다치기라도 하면 가서 또 새로운 양 염소로 바꿔야 되죠. 번거스러우니까 가까운 옛날 우상들이 예배 드렸던 산당에서 예배하는 자기가 예배하고 싶을 때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종종 성도들이 그런 얘기, 아우 내가 집에서 예배하면 되죠. 근데 그 집에서 예배하게 되면 그 예배가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차이는 뭘까요? 첫 번째, 가르침에 한계가 있겠죠. 자기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에 제약이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가르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 은사로 세우신다 하셨으니 내가 집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해도 이 공동체 예배가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교회로서의 예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집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하죠. 하지만 이런 예배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예배 환경을 만드는 성도 각 사람이 또한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아유 바빠, 그 시간에 나는 못 가,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게, 마음은 좋지만 과연 그 예배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시나 또한 그 환경이 세워진 만큼 가르침과 예배의 깊이가 맛보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두 가지 예배죠. 하나님을 알며 진리를 기초로 예배하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 배움에 대한 기준에서는 우리가 인생의 육신의 그런 삶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안 배우고 살려는 용기는 누가 준 걸까요? 왜 그렇게 안 배우고 덤벼드는 건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육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관계라는 게 여러분 서로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덮어놓고 그냥 내 삶만 돌보시는 그 하나님 수준이라면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과연 건강할까요? 안전할까요? 그렇게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배 그 자체가 한낱 드려지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임해지고 임재가 있지만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 역할, 즉 뚜렷한 영향력이나 실력을 드러낸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녀됨의 실질적인 가치와 영향력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일이 없지 않지만 만약 하나님과의 진정성 있는 예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채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아 예배가 중요하구나를 깨닫는 계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줄 아는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너 이런 직업에 한번 훈련 받아보고 이런 일을 감당해보고 이런 일을 시도해보고 이렇게 섬겨보지 않으려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발전과 성장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저까지 거기에 끼어서 세상이 빛과 소금 된다는 이유로 예배를 잃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안 될까요? 남들이 저한테 뭐라 하든지 간에 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진정성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으시죠? 아니야. 예배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그런 그리스도인보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포기한 채 예배하려는 나는 너를 통해 일하고 싶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도 세상이 사라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그 예배자가 희귀한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삶을 벗어날 수 없으니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권세의 능력을 맛보는 그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망이 어느샌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에 일한 역할을 하나의 명목으로 삼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시면 살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예배하다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자세여야 될 텐데 세상을 잘 살아내야 된다는 그 명목하에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식어져 버리고 기도가 식어져 버렸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거기서 내가 살 텐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그 임재와 평안을 맛보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 건데 그분이 내 삶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시지 않으며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다 아신다 하시면서 나만 바라보러 하시는 뜻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고 예배자로서의 가치일 것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전부여야 되는데 예배가 전부이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내기 위한 수단 정도로 예배를 예배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인생이 살아보니 제가 몇 달 전에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되는 일이 많던가요? 안 되는 일이 많던가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안 되는 일이 많아요 하는 순간 더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약간의

뉘앙스가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그분을 더 배우고 의지할 기회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늘 세월이 지남 지날수록 뭔가 시도해서 안 되는 일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고 또 도전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안 되는 일이 많았다고 그걸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사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았지만 몇 가지 된 일이 몇 가지밖에 없지만 몇 가지밖에 없는 된 일로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저를 더 인내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게 하시는 기회이고, 어차피 내 인생은 되는 일 때문에 사는 것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서 직장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직장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직장을 바꿔주시든지 이참에 사업을 하게 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제가 청년들에게 늘 가르치는,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나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시간표는 먼저 짜놓고 새벽기도 딱 빼놓고 수요예배, 금요차라, 주일, 그리고 토요일은 또 부서를 섬기는 것 다 빼놓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세우가시기에 충분하시다는 겁니다. 충분하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석 위에 내 삶이 올려지는 것이죠. 거기서 성령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평생의 가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내가 하는 예배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책을 좀 더 소개하면요,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당신에게 더 중요한 모든 것이며 하나님보다 당신의 마음과 상상력을 더 사로잡는 모든 것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기를 기대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상. 그냥 돌 하나 나무 하나 깎아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정한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든 처리해 주시든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하나님답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풀려지면 좀 더 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고 춤을 추며 뛰며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나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시지 않으니 너는 그 가운데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께로 달려와 예배하지 않겠냐. 너는 그 문제에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심지어 그것이 평생에 해결되지 않아도 너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어떤 성도들인지 간에 반드시 한 번은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0: 그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 예배 자리를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더 깊게 하셔서 영적인 맛을 보는 곳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하면요,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전체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을 한번 예배라는 그 기준에서 건강하게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고 또한 중심이라는 것은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더 드려지기를, 더 하나님을 알고 싶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 그분의 시간으로 내 시간이 가득 채워지기를. 그래서 그 진정성 있는 예배의 삶을 걸려고 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나의 예배의 진정성을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예배하려는 그 시간인데 주님은 자꾸만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이 길 한번 가볼래? 아, 주님 나는 예배하고 싶다니까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거다. 너의 진정성 있는 예배 때문에 나는 너하고 일하고 싶은 거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나눠볼게요. 내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 내 인생이 의미 있다. 이것을 잃으면 내 인생은 무너진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십시오. 달려 나오십시오. 그저 인생의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쳐 본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방식대로 해결되어지든 혹은 해결되지 않아 제가 다 내려놓아야 되든 어차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그 인도하심의 길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오히려 그 깊은 예배의 맛과 기도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힘으로 붙들고 지켜야 되는 일이라면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천국 같은 예배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한밭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41-3990, 042-541-3990번 한밭의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입니다.
1: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 뜻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들도 어려움을 만나고 기도할 힘이 없어 신음하고 눌리는 아픔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붙들게 하시고 항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낮은 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9월 1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승희입니다. 목사님 건강검진 잘하고 계시죠?
1: 뭐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하라 네. 할 때 하지요.
0: 옛날엔 아무 생각 없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건강검진이 좀 겁이 나요. 특히 결과 볼 때.
1: 아하, 그렇습니까?
0: 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1: 뭐 저야 뭐 매번 비만이니까요.
0: 혈압은 괜찮은지 혈당은 어떤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지 않은지 평소에는 별 생각하지 않다가도 이렇게 건강검진 결과 딱 보면서 숫자로 이렇게 딱 나오면 아, 내 몸 상태가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생각이 참 많아지거든요.
1: 그럴 수 있죠.
0: 질병관리청에서요 재미있는 사업 하나를 시작한다 그래요.
1: 예.
0: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 그 리포트를 제공을 한다는 건데 이 인공지능 기반을 한다는 말이 붙으면 그냥 검사 결과를 수치로 이렇게 나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개인별 위험도나 뭐 생활 습관, 패턴 이런 걸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준대요. 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죠.
1: 저 같으면 맞춤형으로 운동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0: 뭐 어쨌든 네. 처음에는 한 1,500명 정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무려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1: 10만 명이나요?
0: 10만 명, 1,500명이었는데 그만큼 우리는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근데 목사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몸을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예. 내 마음 상태는 어떤지.
1: 아.
0: 예. 몸은 수치로 확인하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지쳐있는지, 무엇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예민해지는지, 요즘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는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잖아요. 예.
1: 우리의 내면도 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0: 맞아요.
1: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0: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예.
1: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0: 아멘.
1: 네. 다윗은요 하나님께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를 살펴달라라고 말합니다.
0: 네.
1: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달라는 거겠고요.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내가 모르는 내 모습도 참
0: 맞아요,
1: 많거든요.
0: 맞아요. 네.
1: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내가 뭐 때문에 지쳐있는지 무엇에 마음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떤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0: 네.
1: 몸의 건강검진 필요한 것처럼 마음에도 검진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그리고 그 검진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실 분은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겠죠?
0: 네.
1: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보는 복된 9월의 첫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좋은 아침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0: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 오늘 아멘. 첫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제 9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목사님.
1: 예.
0: 예,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1: 아멘. 네,
0: 주일날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죠, 목사님?
1: 그럼요.
0: 일상 예배가 돼야 되죠.
1: 하, 네. 정말 우리 피디님께서 네. 지금 바깥 날씨가 이렇게 비가 싹 내리는데 네. 요 뭐랄까요 빗줄기 같이 감성적으로
0: 아.
1: 오늘 우리가 정말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네요.
0: 사실 우리가 8월에 너무 더워서 좀 짜증도 많이 내고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1: 그러셨군요.
0: 네, 이제 9월 우리가 진짜 기도가 필요할 만큼 지금 비로 출발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네. 성령 충만한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0: 또, 또 마침 오늘
1: 아 그렇군요.
0: 예, 우리 또 교수님께서 마인드핏
1: 야.
0: 우리 마음을 또 들여다봐 주실 거잖아요.
1: 우리 PD님이 네. 오프닝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늘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0: 솔직히 말씀드려서 쓰다 보니까 맞았어요.
1: 어떻게 네. 이렇게 운때가 맞을 때가 있는데 오늘은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에는 김예나 교수님 모시고 네. 마인드핏 함께 네. 나눕니다.
0: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는요.
1: 기상미션 네. 네. 오늘은 성경체 일상행전
0: 그렇습니다.
1: 이대리를 만나보러 갑니다.
0: 오늘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모든 코너들의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1: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거나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 네. 중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채팅으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요. 3013번님 사연 주셨네요.
1: 걱정 근심 다 끌어안고서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말고
0: 아하.
1: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다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평온하게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0: 아멘. 끌어안고 살죠 우리가. 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1: 아멘.
0: 예. 그리고 7770번님
2: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천인데 비가 촉촉히 내려서 내 마음을 적십니다.
0: 거기 촉촉이군요.
2: 아, 내 예. 죄도 깨끗이 씻겨나가는 것 같아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양식 만나 먹고 큰 힘으로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0: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지방은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인명피해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1: 아,
0: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0: 네. 오늘 비줄기가 강원도 쪽도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또 좀 이렇게 비가 또 많이 오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어려움 당하니까
1: 맞아요.
0: 더 많이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혹시 다 살펴야 될 거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신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9818번님
1: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멘. 어느새 9월이에요. 9월도 오프닝처럼 주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는 달 되길 바래요.
0: 아멘.
1: 비 오고 나니까 아침 기운이 한결 더 선선해서 좋으네요. 오늘도 우리 가족들 만나주세요.
0: 아멘. 축복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좋은 아침 오늘도 용기 있게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을 살아갑니다. 아 멋진데요 목사님. 공평하잖아요.
1: 그렇죠.
0: 오늘 뭐 누구 미리 살아본 사람 없잖아요.
1: 그러게요.
0: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가끔 나오죠.
1: 2026년 9월 1일은
0: 아, 그러네.
1: 우리 모두가 처음 살아보는 새날입니다.
0: 그러네요. 오늘도 감사하며 또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이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행전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성경이 쉬워지는 그날까지 성경체 입문 꽁트 일상행전 26장 휴가사진과 비교의 광야. 바야흐로 여름휴가의 절기가 지나고 포도원의 일꾼들이 하나둘 그 여행에서 돌아오니라. 어떤 이는 남쪽 섬에 다녀왔다 하고 어떤 이는 바다 건너 먼 나라를 유람하였다며 또 어떤 이는 이름도 낯선 휴양지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화상을 찍어 SNS라는 곳에 올리니 포도원 안에 휴가의 간증이 끊이지 아니하더라. 정 과장이 휴대전화를 내밀며 가로대.
1: 보라, 이것이 내가 이번에 다녀온 남쪽 나라의 바다니라. 물빛이 얼마나 맑은지 발밑에 모래알까지 보이더라.
0: 아니, 최사원이 그 화상을 보고 감탄하여 가로대.
2: 과장님이시여, 참으로 복된 땅을 밟고 오셨나이다
0: 하더라. 곁에 있던 이대리도 짐짓 웃으며 엄지를 들어 좋아요를 누르고 가로대.
1: 보기 좋도다. 좋은 때를 보내셨나이다.
0: 하였으나 그의 심령은 전혀 좋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이대리에게도 휴가비라 하는 재물이 내려왔으나 카드 대금과 각종 밀린 지출이 메뚜기 때같이 달려들어 그 재물을 삼킨 까닭이라. 이대리는 결국 여름 내내 포도원과 처소만 오가며 휴가의 절기를 보내었더라. 그러던 중 최사원이 문득 이대리의 SNS를 보다가 눈을 크게 뜨며 가로대.
2: 어머, 어머, 이대리님이시여, 이것이 어디이옵니까? 야자수와 푸른 물빛을 보니 그대 또한 바다 건너 이국에 다녀온 것이 아니옵니까? 어머머머머머머
0: 하더라. 이대리가 놀라 그 화상을 보니 이는 얼마 전 이대리가 한 휴게소에서 찍은 화상이라. 야자수 비슷한 나무와 푸른 물빛을 배경으로 서되 쉼터라 기록된 푯말과 국산 승용차를 모두 화면 밖으로 쫓아내니 남은 것은 오직 이대리와 야자수 그리고 물빛뿐이라. 화면 안에는 한글 간판도 익숙한 건물도 보이지 아니하여 얼핏 보면 먼 나라의 휴양지와 같았느니라.

0: 예리가 처음에는 사실을 밝히려 입을 열었다가 문득 정 과장과 최 사원의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니 그 마음이 흔들리더라. 이 대리가 머뭇거리며 가로대.
1: 잠시 바람 좀 쐬고 왔느니라.
0: 아니, 정 과장이 반색하며 묻대.
2: 오, 어느 나라더냐? 동남아 쪽이더냐?
0: 학원을 이 대리가

0: 냄새가 좀 강하더이다
1: 하더라. 이에 작은 허세 하나가 마침내 먹지도 아니한 향신료까지 낳으니 거짓의 번식함이 심히 빠르더라. 그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대리가 휴대전화 속 남들의 휴가 사진과 제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 탄식하여 가로되,
0: 오호라, 나는 어찌하여 남의 좋은 장면만 보고 내 삶 전체가 초라하다 여겼는가. 저들의 행복을 부러워한 나머지 나 또한 남의 눈에 행복해 보이기를 담하였도다. 내게 없었던 것은 여행이 아니오 만족이었으며 나를 괴롭게 한 것은 저들의 휴가가 아니오 비교하는 내 마음이었도다
1: 하며 제 허영과 거짓을 깊이 통회하더라. 그리고 문제의 화상을 지우려 손가락을 올렸다가 평소보다 더 많은 좋아요의 수를 보고 잠시 멈추며 중얼거려 가로되,
0: 주여, 이 거짓말은 회개하오나 이 화상은 오늘 밤까지만 두겠나이다
1: 하더라. 사람의 비교의 마음을 버리기에는 어려우며 이미 받은 부러움을 내려놓기는 더욱 어려움이 이와 같더라. 성경이 쉬워지는 그날까지 성경책 문꽁트 일상인전 26장 오늘 휴가 사진과 아하. 비교의 광야. 아 오늘 그 이대리의 마지막 그 멘트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들을 남의 눈에 행복해 보기를 담아였도다. 내게 없었던 것은 여행이 아니오 만족이었으며 나를 괴롭게 한 것은 저들의 휴가가 아니고 비교하는 내 마음이었다.
0: 아하.
1: 이게 휴가뿐만 아니라 요 SNS뿐만 아니라 요 비교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요, 마음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0: 요걸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참 대단한 은혜입니다.
1: 네.
0: 보통은 그냥 계속 괴로워하거든요. 계속 괴로워하거나 이 거짓말을 계속 쌓아가거나 한 번 거짓의 수렁에 빠지면 되게 공감될 만한 내용인 게 이대리가 처음부터 거짓말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1: 그치.
0: 이게 제가 보기에는
1: 회사원이 괜히
0: 그럼요.
1: 먼저 얘기 꺼낸 거죠.
0: 이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쯤 되시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진 않으실
1: 그치.
0: 수 있는데
1: 어찌 하다 보니까
0: 근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살짝 말했는데 거기서 약간 조금 보태거나 조금 이렇게 감추거나 이러다가 거짓말이 점점 살이 붙고
1: 그러니까요.
0: 거짓의 번식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요.
1: 네, 아 맞아요. 거짓 번식 속도가 진짜 너무 빨라요.
0: 예. 네.
1: 자, 여러분은 올 여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휴가. 그럼 저희가 검사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번 저는 개인적으로 올 여름 휴가를 못 갔어요. 진짜 집에서 그냥 계속 들어 누워 있었어요.
0: 방콕에서. 방콕으로 다녀오셨군요.
1: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큰아이가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 핑계 대면서 작은아이까지 그냥 집에 방콕을 시켰거든, 억지로. 여러분들 여름휴가 어떠셨는지. 오. 오늘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0: 여름휴가.
1: 여름휴가 막 사실 자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0: 예.
1: 올 여름에도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거 한번 오늘 서로 한번 위로하면서.
0: 예, 꼭 휴가가 아니더라도.
1: 그렇죠. 올 여름에 저도 그냥 남들은 여기저기 갔지만 저 올 여름 휴가 여름철 바빴습니다. 혹은 뭐 아무렇지 않게 지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또 교회에서 뭐 어디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1: 그러네. 저도 이번에 여름 수련회 봉사 활동 다녀왔네요.
0: 그럼 뭐 다녀오신 거죠.
1: 어쨌든 여러분 여름 휴가 얘기 한번 해볼까요?
0: 그럴까요? 예,
1: 자랑 말고 이번에는. 아 남들한테 또 이렇게 괜히 또 머쓱해서 말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 이쪽을 한번 풀어볼까요?
0: 저는 사실 오늘 여름휴가 이야기 좋고요. 저는 요 대본 읽으면서 오늘 그 거짓말 만들어지는 것 그런 얘기일 줄 알고 제가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던 게
1: 목사님도 그런 게 있나요?
0: 많죠.
1: 많아요.
0: 많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요런 경우 있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가 그냥 뭘 가지러 갔다가 나오는 길에 집사님 한 분을 뵌 거예요. 집사님이 어머 목사님 기도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거기서 아니에요가 나왔어야 되는데
1: 어머 역시 우리 목사님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럴 때 기도하시니까
0: 그냥 뭐 좀 가지러 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니요가 바로 나와주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의도치 않게.
1: 우리 목사님은 남들이 아무도 모를 때 혼자서 예배당을 지키며 기도하시는
0: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1: 뜨거운 주의 자녀다. 그렇게 됐고.
0: 참, 우리가 이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1: 이런 것도 재밌네요, 목사님.
0: 그러나 오늘 주제는

0: 는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셨는지입니다.
1: 네, 이런 이야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5277번 예. 사연 주셨네요.
0: 작은 허세가 먹지도 않은 향신료까지 말해야 하는 이 대리의 딱한 사정이라니요. 평소보다 더 많은 좋아요가 이 대리를 더욱 난처하게 하니까 정말 딱합니다. 네. 남의 눈에 행복해 보이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닌 것을 알게 해줬네요.
1: 맞아, 맞아.
0: 그럼요. 남과 비교하는 거 내 뼈를 갉아먹는답니다. 저희 휴가는요. 기도 컨퍼런스 가서 2박 3일간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서
1: 최고네, 최고.
0: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마다 말씀 먹고 할렐루야 최고의 휴가였습니다.
1: 그러네요. 예. 에어컨 빵빵이 나오는 게 최고입니다. 예. 진짜. 야, 그치. 남한테 행복해 보이는 내가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진짜 이거 알아야 되는데.
0: 제가 요즘에 네. 저희 아이들 보고 느끼는 게 애들이 아직 이제 어려가지고 네. 남들 눈에 행복해 보이는 것보다 자기들이 좋은 게 좋거든요. 얘네가 이번 여름에 진짜 어딜 가길 싫어하는 거예요.
1: 네.
0: 날이 더우니까
1: 아빠 닮은
0: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있는 게 제일 좋다고.
1: 고맙네.
0: 어딜 나가길 싫어하는 거예요.
1: 벌써.
0: 얘네가. 네. 아 제가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얘네는 남들한테 뭐 자랑하고 어디 갔다 오고 이거보다 그냥 내가 편한 게 좋구나.
1: 그치.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0: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아요, 솔직한 맞아요. 모습이잖아요.
1: 야. 저는요 여름 휴가비를 하늘에 기도원 산맥용서를 심었습니다.
0: 아~
1: 식구들도 쌍수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와,
0: 이야~
1: 이런 또 기한. 아~ 그렇군요.
0: 그러네요. 예.
1: 아 진짜 여름 제대로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0: 예.
1: 어디 가서 외국 가서 사진 하나 찍은 거 그거 부러워하는 마음이 제가 지금 쑥 들어갔어요. 예, 우리 6092번이.
0: 여름에 6, 7, 8월. 운동을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이열치열로 보냈어요.
1: 와.
0: 아이가 편도 수술해야 해서 연차를 못 써서 운동으로 대신했어요.
1: 여름휴가 아껴놨다가 나중에 아이 수술 때 써야 되니까 와. 그래서 휴가를 못 가시고 운동으로.
0: 근데 여름휴가를 못 쓴 건 똑같은데
1: 네.
0: 그냥 에어컨 바람만 쐬고 있던 사람과 달리
1: 예.
0: 운동으로 했습니다.
1: 이열치열. 이야. 멋진데요. 예, 3628번 님도요.
0: 저도 딸이 고3이라는 이유로 방콕 다녀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1: 잘하셨어요. 예. 모두가 이대림의 마음이었더라. 예.
0: 네.
1: 아, 재미있당 하시면서. 예. 1440번 님.
0: 피디님, 혹시 피디님 주변 일화가 극화된 것은 아닌지요.
1: 네.
0: 늘 재밌게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쌓아두시는 애를 발견하는 하루 되도록 만나주세요.
1: 아, 저희는 뭐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최근에 딸과 함께 어딜 갔는데 사진 하나 찍었는데 마치 미국 어디에 와 있는
0: 오.
1: 그 간판이 완전 영어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0: 아 그렇군요.
1: 야 이거 어디 영비야 이렇게 너 SNS 올려서 친구들한테 미국 갔다 왔다고 해 농담을 했었는데 예. 거짓말 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네요. 주변에 일화가 극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5630번님도요.
0: 9월 1일 오늘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에서 나오는 길에 무지개를 봤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듯 은혜로운 날입니다. 오늘 첫 출근합니다. 주님 오늘도 만나주세요.
1: 9월의 첫날 첫 출근.
0: 와.
1: 시작이 너무 좋은데요.
0: 근데 첫 출근하는 날
1: 네.
0: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무지개. 와 감사하네요.
1: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왠지 나 너 지켜보고 있어 축복해 뭐 이런 느낌으로
0: 예. 예,
1: 시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 사연 주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찬송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신청곡이죠.

0: 자, 오늘 김혜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마인드피. 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는 성경 속의 그 사건들과 그렇죠.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심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다. 너무 재밌었고 반응이 좋았어요.
1: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 네, 있었잖아요.
0: 네. 자, 오늘은 누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2: 그럼? 네, 오늘은 아담과 하와를 쓰니까 이제 네. 가인과 아벨로 보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1: 자녀들.
2: 네. 네, 다른 사람의 성공이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오늘의 큰 주제이고요.
0: 아, 오늘 우리가 그 일상인지에 산 이야기랑 맞아요. 비슷합니다.
1: 그러네요.
0: 내가 남이 갔다 온 건데 내가 그게 부러워서 나의 어떤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1: 아, 예. 놀라운 피디님의 큰 그림. 오프닝에서
0: 뭐가
1: 시작해서
0: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1: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줄이야.
0: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송입니다. 네.
2: 아멘입니다.
0: 왜 비웃으시는 거예요?
1: 거기서 멈췄어야지.
0: 네. 네.
2: 근데 저 가끔 약간 놀랄 때 있어요. 일상행전이랑 제가 준비한 원고랑 네. 맞아 떨어지는 순간들에
0: 그러니까.
2: 약간 소름 돋을 때 있거든요.
0: 아니, 목사님 비웃지 마세요. 제 성령께서 인도하신 방송이라니까요.
1: 네. 믿습니다.
0: 그냥 열심히 해야죠.
1: 네. 아멘.
2: 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까요?
1: 네.
2: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들이 있는데요. 네. 친한 친구가 나보다 좋은 직장에 먼저 취업했을 때, 동료가 먼저 승진을 했을 때, 나와 비슷하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훨씬 좋은 성과를 냈을 때
0: 그렇죠.
2: 우리가 이런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0: 맞아요.
2: 분명 축하할 일이라서 정말 잘 됐다 축하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한켠에는 묘하게 불편함이 있죠.
1: 이거 어쩔 수 없어요.
0: 그러니까
2: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계속 그런데 나는 하나님 저는요? 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는 아직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0: 네.
2: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SNS를 볼 때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게 돼요. 다른 사람이네 여행이나 좋은 집, 자녀들의 성취,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신을 또 책망하기 시작해요.
0: 그치.
2: 나는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할까? 근데 비교하는 것 자체는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입니다.
0: 네.
2: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통해 생겨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거든요.
0: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2: 맞습니다.
0: 누구의 잘됨을 한편으로 축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나는 나랑 비교하면서 약간 속상해하는 건 네. 자연스러운 거죠.
1: 근데 그게 또 신기한 게 나랑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은 별로 비교가 안 돼요.
0: 친한 사람.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뭐 나이가 많으신 분이 나보다 잘 풀린다거나 뭐 아니면은 막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 비교가 잘 안 되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
1: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북한의 누구가 아니래.
2: 네. 맞아요. 그러니까
0: 나랑 비슷한 사람.
1: 이러면 되게 죄책감이 들거든요. 그쵸. 진짜.
2: 특히 크리스천들이.
1: 맞아요. 맞아요.
2: 네, 네. 이런 생각들을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1: 근데 일단 심리적으로 이건 정상적인 것이다.
2: 맞아요. 예. 네, 매우 자연스러운
1: 짚고
2: 겁니다.
1: 짚고 넘어갑니다. 예. 네.
2: 그럼 가인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0: 예.
2: 두 사람이 하나님께 같이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게 가인 혼자 제사를 드린 상황이었다면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물론 실망하고 속상했을 거예요.
1: 그렇죠.
2: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아벨이 있었죠. 심지어 동생인 아벨.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동생이 받아들여지는 걸 눈으로 그치, 직접 그치. 목격하면서 여기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내 거를 받지 않으셨다. 내가 실패했다와는 조금 다른 감정, 다른 생각들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0: 이게 진짜 크죠, 이거.
1: 그렇죠.
2: 네.
0: 그냥 내가 실패한 거는 넘어갈 수 있거든요.
1: 다음에 잘하면 되고.
0: 다음에 잘하면 돼.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아,
1: 근데
0: 큽니다,
1: 똑같이
0: 이거.
1: 했는데 옆에는 되고.
0: 근데 또 동생이야.
1: 동생이. 네.
0: 아.
1: 맞아, 맞아.
0: 네. 나는 막 결혼 못 했는데 동생 결혼하고 막. 나는 떨어졌는데 동생 합격하고. 이런 느낌.
2: 아. 네.
0: 다행히 동생이 없어서.
1: 네.
2: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러면 감정이 시작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면 바로 비교예요. 비교.
0: 네.
2: 가인의 질문이 왜 내 제물은 받아들여지 않았을까에서 끝나지 않고 왜 아벨 그는 되고 나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이 두 질문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꽤 다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내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지만
0: 예.
2: 두 번째 질문 왜 아벨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는 나와 상대방을 경쟁 관계로 만들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2: 그 경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이 또 가인을 더 자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근데 그러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할까? 사회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 네.
2: 이 사람이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모두에게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끔
1: 네.
2: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1: 그치, 그치.
2: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상태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한다. 이게 낮은 비교든 상향 비교든 모두에게 비교는
1: 네.
2: 어찌 보면 필연적인 거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1: 네.
2: 예를 들어 수학시험에서 90점을 받았어요. 꽤
1: 네.
2: 좋은 점수죠.
1: 그렇죠.
0: 예.
2: 친구도 수학 90, 근데 그런데 친구가 수학 98점을 받았다고
1: 아.
2: 해요.
0: 아.
2: 아, 그러면 갑자기 내 90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
1: 아쉽죠,
2: 시작해요.
1: 많이 아쉽죠. 예.
2: 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그 시험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이었던 거예요.
0: 아.
2: 그러니까 수학만 98점을 잘 받았던 거죠.
1: 아, 네.
2: 그러면 갑자기 내 점수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느껴지고 아, 역시 내가 좀 잘했네 라고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1: 네.
2: 내 점수는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졌냐면 비교 대상이 달라진 거죠.
1: 그쵸.
2: 내 90점과 친구 수학 점수인 98점을 비교했던 것. 그 비교 대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화가 나고 스스로 실망스럽고 서운해지기 시작하고 친구가 질투가 나기 시작해요.
1: 네.
2: 전체 평균 점수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내가 우등해지는 것 같고
1: 그치.
2: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1: 네.
2: 특히 사람이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보다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된다고
0: 맞아요.
2: 합니다. 세계적인 유명인의 성공보다는 나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료의 승진이 더 나의 마음을 흔들게 되죠. 근데 가인에게 아벨은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비교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실망감이 아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나는 아벨은 받아들여졌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비교로 이어지면서 감정이 더욱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1: 네, 맞아요.
2: 이 비교가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1: 네.
2: 같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나보다 나은 부분은 무엇인가? 나도 저 부분을 좀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비교가 오히려 성장의 동기가
1: 그렇죠.
2: 된다고 이야기해요.
0: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2: 네.
1: 가끔은 그렇게 되기도 해.
0: 예.
2: 그럼요. 네. 네. 우리가 왜 둘째들이 조금 더 구구단을 빨리 외우고 한글을 빨리 떼잖아요. 어찌
1: 네.
2: 보면
1: 형이 있고 오빠가 네. 있고 아니면.

0: 그러니까
1: 위에 태어난 그들을 보면서 나도 빨리 저렇게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보니까 형이 이 일은 이 이는 사 계속 외우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이 일은 이 이는 사 하다가 빨리 그분한테 빨리 떼게 되는 네. 거거든요. 사실은 누군가를 보면서 저 부분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성취 동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과의 비교가 나의 존재 가치의 비교로 변하는 순간에 이런 가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어떤 거를 잘하고 있다에서 멈추지 않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네. 결국엔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게 되냐면요. 나는 고로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별로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위협하는 사건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상대방이 인정받으면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아이러니한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0: 네네. 이게 위험한 거지 사실.
1: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가인의 느꼈던 감정은 질투와 시기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질투나 시기심을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게 그쵸?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신을 책망하게 되는데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무조건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감정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나는 이 상황에 저 대상에게 왜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넓게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0: 네.
1: 누군가가 부러워한다는 건 그게 좋은 거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0: 아.
2: 네.
1: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질투나 이런 시기심을 느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의 승진이나 어떤 결혼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부럽다면 나도 지금 인정받고 싶고 나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에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눈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발견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기쁜 일일 수 있어요.
0: 아, 내가 누군가의 무엇 성취를 부러워한다는 건 나도 내가 저걸 원한다라는 거를 깨닫는 거와 같은
1: 맞습니다.
0: 거다. 뭐 아무리 그래도 난 거기 관심 없으면 잘 나가도 별로 부럽지도 않고
1: 그렇죠.
0: 그렇죠. 샘나지도 않잖아요. 관심 없으면.
2: 저는 이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게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하는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 안 부러워. 안 부러워. 근데 화는 나. 근데 화 안 났어.
0: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심리학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거죠. 예.
1: 딱 모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는 나 안 부러워. 괜찮아. 축하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 밑에서 자꾸 화가 나고 그날 기분이 상해요.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이 아, 이정동 선생님 좀 예민하신데 이렇게 피드백을 하게 돼요. 그 순간에 내가 화라는 감정이 느껴졌단 말이죠.
0: 네.
1: 이거의 원인이 뭔가를 살펴보면 결국엔 저 사람에게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고 있구나. 그 질투와 시기심이 나의 화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구나. 나는 왜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는가? 저 사람의 무언가가 좋아 보이는구나. 저걸 나도 원하는 거였구나. 를 사실 깨닫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쉬워져요.
0: 그럼
1: 내가 저걸 원하니까 저걸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로 결국엔 행동으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저 사람의 무언가를 부러워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2: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했다는 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싫은 것 같아요.
1: 그쵸.
2: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부럽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부러워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아, 우리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깊이가 있으시죠?
2: 아, 그러니까요. 오늘 깊이 있습니다.
0: 목사님 이런 건 아무 상관없는 감정을 갖고 사실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2: 부럽지가 않아. 노래 아십니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네, 많이 부러운 거죠. 예. 네.
1: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내가 느끼는 감정과 행동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0: 네.
1: 그렇다면 가인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분노한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리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장면이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감정이 생기는 것과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이 나타났는지를 잘 알아차리고 행동을 구분해서 어떤

0: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좀 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1: 예.
0: 화가 날 수 있어요.
1: 예, 그렇죠.
0: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으니 당연히 화가 나고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어요. 질투할 수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이런 감정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생겨나기도 해요.
2: 네.
0: 그런데 질투를 느꼈다와 질투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했다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1: 아, 그렇죠.
2: 예.
0: 그래서 감정과 행동 사이에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게 요즘 심리학도 심리치료에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1: 네.
0: 거예요. 감정을 느끼는 건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행동을 선택하는 것 행동 사이에는 선택의 공간이 있다.
2: 네.
0: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보통 A, B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서 조금은 힘들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아 내가 저걸 원하는 거였으니 나도 저거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선택의 공간 사이에서 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태도여야 되지 않을까
2: 네.
0: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인의 문제는 질투와 분노를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결국에는 아벨을 향한 공격으로 옮겼다는
1: 아,
0: 데 있는
1: 네.
0: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좀 세 가지로 이런 비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2: 네.
0: 첫 번째는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2: 아~
0: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죠.
2: 네.
0: 내가 누군가를 보고 특히나 누군가의 성취를 보고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는다거나
2: 네.
0: 평소에는 괜찮게 느껴졌던 사람이 유난히 좀 싫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가?
2: 예.
0: 이 질문을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2: 그러네요.
0: 것 같아요.
2: 네.
0: 두 번째는 그 비교가 알려주는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지? 라는 질문 대신에
2: 네.
0: 저 사람의 무엇이 나는 부러운 걸까? 라고 질문해 보는 거죠.
2: 예. 자기 감정을 그냥 객관화하는 건 너무
1: 예.
2: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2: 예.
0: 그래서 나도 인정받고 싶은 거구나. 나도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는구나. 나도 내 일을 잘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시선이 이제 상대방에게서 나에게로 나의 삶으로 나의 행위로 나에게로 돌아오게끔 돼요.
2: 그렇죠. 그렇죠.
1: 예.
0: 마지막은 성과와 나의 가치를 분리해서 보는 것인데요.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 있다라는 사실이 내가 뒤떨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2: 그렇죠. 네.
0: 누군가가 칭찬받았다고 해서 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2: 예.
0: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 몫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2: 맞아요.
0: 그래서 네. 성과와 나의 가치, 나의 존재 가치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꼭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이게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0: 네.
2: 생각하고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는 거.
1: 특히 네. 첫 번째 것. 내가 네. 비교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비교해서 질투하는 마음이구나라는 거를
2: 인정하는
1: 거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0: 네.
1: 요거
0: 네.
1: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그 너 화났잖아. 그럼 더 화내 싶으면서.
3: 나 화 안 됐어.
1: 화.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해서 화난 거야. 요거 잡히면은.
2: 아, 왜 이렇게 잘 알지? 아, 이상하네. 우리 정 동사님 왜 이렇게 잘 알지?
1: 네. 많이 당해서 그런
0: 네.
1: 거겠죠?
0: 당하시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2: 네.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마무리 해보죠, 그러면.
0: 네. 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그 안에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인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질문일지도 모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질문 다음에 무엇을 묻느냐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잘 됐지 해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이 무엇이 나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가 흔들리게 했는가 라는 질문까지 할 수 있다면 비교는 나를 괴롭히는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단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유난히 좀 부러운 사람이 있으시다면
2: 네.
0: 오늘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 부끄러운 마음을 밀어내시기보다는
2: 네.
0: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 답 속에 지금 내가 돌아봐야 할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2: 아, 진짜. 네, 성형임을 보는 심리학이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성공이 왜 나를 힘들게 할까라는 이야기들 함께 풀어봤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1: 아, 네. 그러면 가인은 만약에 가인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면
2: 네.
1: 나도 하나님께 예배 온전히 드리고 싶다.

0: 이걸 발견했을 텐데요.
1: 그러니까요.
0: 아쉽네요. 예. 선택을 잘못했네요.
1: 네. 여러분들 또 이런 훈련들 제시해 주신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건강하게 마음도 세워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김현희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자, 이번 주 약속 노트 나눌까요, 목사님?
1: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0: 아멘.
1: 아멘. 오늘 하루도 하늘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에 시선 뺏기고 이 땅에서 이것저것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때로는 자책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주님 계신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0: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일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윗 시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사막과 광야를 헤매던 자들이었죠. 다윗도 역시 사막과 광야를 헤맸던, 도망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막의 바람처럼 다윗은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슬퍼하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처소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하룻밤의 꿈과 같습니다. 일장춘몽이라 하죠. 하룻밤의 꿈과 같은 이 짧은 인생, 무엇을 하며 살기 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 첫 번째 공의회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공회의 모임에 관한 기록입니다. 초대교회 무엇이 문제였냐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라는 사람도 그렇고 또 수많은 전도자들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데 초대교회 유대교적인 전통과 율법과 관습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이방이었던 로마의 군인 고넬료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수없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라 이방인 고넬료와 만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율법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나기 어려웠고 꺼려하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셔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 이방인을 만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게 문제가 됐어요. 초대교회. 아니 교회의 지도자 수장격인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율법에 비춰볼 때 강하지 않다.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고소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더군다나 바나바와 바울은 초대교회 첫 번째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이방인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네.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 거 먹고 마시고 잔다고 그러네. 이게 초대교회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소환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또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의, 우리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공의회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장면입니다. 논점은 뭐냐면 과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야고보 장로, 야고보 선지자가 사도가 일어나서 마지막 한마디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말을 마쳤다는 얘기는 야고보가 말을 마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례 받은 자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할례 받지 않고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아니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많은 말들 베드로의 말 바울의 말 바나바의 말을 마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 800년쯤 전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기울어 갈 때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택하셔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을 야고보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6절, 17절이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다윗의 장막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주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 나라는 무너지고 너희 다윗의 왕조는 끊어져도 무너져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다윗의 왕조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윗과 함께 나를 예배하고 찬양했던 다윗의 장막을 내가 추억하여서 무너져버린 예배의 처소 끊어진 다윗의 왕조 이것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 이유는 뭐냐? 17절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주를 만나게 하려 합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면 하나님이 800년 전에 우리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냐?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주를 알게 하신다고 예언하셨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대로 오늘날 8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이것으로 끝. 모든 논쟁이 종결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처럼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도금 아닙니까? 우리들의 믿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직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예수를 믿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우리 유대인과 같이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기독교의 첫 번째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이 대전에, 우리 선학교에, 우리 하늘문교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이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말한 다윗의 장막이 뭘까? 다윗의 장막이 뭘까?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왕권, 왕조는 통치권이잖아요. 다스림. 이제 다윗이 왕권을 든든히 세웠지만 그 뒤에 있던 수많은 왕들의 실패와 악정과 우상숭배와 백성들의 하나님의 신앙 배신으로 다윗의 왕조가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정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윗의 왕권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그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아모스가 보니까 참 나라가 기울어가는 게 보여요. 나라가 기울어가는 게. 하나님 신앙도 기울어가고, 사람들이 우상숭배로 몰려가고, 다윗의 왕조를 물려받은 왕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러다가 나라가 끝날 텐데, 나라가 무너질 텐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요. 걱정하지 마라. 비록 네 눈에 보이기에 현실에서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의 처소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무너진 다윗의 왕조와 그 예배를 다시 세우겠다. 누구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거부한다면 이방인들을 통하여,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백성, 다른 족속들을 내가 불러서라도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 이 다윗의 왕권, 왕조와 무너진 예배의 초소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너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너졌던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왕궁 옆으로, 왕궁으로 모시려 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시로 초막같이 거기에다가 임시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았던 임시 예배의 처소였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 성막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 기브온의 사독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다윗이 제사장으로 세우고 거기서 번제, 모세의 성막에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를.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은 법궤를 자기 장막 옆에다가, 장막을 치고 왕궁 옆에 모셔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무너진 모세의 성막을 다시 세우겠다. 이해가 돼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곳이 성막이니까. 아니면 나는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위대한 건축품입니까?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 모든 부를 다 쏟아부어서 국가 프로젝트로 건축한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금으로 치장되고 백향금으로 짓고, 여러분, 대리석으로 만든 성전. 하나님이 지금 추억하시고 다시 세우시겠다면 모세의 성막이든지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죠. 초라하기가 그지없었고
그저 한 3, 40년 정도 짧게 있었던 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겠다고 추억하는 걸까?

모세의 성막은 기원전 1500년경 그리고 건 450년, 500년 가까이 모세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기원전 1000년경의 사람. 다윗 시대 다윗의 장막은 40년간 짧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960년, 기원전 960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해서 이제 모세의 성막과 같은 제사를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리기,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은 뭐가 다르기에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지금 다윗의 장막을 추억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걸까? 모세의 성막의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정해진 시간과 때를 따라 반차를 따라.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서 입술의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감사와 찬양. 모세의 성막은요, 훈련받은 선택된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 모세의 성막을 섬겼죠. 아무나 모세의 성막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레위지파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조를 짜서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래서 섬기는 자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찬양하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요, 아침 저녁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번제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정해진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밤새 온종일 밤낮 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인들 훈련받은 찬양대원들이 조를 짜서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밤낮 없이 끊이지 않고 드렸던 예배가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그러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모세의 성막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냄새, 그 울부짖음, 그러니까 엄숙하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모세의 성막에서의 번제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그것이 않았어요. 그런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법궤, 법궤를 모셔놓고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 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춤추며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며 뒹굴면서 예배하고 모든 백성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그리고 열정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썼던 다윗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격식이 없이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면서 춤추며 예배했던 것이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누구든지 울면서 누구든지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추억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누굴까요? 그 안에서 예배드렸던 예배자들, 그 사람들을 지금 추억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자들? 저를 보실까요? 레위인들과 함께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예배자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했던 그 예배자들, 그저 누구든지 아무 때나 열려있는 다윗의 장막으로 한 사람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법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무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주께 나와서 예배하고 춤추며 기뻐했던 그 다윗과 함께 열정적으로 여러분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예배했던 그 예배자들을 지금 추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 다윗의 왕조와 더불어서 무너져 있는 다윗의 그 예배, 열정적인 예배,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춤추며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열정적인 그 예배, 그 예배를 내가 이방인들을 불러서라도 다시 회복시키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무너져 있던 것 같은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일에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면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예배자 나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 다윗의 장막, 기름 부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다윗의 장막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따릅시다. 나의 심령이 다윗의 장막이다. 내 가정이 다윗의 장막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심령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리고 예배하는 내가 있는 내 가정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의 기도가 먼저 나오는 집. 밥상머리에 식구들이 둘러앉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집. 아이가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예수의 이름을 배우고 노래하는 집. 힘든 일이 생기면 세상으로 달려가기 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 주일이 되면 온 식구가 함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 찬양하며 올라가는 그 집. 그것이 오늘의 다윗의 장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곳. 하나님이 다시 수축하신 다윗의 장막이 나의 심령 안에 있고 나의 교회 안에 있고 나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심령,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다. 그런데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것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스스로 내 심령 속에 다윗의 장막을 세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 대문 앞에까지 복음을 들고 와서 내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심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모스의 예언대로, 야고보의 언급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데, 왜냐?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나를 찾고 나에게 예배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선포대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안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무엇이냐? 각 사람 안에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무너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무너져 있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 그저 밥 한 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그들 마음에 절망이 있고 그들 안에 예배의 처소가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을 찬양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줄 모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관계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관계 속에서 밥 한 끼 먹이고 안부 문장 한 통 전하고 병문안 한 번 가고 그리고 오래 참고 하나님께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이 관계의 다리를 통하여 복음이 자연스럽게 건너가도록 하는 것,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원이니까, 이 아버지의 원이니까.

0: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한 사람 이름, 두 사람 이름, 세 사람 이름을 적은 그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저를 보시죠. 짧은 인생, 계속 이 말씀 드릴 거니까 짧은 인생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뭐 멋진 집을 하나 쳐서 남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장을 남기고 가면 그것이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뭐 성취, 에? 직업, 출세한 거 그거 남기고 가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남기고 가봐야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여 그 안에 구원받아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 그가 살아나서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구원받은 성도,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가서 자랑하고 남길 수 있는 이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큰 집을 이 땅에 지었든지 아무리 출세를 했든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든지 하나님께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그건 쳐주지 않습니다.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 같은 거고 벌레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눈물 쏟고 기도하고 그에게 권면하고 찾아가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었다면 그 안에 무너져 있던 절망과 소망 없이 살던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아도요,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서도요,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고 그 안에 다윗의 장막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으면요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가진 거 자랑하고 과시하고 살다가 끝나는 거라고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이 가을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구원하여 주의 전에 나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다윗의 장막 예배의 처소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주의 명령을 따라 구원하여 이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영혼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 했어요.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짧은 인생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다가 가겠습니까? 우리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집시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무너져 있는 것 같은 다윗의 장막을 예수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은요 항상 법궤 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봤어요. 임재의 영광. 어떤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다윗의 장막에 와서 예배하며 레위인들과 찬양하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임하시고 무너져 있는 내 심령이 회복되어 기쁨으로 춤추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시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임재의 영광을 본 자들은요 그 임재의 영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라는 다윗의 장막으로 불러주셨어.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영광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옵시고 나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하늘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25-3141 042-525-3141번 하늘문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도 불안하고 최고의 선택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무한한 선택지는 끝없는 불안과 심령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선택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선택하면 최고의 선택이 되고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 백서.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규철 원장입니다. 팔다리가 자꾸 붓는 것 같아요. 눈이 붓는 것 같아요. 얼굴이 붓는 것 같아요. 등등 몸이 붓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부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몸 안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에 물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눈으로 부종을 인식하여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그저 몸 상태가 좀 안 좋다고 방문하였다가 진찰상에서 부종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기분에 몸이 부어 보이는 것인지 진짜 몸이 부은 것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리 아래 정강이 앞쪽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렀다 떼었을 때 들어간 부분이 바로 회복되는지 아니면 들어간 채로 그대로 있거나 천천히 올라오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되지 않는 몸에 부종이 있는 것이므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종의 원인은 다양한데 국소에만 부종이 있는 경우와 전신에 있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국소에만 부종이 있는 질환은 드물고 전문적인 병이지만 쉽게 일반인들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에 붓는다고 하는 병들은 전신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국소가 붓는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원래 전신의 부종이지만 어느 한 국소에서 부종이 먼저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전신적인 부종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 콩팥의 기능장애로 소변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0: 이것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둘째,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심장이 제대로 피를 뿜어내보내지를 못할 때 피가 정체되어 부종이 나타납니다. 셋째, 혈액 내의 삼탑이 낮아져서 혈관 안에 물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입니다. 간질환이나 장기간 설사나 영양 부족으로 혈액 내의 단백질이 감소하게 되면 나타납니다. 넷째, 혈관염이나 빈혈 등에 의해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혈관 내에 물이 빠져나가 부종이 나타납니다. 다섯째, 너무 짜게 먹는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부종 자체는 열나요 하는 것처럼 그 자체가 질병이라기보다 증상일 뿐이고 원인을 찾기 위한 진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성인은 내과로, 어린이는 소아청소년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1: FABC 건강백서 지금까지 호젤병원 최규철 원장이었습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새벽 3시에 일어나거나 대목 때 2시에 출근할 때 그때부터 106.9를 맞춰놓고 들으면 찬양이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그거 듣다 보면 마지막 화요일 날은 극동방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에서 일풍이 마치고 또 집에 와서 차 갖다 놓고 지하철 타고 또 거기 가서 예배를 보고 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를 저한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2: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주인공 최경섭 집사님을 만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석간동에 사는 최경섭입니다. 마장동에서 조그맣게 장사하고 있고요. 안암동에는 영암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유상진 목사님이 젊은 분이신데 말씀도 물론이고 성도와도 교통이 잘 된다 그럴까요? 우리 교감이 너무 잘 되고 저희가 혹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있을 때 카톡이나 전화가 되면 바로바로 기도해 주시고 마음 안심 놓고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2: 마장동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다기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쭤봤습니다.
1: 저희는 일단은 그 경매로 물건을 사요. 소를 경매로 해갖고 이제 갖고 오면 저희가 다 분해해서 진공 때려서 그 업체에다 납품을 하죠. 제가 20년 동안에 최고의 고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남들은 막 한숨에 땅에 꺼지는데 저는 무슨 백인지 진짜 한 번도 걱정 근심 안 했어요. 아들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다 그래요. 사방이 다 맥혀도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 시기만 잘 넘기자고 그래요.
2: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힘이 최경섭 집사님의 목소리에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최 집사님은 원래부터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1: 철두철미한 불교인이었었어요. 조그만 절에서 신도 회상까지 하면서 진짜 방생도 다니고 답답하면은 용왕이라고 해서 물가에 가서 기도 목탁도 제가 직접 두들기고 저희 집에다가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물 떠놓고 촛불 켜고 향 켜고 목탁 두들기면서 기도하는 게 철두철미한 불교인이었는데 약 18년 전에 이제 언니 형부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0: 늘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마음에 와닿질 않아서 언니 형부한테 언니 형부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리고 늘 거부하고 안 만났어요.
1: 이렇게 당신을 거부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최 집사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0: 근데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언니가 그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뇌수술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때 제가 언니 병실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언니만 살려줘라. 그럼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 언니가 살아서 한 15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안 다니다가 어느 날 언니가 우리 영암교회에 저 집회를 하니 한 번만 와서 꼭 듣고 가라 그래서 저희 남편을 설득해서 둘이 갔었어요. 그 말씀이 다 나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았어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고 오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거라를 알아서 한 12년을 예배 볼 때마다 울어 눈물이 났어요. 찬양이 크 나를 위해서 부르는 그 말씀 같았어요. 우리 언니가 왜 나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얼마나 내가 불쌍해 보였나를 제가 요즘 느끼는 거. 제가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보면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지금 나이 70평생 길을 자란 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1: 그렇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만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극동방송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0: 시간 날 때마다 춘보선 기도원 가서 12시 집회에 가서 집회 보고 내려오는데 그거 한참 걸어요. 어떤 분을 같이 동행 좀 해서 좀 어디까지만 석계까지만 좀 데려다달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극동방송 자기는 듣는다고. 그래서 채널이 몇이냐니까 106.9래요. 그래서 제가 한 8년 전부터 극동방송을 듣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신 것 같아요.
1: 극동방송을 애청하면서 누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0: 새벽 3시에 일어나거나 대목 때 2시에 출근할 때 그때부터 106.9를 맞춰놓고 들으면 찬양이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찬양이 좋고 친한 친구분이 어려움 겪어서 이 한 10번 이상 20번 돌려갖고 연결이 됐어요. 기도를 같이 목사님하고 받은 응답 제가 받았는데 20일 만에 응답을 줘서 그 우리 친구네 가정이 다 풀린 거예요. 또 그거 듣다 보면 마지막 화요일 날은 극동방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에서 일풀이 마치고 또 집에 와서 차 갖다 놓고 지하철 타고 또 거기 가서 예배를 보고 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를 저한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전파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0: 제가 전도를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근데 제가 전파 선교를 하면은 북한에서도 많이 듣고 그쪽에 전파를 하러 못 가니까 제가 10분, 20분 이렇게 전파를 해야 그쪽에서 듣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파 선교에 접수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꼭 내 일 같아요.
1: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 오늘 하나님께서 전파 선교사가 너의 일이다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0: 대지야, 늘 엄마하고 함께 새벽부터 일해서 너무 고맙고, 힘든 상황을 엄마를 위로해주고 같이 늘 손잡고 일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막둥이 동주야, 힘들고 어렵 때도 이번 잘 넘기자. 그리고 우리 손녀딸 주은이 고맙고 사랑해. 열심히 공부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수빈이, 채은이 지금 고3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 대학의 전부는 아니지만 니네들이 지금껏 싸우는 거 잘해서 그냥 대학에 꼭 입학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수혁아, 사춘기 없이 중3 잘 넘겨줘서 고마워. 사랑해 우리 새끼들.
1: 사랑하는 자손들을 향한 최경섭 할머니의, 어머니의 축복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저는 물론

0: 사업이 힘드니까 사업장도 그렇고 두 아들이 다 한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 올해 고3짜리 손녀딸이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녀딸들이 재수하지 않고 무사히 대학에 입학했으면 좋겠고 우리 식구가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1: 복소리 오늘은 최경섭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찬양으로 방송 선교에 동참할 하반기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1991년 창단된 이래 지난 30여년간 중부권 복음 전파에 앞장서 왔으며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나라 사랑 축제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어린이 합창단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할 다음 세대를 찾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크리스천 어린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이며 방문과 우편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지정곡과 자유곡 한 곡씩 준비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하반기 신입단원 모집.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을 어린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

방송을 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TBS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길거리에서 무심코 발견한 불법 전단지, 단순한 광고물이 아닙니다. 성매매 알선과 불법 대출, 도박 등 각종 범죄를 홍보하고 사람들을 범죄로 유인하는 위험한 통로입니다. 경찰은 불법 전단지 제작업자와 배포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를 발견하시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꼭 신고해주세요. 불법 전단지 없는 안전한 일상,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로 만들어집니다. FA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0: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생터성경사역원 서대전 지부가 9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50분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에 위치한 예수은혜 감리교회에서 구약 성경 집중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구약 성경을 함께 통독하기 원하시는 분은 생터성경사역원 서대전 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불안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행적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사랑샘교회가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강연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사랑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배제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개최합니다. 지휘자 이병민, 피아노 태경인, 특별 출연 바리톤 김민재와 트리오 블룸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 진료를 실시합니다. 9월 1일 화요일 천안시 보건소, 8일 화요일 부여군 보건소, 11일 금요일 홍성군 보건소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 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빛과 소금교회가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회복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리라는 주제로 9월 축복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노회 총회장 하헌신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빛과 소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제가 아파트에 살거든요.
0: 네.
1: 그런데 언제 한 번은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으로 제가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오르면서 제가 느낀 게 집집마다 그 입구, 그 현관을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집의 정체성을 알 수 있더라고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가정의 현관에는 교회 명패가 붙어 있잖아요.
1: 맞아요. 네.
0: 가게 입구를 보면 어떤 업종인지 딱 보이고 학교나 회사 같은 경우도 입구를 보면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입구에 뭐 교회 표어를 적어 놓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목회 철학이나 뭐 핵심 말씀 구절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을 축복하는 글이 적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0: 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와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죠.
1: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성전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기둥이 있었다고 하죠. 야긴과 보아스. 여기엔 분명히 큰 의미가 있겠죠.
0: 네, 당연히 그렇겠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신 곳이다. 우리를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뭐 이런 뜻과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1: 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민족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반드시 기억하겠다. 결코 잊지 않겠다 하는 그 이스라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아멘.
0: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에는 어떤 기둥이 세워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입구에 혹시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 자랑의 기둥이 세워져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잘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